기악합주 남도사면 들으셨는데요. 변정섭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행의 새로운 풍속도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아주 먼 거리에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그런 여행을 선호했었는데요. 요즘엔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굳이 장거리의 먼 여행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 나서는 그런 나들이 같은 여행이 많아졌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굳이 승용차가 아니라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곳곳에 숨어있는 나들이 장소를 찾아 나서는 그런 멋진 탐사객들이 많아졌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죠. 사실 우리가 집 가까이에 있는 좋은 곳을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잘 모르고 산다고 하잖아요. 우선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찾아 다녀보자 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난 듯한데요. 오늘 같은 날 주변 가까이에 있는 좋은 곳을 찾아 나서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고궁도 좋고요. 박물관, 도서관, 전시장, 화랑과 같은 곳도 좋은 나들이 혹은 여행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문화유적 감상도 하고 안목도 넓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8월 30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두 주 전부터 강도근의 흥보가 전곡 감상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두 주 전부터 강도근 명창의 흥보가 감상을 시작해서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즘 듣고 있는 음악은 1993년에 명창의 나이 73대 석장으로 발매한 흥보가 음원입니다. 강도근 명창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두 주에 걸쳐 해드렸는데요. 이분은 1988년에 무형문화재 제5호 흥보가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셨습니다. 동편제 소리 전승의 중요한 분으로서 매력적인 성음을 지닌 분입니다. 이분의 소리는 수리성에 철성을 더했다 하는 평이 많은데요. 특히 고음 부분에서 나는 철성의 매력적인 그런 소리를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지난주까지 내내 흥보와 그 가족의 고난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흥보가 첫 번째 박을 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고요.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박이 쫙 갈라지고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박까지 오늘 모두 타서 흥보네가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흥보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돈과 쌀이 나오는 첫 번째 박,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돈과 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박에서 온갖 비단이 나오고요. 세 번째 박을 타니 흥보네 집을 새로 짓게 되고요. 온갖 세간살이까지 다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놀보가 흥보 집을 찾아오는데요. 여전히 놀보다운 심술을 부리고요. 또 화초장까지 얻어 돌아갑니다. 그리고 흥보가 부자가 된 연유에 대해 상세히 듣더니 자신도 제비를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제비 후리러 나가는 장면까지 오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을 타는 대목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고요. 전체 연주 시간 50분 31초입니다.
1: 백이 쫙 벌어지니 박동식의 형 아니 부복자나 계란이도 유골다더니 어느 도정리의 밥속은 다 긁어가버리고 나무 여 조상께만 훔치다 여놨구나. 얘 가다 내버리라. 흥부만의 옆에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영감 그 박동석 서 나와서 이제 한번 끌러보시오. 여자란 게 남자보다 되게 크단 말이야. 이걸 끌러봐서 좋은 거 들으시면 모르되 만약 이거 끌러서 벌이나 나오면은 자기들 다 쏴죽이면 어쩌라고 그러는가. 아이고 영감도 죽으러 끼는 매사 일반이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그러면 좋은 교가 하나 있네. 그러면 자네는 자기들 다리고 저 무라키가 섰어. 내가 이걸 끌러봐서 좋은 거에 들었으면 손을 대리칠 것이고 나쁜 거에 들었으면 돈을 내칠 것이니 자네는 자기들 데리고 내쬐버리소 그려. 아이고 영감을 어쩌려고. 이 사람아 영감 죽으면 또 얻으면 그만이지.

한 말도 말고 저 그렇게 어서. 흥보가 궤도장을 앞에다 놓고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개택이라 하였겠다. 아, 요거 나한테 보내는 것이로구나. 끝나봐야지. 눈 찔끔 갖고 한 귀로 썩 열고 보니 500미 쌀이 하나 수북하고 또 한 귀를 열고 보니 돈이 그냥 꽉 찼겠다. 흥부가 어찌 좋던지 어따 돈 쌀 봐라 해놓은 것이 흥부자 있던가 그저 흥부 마을이라고 유통처럼 들어오듯이 그냥 왱 소리 나면서 들어와서 악자를 쥐어 먹은 놈은 어떤 놈은 돈을 갖고 그저 쥐애기를 찬 놈 난리가 났겠다. 아이고 여보 영감 이거 웬일이다요. 이 사람아 그래 말고 이거 한번 떨어부숴보시오. 흥부가 그냥 떨어붙는 것이 아니라 귀에 두 짝을 떨어붙는 뒤 장단을 힘으로 다르르 몰아놓고 장단 새로 떨어붙어 먹었다. 흥부가 좋으라고 흥부가

돌아 하나 갔대. 돌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버니 돌아 하나 갔던 거고 돌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버니 돌아 하나 갔던 거고 푸고내고 돌고내고 톡톡 돌고 돌고 돌고 보니 돌고 하나 갔대. 이제 갔다 열고 뭐지 돌고 하나 갔던 거고 전에 갔다 열고 보니 돌고 하나 갔던 거고 푸고내고 뛰어내고 톡톡 돌고 돌고 돌고 보니 돌고 하나 갔대. 푸고내고 뛰어내고 돌고내고 푸고내고 푸고내고 뛰어내고 돌고내고 푸고내고 푸고내고 뛰어내고 돌고내고 푸고내고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1월 그제야

어찌 법소재끼 놨던지 그 돈가사를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흥부가 좋아라고 그저 옆전 한 끼미를 들고 놀아보고 흥부 마늘에는 쌀 괴짝을 들고 노는디 그저 절구대 춤을 한번 추어 놓으면서 한번 놀아보겄다. 그 뭐가 좋아라 박극 뭐가 좋아라고 돌아꾸미를 손에다가 뜨고 춤을 추면서 놀다 얼씨구하셨구나 지화자자 졸시오 백상군의 손을 내마구쪼로 둥그르둥그르 새끼로

형제가 해보자 시골아요 시골 아까야 오빠 집 학흥도가 문제하는 걸 시골 삼더니 오늘 날 부자가 되어서 순이 아들 부러 한별 도주 공을 내어 부러 가리 불쌍하고 가리는 사람들다 우리 집을 찾아와서 나도 오늘날 보통 기밀을 준단다 어르시오 나요 시오 어르시오 저시오 지워자 졸게 이런 경사가 또 있네 한참 쪼아라고 철구대춤을 추었겠다 여보시오 마늘에 우리 굶지러든 속에 쌀버님이 밥이나 좀 해먹읍시다 아 우리 귀식이 몇이지 내가 자식놈들이 멋지 많던지 몇 놈이 된 줄 모르겠어 가만있자 아리랭이 다리랭이 거맹이 노래

랭이 백산이 아이 흥보가 아들 이름을 짓니 전부 개 이름으로 좀 전부 지었겄다. 가발끄라 시해보자. 옳지. 자석이 아홉, 우리 내외 하모니 열하나로구나. 아 굼통 속에 하나 뱃살 한 섭성 못 묻겠는가. 쌀 열한 섭만 파버리라. 밥을 해제끼러 온 것이 단마지기 걸음 모대기보다도 더 크겄다.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형놈들 굶지러던 속에 함부로 밥을 먹다 탈이 날까 싶어서 밤 영을 내리는 뒤 너 이놈들 내 영전에 밥을 먹었다나 밥으로 목을 베리라 해놓으니까 그래도 자식놈들이 자기 아버지 영을 꼭 지키든가. 네, 그저 외동 철안 나가듣기 하려고 그냥 탁 쪽을 주고 앉아서 자기 아버지 영리들 가랑 치닫고 실적에 너 이놈들 숨 쉬어가면서 밥 먹어라 하니까 외동 철안 나가듣기 우양 소리만 났지 자식놈들은 하나도 없어졌겠다. 아 이놈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아 이놈들에게 어째게 세계 갔던지 밥도 가서 푹 패키가지고 속에서 벌겁지 그냥 나무 좀 먹든 먹고 나오는 뒤 참 자식놈들 밥 먹는 거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여보시오 마늘에 내 평생의 원인이 나 그 꾀를 화씩 벗고 나도 밥속 가서 폭 파묻혀 먹어볼라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럴라요. 허허 이 사람아 자네가 남녀가 유비는데 한 것도 그렇게 못인 것이니 자네는 여기서 밥 먹는 규격이 나오고 조그맣 속 먹소. 흥부가 밥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똘똘 뭉쳐가지고 훅 어깨름으로 던지갖고 두께비 파리자묵도 딱딱딱 받아 먹는 뒤 밥 먹는 뒤 무슨 박자가 시대야만은 그 밥 먹는 뒤도 힘으로 달아나 먹고 밥을 먹어 먹었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죽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돈을 돈 뭉치갖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어찌 밥을 먹으러 갔던지 밥이 사람에게 차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눈이 꼽고 흥보가 죽게 되었구나. 흥보만 말하랴 밥을 먹다 가만히 보지 자기 정념이 죽게 되었는디 흥보만 하랴 놀래가지고 아이고 영감 밥 먹다 죽다 찌르렁찌띠어디어디어 어라 아직도 내가 밥을 먹으려면 내 쌀 석섬은 더 먹겠구나. 흥부자식들이 밥 먹느라고 자기 아버지 죽는 꼴도 못 보겄다. 이때 흥부 큰아들님이 썩 들어오며 채기밥 물터먹었다. 옆 밥판이 어떻게 되었소? 아이고 여서가 배비가 모시고 또 아버지 죽는다. 밥 먹다 죽는 게 네 아들을 맡아 엄마 그런단 말이오.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아 밥 먹고 죽으면 죽었지. 쉬겄소고 그냥 아버지 이 배가 배요.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봅시다. 딱 튕기려니까 애체게 밥을 먹어놨던지 배가죽이 장국가죽 뛰어가고 땡기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 것 같더라. 배꼽이 있는 때가 녹두알 내려가서 똘똘 뭉쳐서 나가는 뒤 핑기쳐 나가는 소리가 팽팽팽 소리가 나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기가 막히겠다. 흥부 자식들이 밥을 먹다가 땡그랑 소리에 깜짝 놀래갖고 우 달려서 이놈이 땡그랑 탁 튕기고 저놈이 튕기서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장다이 맞게 되었겠다. 흥부 자식들이 그 치게 좋았던지 그가 배를 그냥 눌리면서 꾹 눌리러 온 것이 이때 흥

누가 어디 살았는 거이는 파랭치 제 밑에 살았겠다. 똥 줄기가 운봉 절제로 그전데 보다 나오니까 그 눈부서 농군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아 무지개 살같이 그저 붉은 주름인데나 보니까 그거 저렇게

그런 식으로 덮지리야. 예막을 타가들면 아무것도 돌아오지를 말고서

나를 나타나요 나타나요 흥복한 화를 내며 타지 마라 나타나지 마라 견지의 비례 하는 것은 상나의복과 같은지라 의복이라 하는 것은 떨어지 면은 지어집지 형지는 일신 수종이라 한번 하자 조금 오고의 변 조선 팔도 대아로운 곳에 얼룩인들 다시 기복연 되네 나 언제 탈단다 타지 마라 흥부만을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영감만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 온 것 같소 다시 안 그럴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하오 흥부가 피식이 웃음선 내관이라 하는 걸 칼로 물치기라 자네가 그럴 리가 있겠는가 자네가 지 암전하고 좋은 사람 마음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러고 말고 다시 그런 말이야지 우리 그분 재밌게 한번 타보셔 실걸 실롱실롱 톱질이야 이 방을 타고 뜨면

거는 톱재미야. 각 상해 둥 실던 배가 수천석 거는 실던 것들은 천공만 좋아하지 예방하던 당근 송가시로 실어 톱재야.

나를 로고도고 서예로 빙하 시도신 덥지야 시디로 시르거도주 하당어쩌라 실종직덕 실종직덕 실건 실건 실종직덕 실건 실건 실종직덕 실건 실건 실종직덕 실건 실건 백이 쫙 벌어지니 박동 속에서 온갖 피단이 나돌아오는디 피단이 그치게 많이 나돌아오는디 이상스럽게 피단 이름도 모르겠고 대개 흑보 마을에 가라든가 피단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다. 윤가 피단이 나온다 윤가 피단이 나온다 소관 무사 산맥정 바다 떴다 일광단 꽃수대가양도 적선의 비어불강단 성하군부주지저르지들 쌍하듯 저런 동물

대우당 득태산소처 학급 공부자 태다죠 담양조당 경중대 정라영계 와루탄 연불탄정을 지어놓고 주축이조 장단 가늘지 허리 안고 가지만 땅돌을 볼수 예물하고 호동하여 독수공박 상산한 큰박 골박 가두다지 국하자극부와 참 중앙 주풍의 공단요 심심상고 손진가로 무성없다 호핏다 성계종원 양태문 인정길러 전조사 북에다

사랑 섭랑 섭정 제세번 능다 부가 부가 꿀뚜단 흑공단 백공단 한산부수 송개새끼며 정사공사 중견님 골사주 방하주 해남포목의 삼성 철담포까지 의정 구역 영가 피단지 따라와 아이고 영가 내 숨가 앞에서 이 비단 이름 다 모시겠어. 아이고 이 비단을 다 어쩔 것이오. 만일 내가 나한테 시집온 후로 비단 한 번 못 입었으니 무슨 색이 좋든가 한번 골라보시오. 아이고 나는 송혜석 제보단 사무장에서 찌어 입으면 제일 좋아요. 촌뿐이라 할 수 없구만. 아이고 영감도 영감 어디 살아가니 나보고 촌사람이라고 그래요? 영감 무신색이 좋아 싶던겨. 나는 방금에 일어나 가끈을 허나 흑공단이 제일 좋대. 촌놈 챙겼어. 그러면 그놈을 갖고 흑공단으로 저 위에서부터 내려 챙겨봅시다. 한번 차려보게 한번 해보소. 흑공단 망건 흑공단 갖건 흑공단 둘 말기

손 긁고 난 허리꺼 긁고 난 탄님 긁고 억다가는 줬어 수많을 때는 긁고 뜨거워 손대어서 가만히 보니까 글로 차리면은 틀림없이 그저 까마구 새끼맨에 이것어 개인사라거든. 아 까마구 뭐 까마구 저 새끼잖아. 몰라가 집어였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마누라 한번 차려보지. 흥 뭐 마누라가 찰린다. 흥 뭐 마누라가 찰린다. 소외색으로 차린다. 송화삭 댕기 송화삭 정리 송화삭 주마 송화삭 따로 송화삭 보신 송화삭 속고속 송화삭 주머지 송화삭 거리까 송화삭 거쳐서 수가를 들고 거쳐서 대호사 할이 없는 버들나무 위에 꼬꼬에 마냥 이시그려. 아이고 영감 그래 말고 마지막 통전함 들여놓고 타봅시다. 그래 보셔. 마지막 통은 들여놓고 당겨져라. 톱질이야 시디오 시디오 톱질이야 당겨져라. 조고시오 조고시오 탐벅그리 조고시오 방식천자라도 시길대하였으니

단거여라 이방통에 나 혼자 포괄은 진계반경 오장빛 등을 억신방금을 주고사자 충청도 소샷대로 수방금을 주고사면 부역부가 거리로야 신디로시기는 톱질이야 단거여라

아랩이라고 돈, 대짜고 돈, 돈, 소짜고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대목돈이 집을 짓느라고 우당탕 퉁탕 야단이 났지. 흥부가 어찌 놀래놨던지 자기들은 죽더니 살던지 다 내버려 두고 그래도 마누라가 제일 좋았었던가 둘이 손을 꽉 잡고 한쪽 가서 꽉 찡겨서 눈을 딱 감고 정신없이 실적에 가만히 들어보니 최용호지 눈을 떠서 사면을 둘러보니 천과 이뜬 울막은 간 곳이 없고 고르구각으로 흥부 집을 지어놨는데 똥 요렇게 지었겄다. 동산아 너로 천여 파르게를 도와 서균 남지오 난파 충분하 소리에 대목도 병자가 따라하기 좋을 시오 반석제게도 무성과 전석제에게 판문사변 백가제게 좁은 성악

주저이기면 이백도다 동산대기 장으로 자 드드드퍼졌다니 뭐가 아프고 총괄하고 애쓰구나 조금다 지우와 찾아가자 좀도 좋네 박은복가 불짤고 시골을 일삼던지 돈을 따던 부자가 될 줄 알

좋아하라고 배낭대를 얻어놨는데 어떻게도 생겼더라. 한참 좋아하라고 놀 적에 이때 흥보 충성 놀보가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어. 아 이놈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아니 내 배가 아파서 못 살겠는디. 알아 내가 건네가 봐야지. 만약 건네 가서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내 몽둥이로 싹 부숴버리고 오리라. 이 심술구질 놀보가 몽둥이를 들러매고 흥보집을 건네가 보니 전과 이뚠 울막을 간 곳이 없고 고로 거각으로 흥보집을 늘비하게 지어놨는데 놀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될 배는 마음 먹을 것인데 옳지. 치가 부자가 안 되었고 서서 어떠한 평판대기비 낙해 어르시지. 내 기왕 왔으니 한번 불러봐야지. 너 이놈 흥보야 이렇다 불러놓으니 이때 흥보는 형지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이라 자기 형님 음성을 듣고 보선발로 나와 절하며 아이고 형님 건려오시십니기여 그란도 형님한테 진적 노만을 보낼라 하였더니 형님께서 이리 도보를 하였으니 대단히 죄송하십니다. 형님 용서해 주시지요. 멋이었죠 이놈 용서가 보이고 네가 나한테 도마 보내려며 이거 대관절 다 뒤집이냐. 형님 제지볼시다. 하하 강성지개변이로구나. 아니 참말로 이거 네 집이여. 야가 참 집 잘 지었구나. 야 흥보야 너하고 나하고 형지간이니 네가 잘 살아 내가 잘 살아 마찬가지여. 그러니까 내 집하고 내 집하고 그냥 딱 바꿔버리자. 형님 처분 내려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때 자기 형님을 사랑에다 모시다 놓고 흥부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시오 마누라 아 그런 말 형님이 건네와서 인사였지야지. 이때 흥보마누라는 전과 같은 대를 생각을 하면 한자리에 앉아 대별 법이 없이라. 가장한 명령을 복중하라. 놀보 바란다시 의복을 마음껏 차리 입고 나오는디 흥보마누라가 나고라. 흑보바로대가라고니전제대로못먹고본적고굶지리드흔지도리상나더니지가며도대없나싸대없나은건포화가 없나 노여기 세미겄나 예를 얻었던 호사로를 빠지시키고 흥부 마루래도 한사시 모두여라 당초에 불을 포로소로 허기 놓아 주주

부러워거든 꽃을하고 얻었니 니를 내가 뜻을 죄하고 있는데 그러니고 시래

시숙윤법이다 큰절로 허니 서떡 일어나서 같이 절하는 게 아니라 8월도 당시라고 개관지며 참 그 몇 년 전에 보고 지금 보니 묵근해가 용두였니까 이때 흥부 마늘에는 들은 척도 아니었고 안으로 들어가서 놀보 술상을 차리는디 또 이렇게 차려갔다. 음식을 차려놨디 음식을 차려놨다 안성주기 독재를 뻗쳐나눠서 제구리 적사 지지서리 수버리던 두루두루 벌려놓고 굳게 됐다 우주파대 모양과 타활객을 그 속뼈지 벼득이 벌떡 정열뼈 주르르 정가 산피떡과 병가정책 생청놓고 조랑산증 후찜치 야육가 생청 후판장판에다가 벌려놓고 정다 수다리 잔백이면 이삼체 돈다지 재낭지 열풍 후미어놓고

소방차국에 파란도 들어간다 점점 편편해지네요. 그래서 그 찾지를 없죠. 무주 주문을 제 하나야. 대장포 소장발이 또 이도 담고 진도 담고 끌 푸드도 생치 날리고 이도 코이도 배철이 타. 고기야 연기하고 쩌맞아 눕자 진지게 병어 소당다 청보차 지장군 주 생각만들 무너져 보호리 말 나라가 뜻이 그래야고 산재고산의 수미라리 똥똥차 만나잡고 주루루루 대대먹고 계란을 뚝뚝 깨워 우딱지 내버리고 질게 들리고 나 손등은 뒤쉬지 버리고 나무 접으면 내려라 고기 한디다 뻗집어서 만나 지르면 간디 고기나 풍덩 대려쳐 담밥 이렇게 차려 자기 시성유 앞에 갖다 놓으며 종 화재 화잔에다가 술을 얼른 부서 두 손으로 올리며 애써 시숙님 약수나 술 한 잔 잡수시오. 아이리 심어서 쓰뜩 받아 먹었으면 아무 피단이 없을 터인디 반을 더 당신의 꼭 개고 앉으며 너희는 흥보야 네가 형지간의 소금 대강을 알지만은 내가 수치능 초상마당에 가서도 그 엄지같이 술 못 먹는지 너 잘 알지. 아이고 형님 누가 권주가 나온단 말이오. 아이 녀석 아는 그 마누라 곱게 분 제고 구원주가 한마디 허리야.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전과 같은 여란 모든 별때 집어넣거니와 지수나리어 코쭈가 허잔 말을 듣더니 두루지 각하먹고 사지가 벌벌 떨리며 떨라

인자나를 구원주가를 허대하니 내가 이 세상 어찌 살아. 여보시오 시송이

왔소. 영국 자신은 그만하고 나도 진짜 돈도 있고 쌀도 있어 통지에서 딴

난전 추가도 본지 가소 밖에 실수 의사가시오 예수 딸려 군주가를 허리

어서가시오. 속을 찰지 뻘뻘 눈에 집이 찾아왔소. 안간 달빛 내

아가 지금 오빠 들어간다. 딸딸거리고 탁 차고 들어가니 놀부가 왁칵 그냥 휘가 나서 발길로 술상을 팍 차면 내 이놈 흥보야 내 이 죽일놈 같으니 꽤만 하자 생치라고 내가 오면은 너그 마누라에 따라서 이렇게 나한테 포악을 하고 시겠지 이놈아 내 이놈 몽둥이처럼 허를 탁신 내가 푼질을 너 이놈 저게 좀 썩버려 썩버려 내가 좋은 대로 내 예쁜 대로 내가 너네 새로 얻어줄 테니 썩버려 알아 알아 알아 그렇게 뭐 누가 한 번도 비교지 그건 그래 두고 야 흥모야 내가 너 여고 온소가 아냐 아이고 형님 제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너 밤니실 모르냐 아 밤니실이 뭐입니까 아 이놈아 도둑질 말이다 아이고 형님 지가 무슨 도둑질 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네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오명 출사가 벌칙같이 들어서서 우리 집을 너를 잡으려고 찾아왔더라 너하고 나하고 형지가 아니니 내가 너 잡아간 꼴보고 뜨냐 그 사람들 따지 보내리라고 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러니 그 돈 네가 물어줘야 하고 또 그놈들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여 네가 도둑질에서 부자 되었다고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 너그 처자 귀연숙하고 너그 자식들 싹 데리고 저 이주 도망을 건데 황국 상해를 들어가서 3년만 있다 오느라 내가 네 살림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 냅니다 이 녀석아 흥보 깜짝 놀라면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야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써 이놈아 부자가 되었어 이놈아 형님 들어보시지요 하루는 대사가 하나와 싶다 대사가 뭐냐 아 중이 말이오 어 저리 있는 중말이구나 그래서 대사가 내려와서 아, 날 보고 집터 하나를 잡아주겠어요. 그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제비 한 생이 들어왔지요. 그래, 제비가 들어와서 그, 어쩌단 말이야. 아, 집을 짓고 새끼 한 생을 까는디, 날개 꼬부는디, 한 마리는 떨어져서 다리가 작심 부러져 부르고, 한 나는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그 다리 부러진 놈을 하도 불쌍해서 제가 당사 실었고 명태급 줄었고 다리를 창창 등해서 제 집에 올리노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그 이듬해 나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고 왔죠. 그래서 아 그러면

심었더니 바위 크다는게 시대가 열었죠. 그 참 희한한 일이구나. 백이 시대가 열었어. 그렇지. 박씨는 순구먼지가 박열절이 투열지. 그래 박시대가 열어서 어쨌단 말이야. 배가 하도 고파서 밥솥이랑 끓여먹을까 하고 박 한 테일을 탔더니 뭐 나오냐? 아 물론 박송 나올 테지. 아 그게 아니라 귀에 두 짝이 쑥 붉어집니다. 뭐? 귀에 두 짝이 쑥 붉어져? 그래서 그 열고보니 이게 쌀도 꽉 찼고 또 한 귀를 열고보니 막금부와 돈과 꽉 차십니다. 아이고 박통 속에서 나온 귀에 두 짝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이 이놈을 그냥 돌고 붓고나무 도로 하나 같대. 돌고 붓고나무 도로 하나 같대. 이리 갔다 붓고 보고 도로 하나 같은 거고 저리 갔다 붓고 보고 도로 하나 같은 거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야 저게 부서놨던지. 아이 그렇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망고 부자가 되었죠. 그래 또 한 대를 또 닦고 나니까 유형가 비단이 나왔는데 비단 무엉땅 나와서 비단으로 옷을 칭칭 감고 또 한 대를 타니까 그 속에서 대목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부자가 되었지. 제가 무슨 도둑질할 리가 있겠소. 야 흥보야 너 제비다리 하나 문제서 부자가 될때 한테 개부지를 심은 천하 장자 되었구나. 알아 나 거리 가서 제비다리 문질려 하다. 아이고 형님 아 지금 어느 다리 가서 제비가 온단 말이오? 응 9세월이나 돼야 제비가 오지. 알아 그러면 내가 축내할 것 없이 네가 축내야지. 그런데 흥보야 저 운목에 저 벌그는 거 저건 무엇이지? 그 화초장올시다. 화차 초차 장자 그 이름 한번 적구나.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부와 괴수자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하, 참, 그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야 흥보야 내가 너를 조그마할지게 얼마나 너를 예쁘게 키웠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두 형제가 단둘밖에 더 있느냐? 내가 죽을 때가 있으면 네가 가서 대로 죽고 네가 죽을 때가 있으면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간에 서로 우애를 끊어서 식었느냐? 그럼 날 돌아. 아이고 형님 꼭 가져가시려면 내일 하에게 재보내리다. 마셔짜 이 도적놈 보소요. 이런 천하의 도적놈이 있는가? 나 건니가 뭐 그 속에 있는 은금부와 싹 빼부르고 빈껏통만 보내려고 이런 도적놈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날다리의 도적놈이라고 한단 말이야. 야 이놈아 나 본연이 대빵 못이여? 서특 대빵이여 이놈아. 꼭 가져가시라 이놈의 대빵어지요. 이놈의 헌원님이라 화초장 노래를 부르면서 건니가는디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딱 하나로 걸려뛴다. 아차 잊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전장화 아지드 장화초 아지드 아이고야 것이 무엇이냐 방장 천장 구둘장 아지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부하시여 저거지 불로 들어간 뼈 연봉에 만놀래 지방졌더니 어디를 갔다 지방졌다 어디로 구며 우르르르 쫓아와요 저 받은 게 도대체 다이 부동의 언제인가에 해가지 사람 못

0: 또 마루 내가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보신 줄내 몰라서 내 잘못되어서 이리고 세우시되고 사벼지되와. 딸 사람아, 그 실다기 없는 목 구성내지 말고 내 여친 머진 거 이거 무엇인가? 아이고 영감 묵은 데 이리 니란 옷이오. 얼른 말 좀이여. 이 내 짊어진 거 이름이 무엇이오 이것이? 아이고 지금 무거운데 이리니란 옷이오? 놀부가 어찌 급히 났던지 무엇이 어쩌든 내 성질 알지? 내 주먹 좀 볼 판이여? 이때야 놀부가 주먹을 쥐어갖고 대거 빼기나 등짝이나 어디 뺨이나 때린 것이 아니라 딱 양 주먹을 쥐어서 양 간지통을 눌러죽이는 뒤 놀부 마네가 그 통에 딱 적상을 해가지고 주먹만 주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떨궜다. 놀부가 양 주먹을 꽉 쥐고 어쌍물 먹여 주먹만 좀 볼판이야? 주먹 좀 저리 치여! 그 얼른 말하냐 이 일이 뭐인가? 아이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 서울 안동장에 갔다 오면서 장롱 한불 사온 것이 화추장이라고 합니다. 놀부가 어찌 반가웠던지 아이고 내 딸이야 이런 것이 놀부 마늘에 키가 강맥했고 야 여쇼 마늘에 보고 딸이 어디가 있단 말이오. 허허 이 사람아 급벌적이네. 이래기도 오고 저래기도 오지. 흥부가 그 제비 헌달 말을 딱 듣고는 그 제비 집을 몽땅 맹글에 가서 그 놀부 집을 끄트리다가 노래 지어놓고는 아무리 제비를 지달라도 제비가 오지 않았다. 놀부가 기가 막혀 얘라 내 제비를 몰로 나가야지. 동네 역군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루는 그 제비를 몰로 나가는데 제비 몰로 나가는 데는 다른 게 아니라 권삼덕씨 그 참 추천목으로 해서 한번 불러보겠다. 이때 준전상가 하다월 초파일날 연자나비는 펄펄 포큰 심내진 금물을 예우룻 저들어 메고 당장사를 나간다. 당당사는 슛돌라 덜뿌란 툭자 우얏 딴 저제비니어도로 향하느냐 단묘자극한 심한 부하제비가 의심은 황 주님은 황예 꾀꼴만 부하도 제비인가 의심하고 적응하는 전제비야 천하진 제비로다.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 집으로 들어오느라 당연히 동냥이라 내 집으로 들어오느라 이리
1: 동편제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을 타는 대목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고요. 전체 연주 시간 50분 31초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동편제의 전통을 올곧게 이은 분이죠. 강도근 명창이 부르는 흥보가 세 번째 마지막 감상 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강도근 명창이 73살 때인 1993년에 녹음한 자료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철현금과 검은고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산조 음악 골랐습니다. 철현금과 검은고 이 두 악기는 사실 다른 악기지만 일정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철현금을 처음 만들 때에 기타와 검은고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오른손에 쥐는 것이 검은고의 술대와 유사해서 검은고 연주자가 이 악기를 만다면

비슷한 친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선지 철연금을 연주하는 이들 또 배우고자 하는 이들 중에 검은고 전공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철연금과 검은고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산조 준비했는데요. 철연금, 검은고 이중주, 대화라는 제목의 음악입니다. 유경화의 철연금,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1시 전남 영암 제주시동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응.

철현금, 거문고 두 대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산조였죠. 철현금, 거문고 이중주 대화라는 이름의 곡이었는데요. 연주자 두 분의 우정이 음악에서도 들리네요. 유경화의 철현금, 허윤정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국문 뒤풀이 듣겠습니다. 한글의 잠오순으로 여러 내용을 곁들여 풀어나가는 노래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잊었구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이 사재했더니 언약이 지중치 못했구나 가갸 거겨 가이 없는 이내 몸이 그지 없이도 되었구나 고교 구규 고생하던 우리 난군 구관하기가 짝이 없네 나냐 너녀 나귀 등에 솔질을 하고 순금 안장을 지어놓고 팔도 강산을 유람가자 노뇨 누뉴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다디야 더디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래를 풀어나갑니다. 국문 뒤풀이 듣겠습니다. 곽동현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국문 뒤풀이 들으셨는데요. 곽동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도 지역의 민속놀이의 하나로 연행되는 음악 강강술래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강술래는 원래 음력 8월 한가위 무렵이 되면 그 지역 부녀자들이 달밤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원 모양으로 돌면서 노래하고 거기에 대해 여러 놀이를 더해서 연행하는 놀이 겸 음악을 말합니다. 여기 함께 더해지는 놀이가 참 재미있는데요. 기와 밟기, 덕성 몰기, 청어 엮기, 청어 풀기, 고사리 꺾자 이런 놀인데요. 고사리 꺾자는 고사리 꺾자로 들리실 겁니다. 오늘 그런 소리가 두루 함께 연행되는 강강술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당선부가 주십디다.
1: 강강술래
0: 온유허리 둘이래도

0: 뛰어보세, 뛰어보세.
1: 강강 술래.
0: 억신, 억신, 뛰어나보세.
1: 강강 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 술래.
0: 깊은 마당이 예 터지게.
1: 강강 술래.
0: 억신, 억신, 뛰어나보세.
1: 강강 술래.
0: 남생 아 놀아라.
1: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아색이 저색이 고운 남생이 놀아라. 일사, 정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정규두야 아랑규두야 솔라무초야 내대끄랑 나무 접시가 우갱갱 개골이 개골장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떨때 먹고 미나리 당주고 더듬세 개골이 개골장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

0: 청청청해영자
1: 이도 군산청해영자
0: 청청청해불자
1: 이도 군산청해불자
0: 청청청해불자
1: 이도 군산청해불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고사리 대사리 끙자 나무 대사리 끙자 유자 꽁꽁 채미나는 짜장장장 버리여
1: 고사리 대사리 끙자 나무 대사리 끙자 유자 꽁꽁 채미나는 짜장장장장 버리여
0: 고사리 대사리 끙자 만부 대사리 끙자 송구 끙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친다
0: 풀자 풀자 덕석 풀자
1: 뱃난다 덕석 풀자
0: 풀자 풀자 덕석 풀자
1: 뱃난다 덕석 풀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0: 꼴지왕가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꼴지와세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 새끼 찔룩찔룩
1: 하사리 버시오
0: 문지 새끼 찔룩찔룩
1: 하사리 버시오
0: 꼬리 따세
2: 잡았네
0: 잡은 내

0: 되었더니 공차도 보차도 되었네.
1: 자본네 자본네 문지 새끼 자본네 공 하나 보다 나 던졌더니 공차

가만히 듣기만 해도 마음 흥겨워지고 신나는 소리였고요. 또 한편 함께 손을 잡고 뛰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진도 강강술래 들으셨는데요.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구음 시나위 준비했습니다. 구음이 함께 얹어지는 시나위를 구음 시나위라고 하는데요. 오늘 구음 시나위는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음 시나위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판소리 흥보가 들으면서 흥보가 박을 탈 때마다 나오는 온갖 물건을 보고 잠시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특히 괴짝 두 개에 하나는 쌀이 가득, 하나는 돈이 가득 나왔는데요. 그것이 또 다시 가득 차는 그런 괴짝이었죠. 언제나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 많아지면 좋겠네요.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동사형 꿈은 어른들이나 외부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현해가는 포부이자 가치 실현이다. 동사형 꿈은 빛을 투과하는 프리즘 같다. 젊은 세대들이 저마다의 포부와 가치를 프리즘처럼 비춰 스스로 형형색색 꿈의 스펙트럼으로 만들어낸다. 이광호의 아이에게 동사형 꿈을 꾸게 하라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엇이 될래요? 라고 직업을 말하며 꿈을 그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 어떤 가치를 위해 노력할지 그런 이야기로 꿈을 키우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곁에 있는 우리 어른들도 답을 정해주기보다 함께 길을 찾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30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문 열면서 동사형 꿈처럼 아이들 저마다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배우면서 그렇게 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곁을 지키는 어른들도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육 현장을 지켜온 두 분 모시고 그 고민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교육 분야의 활동가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걸어오신 두 분, 격월간 교육매체 오늘의 교육의 이윤경 편집위원, 그리고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 사무국장, 곧 들어오실 거거든요. 여러분 두 배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닉네임 윤혜석님께서 신청곡 많이 들고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8월 16일이었죠.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연맹의 손연주 지부장님 얘기 듣고 윤대위님 오랜만에 문자 주셨네요. 수박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름이 한 2cm 되는 건가요? 빈 화분에 심어놓은 수박 씨가 발아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와, 예전에 물론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시도하셨다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우리 윤대위님 수박은 자라고 있네요.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랄까요? 벌레도 한 입 먹었네요. 조금씩 커지는 수박의 기쁨도 커집니다 하셨어요. 완전 응원합니다. 정말 아주 큰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주렁주렁까지는 안 될까요? 화분이니까. 윤대위님이 이제 그 수박을 잘라서 드시는 사진도 보내주시기를 기다릴게요. 또사님. 절망의 공간이랄 수도 있는 교도소. 거기서 수감생활하면서 저자가 마주친 식물들과 교감을 나누고 위로도 받고 또 식용으로도 시도해보던 체험을 쓴 책이 떠오릅니다 하셨는데 궁금해요. 저희 제목도 알려주세요. 저희도 찾아볼게요. 또 닉네임 기노읍 돌고래님. 자연 관찰부터 시작해서 식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실천이 결국 우리 자신의 안녕으로 돌아오죠. 열돔 현상 너무 힘들었어요. 내년은 벌써 두렵고요. 아파트에 심었다가 적절하지 않아서 베어버린 커다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 그동안 우리에게 공기 정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식물하는 삶을 알고 나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주변에서 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또 새삼 하게 되더라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또 나누고 싶은 음악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방송을 주변에 나누어 주실 분들 다시 듣기 이용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하윤주 레마의 풀잎을 담기 위하여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교육의 문제는 학교, 가정, 사회 전체 뭐 어디에도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 특집을 진행했는데 어제로 모두 마무리가 됐고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에서는 그 특집에 이어서 교육 문제를 오래오래 붙들고 고민해온 두 분을 모시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격월간 교육 매체 오늘의 교육에 이윤경 편집위원님 그리고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 사무국장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근데 그 제가 참 속상하네요. 교육에 그 종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 문제.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어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이게 고민이 너무 많다는 그리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게 두 분의 표정에 아주 가득 들어있는데 이러면 삶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윤경 편집위원님 어떠세요?
1: 아, 요새 사실 교육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데 이게 네. 어느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걸음이 사실 굉장히 무겁긴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0: 공현님 어떠세요? 뭐 너무 무거우신 거 맞나요 지금? 네?
2: 아, 뭐 무겁다기보단 제가 네. 이제 주말에 또 일을 하고서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고요.
0: 너무 부담해서.
2: 네,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이 주제 자체가 너무 네. 복잡하고 네, 그냥 네. 얘기하려 하면은 뭐 1박 2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생각이 좀 많습니다.
0: 네. 네. 아니, 이제 두 분이 좀 웃으시는데 아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고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싫고 교육 문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직업이 힘들고 이러면 이 교육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지금 이윤경 편집위원님께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을 지내셨고 격월간 교육매체 오늘의 교육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교육 얘기만 들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시원하거든요. 드라마 때문에. 근데 실제로 는 어떠셨어요? 좀 시원했나 하셨나요?
1: 그 드라마를 정말 억지로 봤어요. 네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인터뷰가 오니까 참교육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 단체 이름에 이제 참교육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참교육이 그렇게 의미가 막 왜곡되고 이런 게 일단 너무 속상했고 네. 참교육 드라마 전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0: 과장되고 편향된 시각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지 않은데라는 얘기를 계속 어디서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1: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공현 사무국장님은 교육공동체 벗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 또 투명 가방끈에서도 활동을 쭉 이어오고 계십니다. 맞나요? 더 제가 뭐 덧붙일 거 있을까요?
2: 네, 아니요, 없습니다.
1: 저 투명 가방끈에서 진짜 빵 터졌거든요.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한 게 좋겠습니다. 네, 학부모회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이윤경 편집위원님.
0: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녹색 어머니회라고 그것도 다 학부모회 활동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학부모회 임원이 되고 그런 건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2016년에 학부모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1: 네.
0: 네, 그때부터 이제 좀 학부모가 공식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교육 학부모회의 이제 본부의 상근자로 들어가면서 네, 그렇게 좀 본격적으로 한 지 지금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1: 네. 오늘의 교육은 격월간 이거 어떤 매체인가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2: 아, 네.
1: 네, 공현 사무국장님. 네. 네.
2: 교육 공동체 벗에서 네. 발간하는 격월간 매체고요. 그 교육 문제 현안이나 또 어떤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좀 교육 전문지이고
1: 네.
2: 지금까지 좀 교육 불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좀 이런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라거나 뭐 네. 민주주의 교육이라거나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1: 어떤 계기로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무국장님?
2: 아, 저는 네. 그 고등학생 때 좀 네. 학교 현장에서의 이런 학생인권 침해 문제나 이런 걸 학생으로서 직접 경험하다가
1: 학생 때
2: 네네, 그래서 청소년 인권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1: 그러면 그게 벌써 이미 꽤 오랜 시간 전인 거잖아요.
2: 네. 딱 20년 정도.
1: 네. 근데 그때 이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2: 네. 그래서 네. 학생 때 시작을 했는데 네. 뭐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만두기도 조금 그래서 그냥 쭉 하다 보니까 네, 청소년 인권운동을 오래 했고
1: 네. 네,
2: 그러다가 이 교육공동체 벗이랑 오늘의 교육을 만나서 처음에는 필자로 참여하다가 네. 이제 네,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님은 좀 학생 입장으로 출발을 하신 거고 우리 편집위원님은 학부모 입장으로 출발을 하신 거고 근데 지금은 같이 일하고 계시고 고민도 똑같고 이러신 거네요.
2: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결을 같이 하고 있죠.
1: 네. 교육공동체 벗, 또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 투명 가방끈 이거 다 이름이 인상적인데 이게 다 공현 사무국장님 작품인가요?
2: 아, 아니요.
1: 그건 아니에요?
2: 이, 네. 네. 그 이 중에서 제가 창립 때부터 같이 한 건 지음밖에 없고요.
1: 네. 어떤 의미예요? 지음.
2: 아, 좀 이제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좀 이 청소년 인권운동을 쭉 같이 할 활동가들을 좀 모아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여서 좀 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준다는 의미의 네. 그 고사성어가 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왔고 그리고
1: 네.
2: 또 중의적으로 좀 청소년 인권운동을 만들어 지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지었습니다.
1: 네, 투명 가방끈은요?
2: 네, 투명 가방끈은 이제 그 학력 학벌 차별이나 입시 경쟁, 대학 서열 이런 걸 비판하는 단체인데요. 왜 우리가 흔히 가방끈 길이로 사람 판단하고 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1: 네.
2: 이 가방끈이라는 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선 안 된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돼야 된다. 이런
1: 네.
2: 취지로 투명 가방끈이라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교육 공동체 벗 이건요.
2: 네, 이거는 이제 벗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영어로 BUT에서 하지만 이런 어떤 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제 서로의 벗이 되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지은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교육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주체들을 찾아서 함께 하자 이런 뜻입니다.
1: 비판의 의식을 가지는 데는 BUT가 최고네요. 뭐 여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but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0: 입니다. 뭐 우리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but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런 의미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1: 네, 좀 그렇게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벗이 그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조합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다른 매체들보다 이 벗에서 나오는 이런 오늘의 교육이나 아니면 단행본들의 특징은 어쨌든 현장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런 뭐 교육계 매체들이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한다면 현장에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좀 균형감 있게 담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합원으로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저는 오늘의 교육의 편집위원이 이제 상근은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학부모의 시각을 담당하면서 이제 같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떠세요? 현장에서 일하시면 그 각자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 가지로 이렇게 모아지기만 해도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힘드신 거 아닐까요?
2: 일단 뭐네그 학부모 단체와 이제 청소년 단체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같은 쪽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부모는 그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인권을 좀 지켜주자라는 입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단체랑 같이 연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라고 했을 때 부모는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사실 나도 부모가 처음이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어쨌든 내 자녀만큼은 이런 뭐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뭔가 그건 안 돼. 뭐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의 입장에선 사실 청소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미래 세대거든요.
0: 저도 싫어요.
2: 그래서 항상 그 나중에 잘 되려면 지금 참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부모와 자녀가 계속 부딪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깨어 있는 부모라서 좀 청소년 단체가 하는 얘기에 같이 좀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 단체에 저도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어린 사람이든 뭐 나이가 많든 다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존재들이지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2: 그렇죠.
0: 거죠.
2: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0: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현재를 희생하면은 진짜 좋은 미래가 따라오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굉장히 웃으시거든요.
1: 이게 뭐 말하자면 굉장히 이런 청소년 인권이나 교육 문제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참 그래서 뭐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다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재를 희생한다고 해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것이냐, 그게 점점 더 믿음이 안 가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미래가 너무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역설적으로 좀 힘을 잃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A 다음엔 B, B 다음엔 C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 그게 너무 맞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소년과 학부모가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나요? 입장이 똑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거.
2: 우리는 다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경쟁 교육 체제에서 부모든 자녀든 피해자다.
1: 좀 학교가 뭐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교육과정, 학사 행정 이런 걸 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가 좀 참여하거나 같이 결정할 수 있는 통로가 여전히 없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학교를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좀 통보받는다 이런 점들은 비슷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0: 좋은 거 배우려고 학교 다니는데 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게 공통 의견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두 분이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오셨나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 같은 곳을 바라보다.

0: 그러면은 교육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좀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한국 교육이 단순히 이런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1: 네.
0: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학교 교육이 그런 것이 아니라 좀
1: 네.
0: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나는 이 세계, 이 사회에서 어떻게 좀 소속감을 가지고 잘내 삶을 만들어 갈까 이런 걸좀더 고민하고 경험하고 만들 수 있게 바꾸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또
1: 네.
0: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뭐 교사가 됐든 아니면 다른 사회 전반이 됐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좀 다른 방향에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근데 만약 우리가 학교라는 곳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걸 배우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들어와도 두려울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은경 편집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AI 시대를 이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1: 네네.
2: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들었던 카이스트 교수의 말이, 싫어도 우리는 그 기차에 탈 수밖에 없다. 지금 탄 상태다.
1: 네.
2: AI 기차를 탔는데, 기왕이면 제일 앞칸에 타야 그래도 이 기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볼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1: 네.
2: 사실 AI 시대에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질문하는 거 하고 결정하는 거. 요거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AI를 받아들이는 이 교육 환경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답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오지선다 찍기잖아요. 그래서 잘 찍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이제 학원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뭐 질문도 AI가 뽑아주고 평가도 AI가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생기부도 AI가 대신 써주고 있는데,
1: 네.
2: 네, 그래서 이제는 좀 AI 시대에 맞는 좀 주체적으로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조용해 보이지만 위기의 청소년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은 이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으셨어요?
2: 사실 전혀 겉으로 이렇게 티가 안 나요.
1: 네.
2: 근데 이제 지금 이 조용한 분개라는 책을 쓰신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1: 네.
2: 알고 있는데 그 책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자해나 자살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두 자녀를 키우면서 사실 어떤 검사에서 뭔가 좀 불안이 높게 나온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없지만 그 학생들은 계속 힘들어하고 또 상담실을 찾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교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친구 한 명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그 얘기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한 해에 뭐 2, 300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무슨 심리 검사를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더 문제인데 이게 사실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로만 접근을 하니까 계속 이 교실이 붕괴하고 학교가 붕괴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 붕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심리 검사도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불안으로 나오려면 여기 체크해야 되고, 안 불안으로 나오려면 여기 체크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주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청취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규직, 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정규 삶, 삶을 갖고 싶은 거다. 계속 갈수 있는 삶을 갖고 싶은 게 아닐까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삶이 계속 되는데도 누군가

0: 누군가가 계속 돌보기 어렵다거나 나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다거나 이런 환경들은 계속 있잖아요. 이게 특수교사 한 사람이 계속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거고. 삼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사실 이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설이 되었든 제도가 됐든 많은 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그냥 장애인들을 그냥 시설에 수용하고
0: 네.
1: 뭐 이렇게 격리시키다시피 해왔기 때문에 좀 이게 더 어렵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전반적인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좀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네.
2: 뭐, 저는 네. 네. 요즘 이제 그 아까 참교육 드라마 말씀하셨는데 네. 그 교권 침해 문제를 얘기하면서 모두의 학습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0: 네. 네.
2: 다른 사람의 학습권 때문에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뭐 분리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활동을 할 때 그 교권보호위원회 불려오는 분리시켜야 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장애 학생이나 ADHD나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었단 말이에요.
0: 네.
2: 근데 사실 학습권이라는 건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모두의 학습권이 아니라 개개인의 학습권을 다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그 뭐 사회로 전반적으로 했을 때 장애 문제지만 교실 안에서는 네, 그런 모두의 학습권 문제 에서부터 우리가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0: 네. 네 번째는 저희가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즘에는 아니 물론 저 때도 그랬어요. 학생들만 시험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 내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지금은 너무 학생도 학교 가기 힘들고 선생님도 학교 가기 힘들고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이 교육 환경이라는 거 이때가 사실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 나이 또래인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즐겁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교사와 학생 인권이 대립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요즘 상황으로는 이게 가능한 걸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굉장히 힘들어졌더라고요. 사무부장님 어떤가요?
1: 사실 뭐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같이 보장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어떤 현재 뭐 정책도 그렇고 교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교사의 어떤 인권 보장이라기보다 교사가 이 업무 뭐라 할까요? 교육 활동상 하는 여러 행위를 모두 다 좀 보장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그거는 학생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건데
0: 네네.
1: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뭐 생활지도나 뭐 교육이나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좀 길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더 뭐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0: 네.
1: 더 갈등이 커지고 사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좀 이런 교사가 그런 갈등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갈등을 줄이고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고 그 학생 이런 인권 침해나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제대로 다루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좀 학생 인권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사 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이런 공격이나 이런 인권 침해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는 사실 그 교사의 직장인 학교나 교육청이 그 교사를 충분히 이렇게 보호하고
0: 된다.
1: 이렇게 같이 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 문화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을 굉장히 고립시키거든요.
0: 네네,
1: 그냥
0: 네.
1: 교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0: 네.
1: 식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봐야 되지 이게 어떤 학생 인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0: 항상 그 더 큰 단체가 자기 밑에 단체를 좀 보호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우리 공현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오래전에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고민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얘기해 주셔도

0: 되나요?
1: 그, 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 이제 너무 일상이고 많아서 이게 뭐 어떤 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네네. 뭐
1: 그냥 뭐
0: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예를 들어주신다면?
1: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학교 다닌 게 이제 졸업한 게 2006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날그 이후로도 한동안 뭐 일주일에 뭐 서너 번씩은 체벌이 계속 있었고 뭐 등교길에 교문 단속하면서 뭐 이런 두발 단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벌을 서거나 아니면 교사가 이제 학생 머리카락을 뭐 바리깡이나 가위로 자르거나 직접 그런 일들도 뭐 1년에 몇 번씩은 있었고요.
0: 2000년대에도 있었어요.
1: 거의 뭐 2010년대까지도 있었고 사실 이게 학생권 조례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줄어든 것이지 이게 어떤 뭐 자연스레 해결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중학교 때 이제 담임 교사가 수업 시간에 좀 잔다는 이유로
0: 네.
1: 쓰레기통에 물을 담아와서 그 자는 학생한테 부어버리고 체벌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0: 또 이윤경 편집위원님은 그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2: 사실 저는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0: 네.
2: 직장에서는 그 말단 직원이 직접 민원 전화를 받지 않잖아요. 예를
0: 네네네.
2: 들면 네. 어떤 그런 그 CS 센터나 고객 센터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대표자가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0: 네.
2: 아, 요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준다든지 그러는데 이상하게 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동료가 없어요. 그걸 같이 해결해 줄 만한 동료가 없이 그냥 몇 학년 몇반 이런 몇 학년 몇반 담임 선생님 다 해결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선생님을 굉장히 고립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정말 뭐 학부모도 그냥 악성 민원인 취급을 당하고 근데 학부모들도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좀 정당한 얘기 뭐 아니면 그냥 궁금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다 접수할 데가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신고하는 학생인권을 신고하는 그런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0: 네.
2: 근데 그런 창구를 따로 좀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뭐 서울시의 다산 콜센터처럼
0: 네,
2: 네.
0: 학교에도 CS가 필요한 거군요.
2: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로 좀 분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민원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질인지
0: 네.
2: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아도 되게 선생님은
0: 네.
2: 거기서 좀 밖으로 빼주시면
0: 네.
2: 선생님들도 사실 학생인권 뭐 교사의 인권 다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직장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 주제로 경쟁보다는 우정과 연대로 크는 교육이라는 어떤 배움의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능할까요? 제가 여쭤보면서 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현사무국장님.
1: 사실 좀 교육의 목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0: 네.
1: 생각해 볼 필요가
0: 네.
1: 있을 것 같고요. 그 교육이 그냥 이제 한 사람한테 더 많은 어떤 지식을 가르쳐서 그걸로 시험을 쳐서 더 높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고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좀
0: 그렇죠.
1: 이 우정과 연대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학생들이나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좀
0: 네.
1: 우리 사회 안에서 이 학생들이 아 나는 어떤 이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좀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또는 이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0: 그렇습니다.
1: 그런 데 현재 학교가 별 관심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좀 단순히 미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마을에서나 아니면은 가족에서나 뭐 일터에서 좀 자기의 이런 삶의 자리를 찾아가고 연대를 직접 느끼고 할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저는
0: 음악을, 네.
2: 그런 것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실은 사실 아동 청소년의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체험학습도 없어지고 지금 사실
0: 운동회도 없어지고,
2: 그런 경험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칠판 보고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는 학원하고 다

0: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1: 음악을 듣지 말고 우리 얘기할까 봐요. 네,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주제들을 한 번씩 더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좀 그래도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시죠?
2: 일단은 뭐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져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이 좀 심각하다고 보이는 상황이 온 것이고 이게 어떤 단기간에 막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교육 주체들이 함께 어떤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을 할까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길게 봐서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교육의 목표 자체가 이런 한 개인의 이 경쟁과 성공 이게 아니라 어떻게 좀 좋은 삶이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하는 방향으로 다시 좀 더 만들어져야겠죠.
1: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가 뭐 공연을 할 때 이제 관객이 그래 내가 돈 냈으니까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보다는 우리가 무대에 있는 사람과 관객이 호흡을 같이 하면 더 좋은 공연을 만들어서 내가 낸 돈으로 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처럼 그 선생님과 학생도 어디 얼마나 잘 가르치나 보자가 아니라 나를 가르쳐주러 오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의사와 환자도 나를 치료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뭐 의사도 내가 환자를 뭐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렇게 서로 좀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2: 네, 뭐 그거랑 같은 방향이고요. 근데 교육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교육의 특성상 학생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교사가 가르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은 이제 그런 공연 이런 거랑 다르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학생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나 동기가 있어야만 이 교육 활동이란 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좀 한국 교육에서는 그 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1: 가르치면
2: 학생은
1: 된다.
2: 가르치면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고 통제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지금도 사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이제 접하실 텐데 그게 좀 정책에 반영이 되려면 아니면 뭐 사회에 진짜 반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사실 그 정책 테이블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별로 초대가 된 적이 없어요.
1: 네.
0: 뭐 어떤 회의 운영위원회나 뭐 이런 데에서도 다 정해놓고 그 안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라고 한다든지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자리는 아예 없고요 아직도.
1: 네.
0: 네, 그래서 이 하나의 학교에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부의 어떤 정책이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네, 그랬을 때 또 이렇게 동등한 테이블에 동등한 위치에 의자를 좀 놔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어떤 신뢰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창교육 학부모의 단체에서 그 북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 강릉에 예전에 왜 가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편지 썼던 초등학교 기억하세요?
1: 네.
0: 네. 그 학교 선생님을 모셔다가 그 선생님이 쓴 책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학교는 강릉에 있는 학생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인데 그 제일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했던 얘기가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 자기한테 선생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라고 얘기한대요.
1: 네.
0: 네. 그래서 물론 그 학교 안에도 뭐 불만이 있는 학부모가 있겠죠. 근데 그런 학부모의 불만을 학부모들이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라.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굉장히 그런 정말 국영수 수업 위주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계속 이끌어내는 그런 수업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도 많이 내셨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이다. 학교가 예전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3, 40년 전에 그 교육을 그대로 정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이제는

0: 앞에서 공연 사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 교실이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0: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 어른도 사실 끝없이 배워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또 배우고, 시대가 달라지면 또 배우고.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 문제를 현장에서 다루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 같았으면 이제 벌써 때려쳤을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뭐잘 바뀌지도 않고, 문제는 계속 있고. 근데 두분 어떻게 일을 이렇게 계속 하세요?
0: 안 달라졌어요.
1: 사무국장님은요?
2: 저는 뭐 이게 재밌기도 하고요. 이게 옳다는 어떤 그런 오기 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두분그 이런 거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도 두 분처럼 안 달라져서 혹은 오기로 이 문제를 끝까지 붙들어야지 우리가 어느 날 달라질 텐데, 많이 포기들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2: 이게 뭐 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1: 네.
2: 좀 어떤, 이 어떤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크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것에 대해서 내 탓이다라거나 또는 누구의 탓이다, 이렇게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거는 항상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그럼 당장은 안 돼도 나중에라도, 앞으로라도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섣불리 누구 탓이다 하고 포기하거나 미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이 만약 미래를 향해 있다면 누구 탓이냐가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또 이윤경 편집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목소리를 내라고 하고 싶어요. 그 목소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릴 정도의 목소리든, 아니면 뭐 우리 반 학생 전체한테 다 들리는 목소리든, 또 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내는 목소리든 친구한테 내는 목소리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소통이 완전히 단절돼 있는 상태거든요. 학부모는 어느 날 이제 민원인이 돼서 학교에 가면 민원 대응실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못하게끔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같이 손잡아줄 사람을 찾고, 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1: 국민 과자의 그 카피를 말해야 알아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말해야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끝으로 좀 간단하게 좋은 교육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님, 좋은 교육은 뭘까요?
2: 저희 이제 오늘의 교육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이 좀 좋은 교육은 좋은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문장인데요. 약간 표어 같은 건데, 이게 좀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함께 더잘살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교육은 교육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두의 문제인 거겠죠. 이윤경 편집위원님은요?
0: 저는 행복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
1: 그렇습니다. 교육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슬프고 불안하고 아프고 이렇다면 그건 좋은 교육이 아닌 거겠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교육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교육의 이윤경 편집위원님,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 사무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그리임의 집으로 가는 길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의 교육의 이윤경 편집위원과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 사무국장 만나봤는데요. 청소년 입장에 서서 또 학부모 입장에 서서 두 분처럼 오래도록 답을 찾아오신 분들 덕분에 그래도 우리 교육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답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질문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최근 한 아파트의 안내 방송이 온라인에서 눈길을 끌었어요.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안내 방송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 흡연을 삼가달라는 당부부터 복도 환기를 부탁하는 이야기까지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전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배려해서 우리 아파트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아요 라는 아이의 인사에 주민들은 귀를 기울였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곤 하죠. 딱딱한 주의사항 대신 전해진 아이의 깜찍한 부탁의 말에 주민들도 무심했던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이슬기 외 여러분의 연주로 스웨트 스토리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슬기 외 여러분의 연주로 스윗 스토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 정말 음악만큼이나 달콤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제가 여는 말에서 전해드렸죠. 어린아이의 안내방송 이야기를 시작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요. 와, 아이디어 정말 좋다 생각했어요. 요즘에 아파트 안내방송들 들으면 점점 AI 목소리로 바뀌는 분위기잖아요. 고저가 없는, 온기 없는 목소리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 정확하긴 하지만 약간 정이 없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이의 맑은 목소리로 당부의 말을 하면 저부터도 귀담아 듣게 될 것 같은데요. 옛부터 우리 선조들도요.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말소리는 편안하고 완곡해야 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지적이나 요구가 담긴 말일수록 모나고 차가워지기 쉬운데요. 아이들의 무해하고 솔직한 어조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웃 간의 경계를 좀 자연스럽게 허물어준 셈이죠.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도 귀엽다, 아이디어 참 좋다, 아, 이런 반응이었대요. 결국 이웃과 함께 산다는 건요.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동시에 그 선 너머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죠. 예쁜 아이들의 노래로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전해드립니다.

예쁜 아이들의 노래로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기계음이 대체할 수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두 시간 채워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보죠. 오늘은 김남희의 여행할 땐 책 중에서 일부분 준비했는데요. 도보 여행가인 김남희 작가가 산티아고를 비롯한 수많은 여행지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세상에 대한 기록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악원이 추천하는 한국의 전통음악 3집, 한국의 성악과 함께하겠습니다. 불현듯 다가오는 고독과 공허함에 대한 감정을 그린 곡이에요. 뮤르의 연주로 계신가요? 전해드릴 텐데요. 구부녀의 호흡이에요.

계신가요? 전해드렸어요. 뮤르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합니다.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세호락이라는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세종, 호수, 여밀락 이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곡명이에요. 자연과 역사,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축복을 담은 곡인데요. 모두가 주인이 되고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동체 낙원을 꿈꿀 수 있는 곡 만나보시죠. 퓨전 국악그룹 풍요의 노래와 연주로 세호락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한옥 찻집 심하게 낯을 가리는 내가 처음 만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흘릴 때 내 아내의 신전에 반짝 불이 들어온다. 편식이 심해 집에서라면 입에도 대지 않았을 음식을 최고의 진미인 양 감사하며 먹을 때 나는 조금 더 착해진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사소한 뜨거운 물 샤워, 운동 후에 달콤한 디저트, 마음이 내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가족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겸손해진다. 산티아고에서 내가 찾은 건 내 안에 더 선한 존재였다. 꼭 끌어안아주고 싶은, 감사할 줄 알며 나눌 줄 알며 겸손하기까지 한 나.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문득 반짝이며 제 의미를 키우는 순간이 내게는 영적인 순간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제 삶의 무게를 껴안고 살아간다. 때로는 찰나의 희열에 젖기도 하지만 일상의 대부분을 우리는 외로워하거나 상처를 주고받으며 흘려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것이다. 바닷마을 다이어리의 자매들처럼 누구의 탓도 하지 않으며 매 순간을 충실히.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타인의 온기에 기대어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그 마음 하나만은 끝내 지켜낼 수 있기를.

끝을 알지만 멈출 수 없어 달려가는 순간에야 드러나는 자신 안의 낯선 얼굴을 우리는 모두 마주한 적이 있다. 우리의 삶 또한 죽음이라는 결말을 알면서도 달려가는 기차에 불과하다. 인생의 레일 위에 서 있는 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단지 조금 덜 외로운 죽음과 조금 더 편안한 죽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사계절이 있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무성해지다가 마침내는 시드는 날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갈 수 있는 곳까지 묵묵히 걸어가기. 끝을 알면서도 감당해내는 태도가 결국 성장의 증거가 아닐까. 여행의 끝은 결국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나는 늘 다시 떠난다. 한 번 떠났다 돌아올 때마다 집은 조금 더 아늑해지고 일상은 더 애틋해진다.

한태주 외 여러분의 연주로 꽃과 나비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김남희의 여행할 땐 책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김남희 작가는 한국의 걷기 여행 붐을 일으킨 도보 여행가예요. 여행을 떠나보면 깨닫는 것들이 많죠. 집에 있을 때는 까다롭게 굴던 음식도 여행지에서는 유독 맛있게 먹게 되고요. 평소에는 너무 당연하게 누리던 따뜻한 물 샤워나 편안한 잠자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익숙한 동네를 잠시 떠나서 먼 길을 돌아보고 오면 늘 똑같아서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내 집과 일상이 단숨에 소중하고 애틋한 공간으로 바뀌곤 하는데요. 우리 삶도요.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나날 같지만 그렇게 밖에서 치이고 지쳐서 돌아올 수 있는 내 자리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안락하고 감사한 하루를 누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쉼 그리고 한옥찻집 김남희 작가의 에세이 여행할 땐 책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쉽게 흘려보내지 말고 소중히 여기자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이윤진의 노래로 쉽게 흘러가지 않길 전해드려요.

이윤진의 노래로 쉽게 흘러가지 않길 듣고 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레이스 비트 퀄텟의 연주로 완전과 온전 사이 전해드릴게요.

그레이스 비트 퀄텟의 연주로 완전과 온전 사이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영주 십경가 이야홍 타령 준비했는데요. 제주의 풍경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만나볼게요. 여름은 무덥지만 푸르름이 있고요. 겨울은 춥지만 하얀 눈을 볼 수 있죠. 봄과 가을 역시 기분 좋은 바람과 색감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그런 사계절에 제주 곳곳의 뛰어난 명승지를 통해서 느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거기에 더해지는 사랑 이야기는 마음을 더 풍성하게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희철 가단의 소리와 연주로 영주 십경가 이야홍 타령 1부 끝곡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로 클래식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고전에 대한 주제로 다채로운 검은고

의 멋을 그린 곡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일요일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국악원이 추천하는 한국의 전통음악 3집, 한국의 성악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국악원이 추천하는 한국의 전통음악 3집 한국의 성악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1991년 국립국악원 개원 4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되는데요. 1970년대 당대 최고 명창들이 남긴 귀한 음원들 가운데 정수만을 엄선해 담아냈습니다. 어제는 가곡과 가사, 남도 민요를 들으며 우리 소리가 지닌 다채로운 시김새와 멋을 감상하셨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선비들의 정갈한 기품이 서린 시조에서부터 경기 좌창, 경기 입창, 가야금 병창, 그리고 판소리 음원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예인 황진이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청산리 벽계수야를 얹어 부르는 평시조입니다. 시조는 시조시를 노랫말로 삼아 부르는 정가의 한 갈래인데요. 관현악 반주가 갖춰진 가곡에 비해 비교적 소박하고 간결한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긴 호흡과 섬세하게 떨고 꺾어내는 시김새를 통해 깊은 멋을 이끌어내는 노래입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 시조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푸른 시냇물과 달빛의 영원함, 그에 대비되는 인간 삶의 유한함을 들려주면서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순리를 노래하고 있죠. 시조창에서 가곡과 가사에 이르기까지 두루 익혀 경지에 올랐던 거장, 김월하 명창의 정갈하고 맑은 성음으로 평시조 청산리 감상하시죠.

김월하의 노래로 평시조 청산리 감상하셨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맑고 정갈한 목소리로 흔들림 없이 노래하실까요? 감탄이 절로 나오죠. 김월하 명창의 고아한 성음으로 평시조 청산리 감상해봤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김호성 가객이 부르는 남창 지름시조 삭풍은입니다. 공명에 들어간 지름은 노래를 시작할 때 첫 음을 높고 힘있게 질러낸다는 뜻인데요. 평시조가 비교적 평탄하고 안정적으로 시작한다면 지름시조는 첫머리부터 높은 음역과 강한 발성으로 시원하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랫말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장수인 김종서 장군의 시조시를 얹어 부르는데요.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변방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긴 칼을 짚고 서서 국경을 지키는 장수의 호방한 기계와 당찬 결기가 서려 있는 곡이죠. 대금 김응서, 세필이 황규남, 장구 박종설의 반주 위로 얹히는 김호성 가객의 목소리로 남창 지름 시조 삭풍은 감상하시죠.

0: 것이.
1: 장수의 웅장한 기상과 호방함이 전해지는 남창지름 시조 삭풍은 전해드렸는데요. 김호성의 노래, 김응서의 대금, 황규남의 새피리, 박종설의 장구반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양교 가객이 부르는 사설지름시조 학타고입니다. 사설지름시조는 역금시조처럼 중장의 긴 사설을 빠른 가락으로 촘촘하게 엮어나가는 시조인데요. 학타고 피리 불고 불로초 메고 가는 아이야, 거기 좀 섞어라, 어디로 가는지 말 좀 물어보자 라는 노랫말로 시작합니다. 학을 타고 불로초를 맨 동자의 모습을 통해서 고즈넉한 신선세계의 도가적 풍류를 그리면서도 잔치에 모인 선인들의 이름을 재치있게 나열하는 노랫말이 특징이죠. 정가 특유의 긴 호흡 속에 촘촘히 엮이는 노랫말이 색다른 정취와 재미를 이끌어냅니다. 정재국의 새피리, 김성진의 대금, 김중섭의 장구반주 위에 얹히는 이양교 가객의 노래로 사설지름시조 학타고 감상해 보시죠.

신선세계의 고즈넉함과 해학이 어우러진 사설 지름 시조 학타고 감상하셨는데요. 이양교의 노래, 정재국의 새필이, 김성진의 대금, 김중섭의 장구 반주였습니다. 이번 주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국립국악원 개원 40주년 기념 음반 한국의 성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묵개월 명창의 소리로 듣는 경기 좌창 유산가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전문 소리꾼들이 앉아서 고즈넉하게 부르던 12잡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곡인데요. 화란 춘성허고 만화방창이라 때 좋다 벚잎내야. 봄날 금수강산을 찾아 나서는 유람의 길을 중국의 명승지에 견주어서 아름답게 노래하죠. 이 음원은 묵개월 명창이 53살에 부른 소리로 당대를 대표하는 명창의 당차고 통성어린 울림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도드리장단에 맞춰 부르는 묵개월의 유산가 감상해 보시죠.

봄날의 화사한 산천 경계가 그려지는 경기 잡가, 긴 잡가, 유산가 감상하셨어요. 묵개월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다섯 번째 소리는 유계동, 이창배, 정등만 명창이 함께 부른 경기 입창, 압산 타령입니다. 선소리라고도 불리는 경기 입창은 여러 명의 소리꾼이 서서 소고를 치며 앞소리를 매기고 뒷소리를 받는 경쾌한 성악 장르인데요. 압산타령은 산천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름난 절의 이름을 나열하며 노래하는 곡입니다. 절과 절마다 혼자 부르는 독창과 다 함께 부르는 합창이 번갈아 나오는 차례대로 이어지는 구성 덕분에 시원시원하게 내지르는 소리의 호흡과 신명을 입체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합을 맞추어 발산하는 산타령 특유의 호쾌함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텐데요. 경기 선소리의 전승을 이끈 새 거장의 목소리로 경기 입창 압산타령 감상해 보시죠.

0: 경기 입창 앞산 타령 전해드렸어요. 유계동, 이창배, 정등만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가야금 병창의 대가, 박귀희 명창이 부르는 단가 호남가입니다. 가야금 병창은 연주자가 직접 가야금을 뜯으며 판소리 대목이나 단가, 민요 등을 노래하는 성악 장르인데요. 가야금 병창 호남가는 단가 호남가를 가야금 반주에 얹어서 노래한 것이죠. 노랫말은 한평 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라는 유명한 첫 구절로 시작하고요. 호남 여러 고을의 지명과 정겨운 풍경을 멋스러운 노랫말로 풀어낸 곡입니다. 가야금의 경쾌한 선율 위에 펼쳐지는 명창의 탄탄한 성음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1974년 국립국악원에서 발행한 LP 음반 한국음악 선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박귀희 명창이 53살 때 녹음했던 음원이라고 하죠. 박귀희의 단가 병창 호남가 만나보시죠.
1: 한평 천지 늙은 모임이 광주 고향을 보자고.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3시 전남 영광나골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나이 미긋뜬 미로다 그들 옹보리고 지내보세.
1: 가야금 선율과 명창의 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졌던 단가 병창 호남가 감상하셨는데요.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이었어요. 오늘 일요일 한 장의 음반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소리는 박동진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제비점고 대목입니다. 박동진 명창이 56살 때 녹음한 이 소리는 강남으로 돌아간 제비들이 제비왕 앞에서 인원 점검을 받는 대목인데요. 강남 두견 앞에 흥보 제비가 등장합니다. 중모리 장단에 맞추어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온다. 이렇게 시작되죠. 흥보가 다리를 고쳐준 제비가 절룩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중모리 장단 위에 얹어 특유의 해학과 재치로 묘사하는데요. 박동진 명창 특유의 또박또박한 사설 전달과 자연스러운 추임새가 소리판의 흥을 한껏 돋워줍니다. 박동진 명창의 구성진 소리로 흥보가 가운데 제비점고 대목 감상하실 텐데요. 14분여의 긴 호흡입니다.
0: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새끼 다섯 마리를 갖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개명이가 들어와서 네 마리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뭐 하려 할지 대박 까고 발을 못.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애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배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방 차우고 백군.

많이 성경철이 죽구죽구나 귀한 봉을 너무 광명에 들어가니 25년 타냐 어디 반

동거 대공강자 유라 황황도를 당두거니 황황질거 불거반 백원천재광요 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들하니 공수장가 두리게라 낭매의 활을 툭 찬성 뿌리

들어라. 연유지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여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내 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르기 백일로다 요동질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온 제비가

늙은 의주를 왔소 암남산 밤남산 청천강 융천강 좌우정을 허목구락 구성파봉 월바고의 간동다리를 흔들 평양은 연광경 부벼

치세를 살펴보니 전쟁의 대문막이 주영으로 흘러져 금성 분개하고 중당 영혼 해돌아 토목 망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풍수이 희희허니 만만 제지금 탕이라 제일라두는 문무지 유경 상도는 할명이라 흥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로소 박실비 다 가로로 거종어도 동높이 떡 남대문바 성나다라 칠팔패 배드리진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강을 벗어 남탈령도 먹구나 두쪽지 옆에 끼고 거주가 둥둥떠 항본분전을 당도 항본분전을 당도

전하에게 난초를 물고 싫어 두루둥둥한듯 춘풍 황해에게 나비를 물고 싫어 두루둥둥한듯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군다 치지치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털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드드드득 흥구가 복권 서만겨라 흥구가 복권 서만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진왕, 인왕, 후왕 요소 씻고 보고 요소 차로 네 같더냐 토연병 방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 청주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고 와 소상 동정 외길에

얼마나 본보박신을 집에다 울고 이제 우리 노래랑 행고양 쭉간긴 앞에다 박신을 피르르 내려 드리고 배운 걸로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편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이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손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병헌은 모냥을 모냐 박은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찬

탄줄같이 실어놓구리 은지봉을 알카웠은지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구나.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기생이 운명한데 아우 박세통이 열었구나. 첫 번에는 까마귀 머리만 종기만 코세기만 당기만 사발만 대접만 장관 친월 복통번

박동진의 소리로 흥보가 가운데 제비점고 대목 전해드렸어요. 박동진 명창 특유의 재치와 고성진 소리가 돋보였던 곡까지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1970년대 국립국악원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당대 거장들의 음원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절제된 정가의 아름다움, 입창과 좌창의 신명, 판소리가 전해주는 깊은 멋에 이르기까지 우리 소리가 가진 매력이 참 다채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세월을 건너온 옛 소리가 지닌 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곤 하죠. 수백 년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한 이 소리들이 오래도록 전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국악원이 추천하는 한국의 전통음악 3집, 한국의 성악 만나봤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적 유전자들을 보면 신기하고 재미있을 때가 많아요. 누구는 유난히 피부가 맑거나 머릿결이 고운가 하면 또 어떤 집은 형제들이 다 나란히 흰머리가 일찍 나기도 하고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는 모습마저 똑 닮아가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죠. 생김새나 눈빛 같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말투나 웃는 모습, 가치관까지 닮아가는 걸 보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소중한 것들을 이어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나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여기면서 기분 좋게 웃어넘기는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은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서 비극을 자초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다. 그거 하나 왜 못 참았을까 싶은데요. 영화 오디세이의 원작인 오디세이아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이렌이 출몰하는 바다를 지날 때 오디세우스는 사람을 홀리는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신을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을 하죠. 부하들은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밀랍으로 귀를 막지만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합니다. 다행히 몸을 배전에 묶어뒀기 때문에 세이렌의 영토에서는 무사히 빠져왔지만 인생의 노래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그 후 노래의 값을 제대로 치르는데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같지만 왠지 뜨끔한 게 내 얘기 같기도 하죠. 아트키키의 타임 트래블 듣고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아트키키의 타임 트래블 듣고 왔습니다. 먼저 호우 관련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오후 1시 50분 전남 영광, 낙월면 제외하고요. 전북 고창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8월 30일 일요일 황일의 주말의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청년 국악인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와 얘기 나누고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지역 명소 소개해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보나 여행 작가와 서울 화랑대 철도공원과 노원 수제맥주 축제로 떠나봅니다. 가끔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노래 우연히 듣게 되면 반갑죠? 반가운 노래 듣다 보면 옛날 추억도 생각나는데요. 여러분은 학창시절 어떤 노래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수가 성시경인데요. 왜 그런 수식어를 붙이냐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듣고 좋아했기 때문인데요. 앨범 나오는 날 레코드 가게 앞에서 기다려도 봤고요. 또 포스터도 방에 더덕더덕 붙여봤고요. 정말 자면서도 듣고 일어나면서도 듣고 등교하면서 학교 안에서도 끔찍하게 사랑하며 들었던 가수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1집 처음처럼이라는 노래인데요. 처음처럼 그대 사랑할래요 라는 노래 가사처럼 지금도 역시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첫사랑처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학창시절 가장 많이 들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어떤 노래 많이 들었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알 출출할 때도 한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밥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성시경의 처음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의 처음처럼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학창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탱탱이님께서 여진의 꿈을 꾼 후에 그리움만 쌓인에 많이 들었어요. 내 마음 같은 노래 그 노래에 많이 빠져 오토리버스 카세트 테이프로 전종일 들었네요. 진짜 카세프 테이프 시절이라면은 아, 저 너무 잘 알죠. 앞곡 듣고 싶으면 앞으로 감아야 들을 수 있고 또 30분 들으면은 다음 B면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아시죠? 너무 많이 또 들으면 소리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막 속상하고 갑자기 추억 새록새록한데요. 그리움만

사인의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이네요. 7509님께서도 저는 힘든 시기 때 우연히 강산에 할 수 있어 이 노래를 듣고 정말 용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애창곡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함께요 해주셨습니다. 진짜 힘들 때 들었던 곡은 살면서 우연히 스쳐도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아요. 참 진짜 힘든 시기에 듣는 곡 저도 열심히 써야겠습니다. 귀여미님께서도 올리비아 뉴튼 존 팝송 많이 들었어요. 뜻도 모르는데 공책에 한글로 적어가며 그래도 그 시절이 순수하고 행복했어요. 아, 한글로 영어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외우셨군요. 그때 외웠던 거 하나도 안 잊으셨죠? 아마 계속 기억날 것 같아요. 6287님께서도 저는 학창시절에 등교할 때 버스에서 듣던 애송이의 사랑 정말 좋았어요. 마이마이로 친구랑 이어폰 한쪽씩 끼고 들었어요. 양파님 노래도 잘하시고 귀여웠어요. 양파 최고.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진짜 많이 노래방에서 거의 막 울면서 불렀던. 아, 진짜 기억에 남네요. 저 여러분의 문자를 보니까요, 학창시절 많이 들었던 노래는 음악만 남아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등교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첫사랑도 있고, 그쵸? 자, 오늘 여러분의 학창시절 플레이리스트 하나씩 꺼내보고 있었는데요, 750909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엔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와 음악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래야의 왔니 듣고 엔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지금 4학년 재학 중인 가야금 전공 김단영이라고 합니다.
0: 네, 저희가 지금 3주째 청년 국악인과 이 시간에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4학년이시면 졸업생이세요.
1: 네, 졸업반.
0: 네, 네, 졸업반이신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음이 참 복잡하죠?
1: 네, 맞아요.
0: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우리 김단영 연주자는 가야금 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10년 좀 넘었네요, 벌써.
0: 어떻게 하다 접하셨어요?
1: 제가 그 남원이 고향인데 네. 남원에서 그 남원 시립 국악연수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무용이나 가야금 이런 거를 네. 되게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취미로 하고 싶어가지고 네,
0: 제가 남원 사람입니다.
1: 정말요? 몰랐다.
0: 남원에서 판소리를 저도 시작했는데 저는 국립국악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러 다녔는데 반갑네요.
1: 네, 그러니까요.
0: 와, 아니 근데 여러 국악기가 있잖아요. 하필 가야금에 관심 가진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또 그 연수원에 이제 풍물, 판소리, 가야금, 뭐 한국무용 이렇게 네 가지 그 네. 부서가 있어서 또 있길래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고 제가 또 부모님이 이제 국악을 되게 좋아하세요. 네. 애호가셔가지고 이제 풍물이나 그런 국악 연주를 많이 보러 다니고 또 저를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국악 공연을 엄청 많이 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때는 다른 악기는 전 몰랐거든요. 그냥 가야금만 보였던 것 같아요.
0: 가야금만 보였다. 네. 운명적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또 남원이 국악의 고장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또 접할 기회도 너무 많고 전 기억에 남는 게 택시 타고 국악원 간다고 그러면 꼭 그렇게 택시 기사님들이 판소리를 시키는 거예요.
1: 맞아요.
0: 요금 안 받아도 되니까 판소리 한번 듣고 싶다고. 그래서 한 여러 번 판소리를 그 꼬맹이가 저도 초등학교 때 국악원 다니면서 그렇게 택시 아저씨들한테 판소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남원에 이 공연도 많고
1: 맞아요.
0: 또 배울 수 있는 또 많잖아요. 네. 거리가. 근데 하필이면 가야금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가야금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배우셨어요? 시립으로 가셨어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께 가셨어요?
1: 네, 그때 취미로 원래 배우다가 한 중학교 2학년 겨울쯤에 그냥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엄마가

0: 일반 인문계 고 말고 예체능 고가 더 학교 생활이 재밌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전주로 저는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네. 전주에서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도 전주로 갔었어요.
1: 그렇군요. 남원에도 국악고가 있는데 말이죠.
0: 네, 맞아요.
1: 저도 거기 출신입니다만 아깝네요. 네. 후배일 뻔했는데. 아니 청년 국악인입니다. 연습도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또 학기가 방학입니다. 네. 요즘도 상공부 있나요?
0: 네, 있죠. 저도 이번 방학 때만 이런저런 합숙을 한 세 번 정도 갔었어요.
1: 어때요?
0: 네, 뭐 아무래도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연습실에서 그쵸?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계속 하니까는 네. 늘 수밖에 없고 일단 또 네, 평소에도 근데 저는 그 학교 연습실이 저희 무료 이렇게 24시간 개방이어서 네. 자주 가서 연습을 하곤 합니다.
1: 상공부 하면은 진짜 동료들의 어떤 또 상대적 네. 어떤 질투심 난 저 더 잘할 수 있는데 선생님 왜 저 친구만 예뻐하지 마 이런 거 앞다투어서 막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늘잖아요.
0: 맞아요.
1: 또 단영 씨는 어때요?
0: 마지막 날에 발표회 이런 발표회, 것도 한단 맞아요. 말이죠.
1: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쫙 어떠셨어요?
0: 근데 제가 갔던 그 합숙이 뭐 이제 가야금 합숙을 갔었을 때 제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이제 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했는데
1: 본보기가 네. 돼야겠다.
0: 맞아요. 근데 또 마침 제가 또 그 당시에 배웠던 곡을 다 외웠고 또 후배 애들은 못 외웠어요. 다 악보를 보고 저 혼자 이제 외워가지고 해가지고 네.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본보기가 되었네요.
0: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1: 아니 가야금 공연에 참여하신 적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연들을 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0: 이제 제가 전남대 다니면서 네. 이제 학교 내에서도 그 저희 학교가 가야금 전공생들로 구성된 화현이라는 네. 그 앙상블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가야금 발표회 진행하고 네. 있고 또 이제 학교 정기연주회가 하반기에 있어서 그거를 또 저희가 오디션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거든요. 독주나 네네네. 중주나 뭐 협연 오디션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그런 것도 연주를 했었고 네. 또 저희 학교의 뉴비 스테이지라고 네네네.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이랑 연계가 돼서 네. 직접 학생들이 기획하고 또 연주도 해서 ACC 무대에 올리는 그런 이제 작업도 해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청년국악인 여러 또 출연하시면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ACC 뉴비 스테이지에서 또 지역 청년국악인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단영 씨는 어떤 프로그램 기획해서 참여하셨어요?
0: 이제 이 수업이 제가 1학년 때 딱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4년째인데 제가 또 4년 내내 매년 참여를 해서 그 4개의 작품을 만들었었고 이제 매년 다 다른 작품 또 다른 팀 구성으로 네.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또 1학년 때 했던 그 좀비라는 무대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마약 관련 그 연예인들 기사가 네. 좀 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왜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안 좋은 마약에 손을 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약간 마약 방지 캠페인처럼 한번 내가 무대를 꾸려봐야겠다 네. 해서 그때 25년으로 그 이제 20살의 폐기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 보니까 네. 가야금 루프 스테이션까지 활용했다고 해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셨어요?
0: 또 이게

0: 근데 어떠셨어요?
1: 이게 저희도 공연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마다 평이 다 달라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의도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네. 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0: 네.
1: 또 이제 사람마다 엄청 관점이 다르구나.
0: 기억에 남는 평 좀 알려주세요.
1: 일단 그 제가 좀비라는 무대를 했을 때는 네. 또 제가 혼자서 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에다가 이 형광물질을 발라서 나중에 이제 그 형광물질로 하여금 어떤 마약에 중독된 그런 걸 표현했었는데 다들 엄청 충격적이었다.
0: 네. 사실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1: 맞아요.
0: 잘 알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위험을 깨닫게 되는 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우리 라이브 한 곡 청해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1: 제가 오늘 연주할 곡은 25현 가야금 독주곡인 도라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도라지. 네. 보니까 북한 집체 편곡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네. 나와 있는데 북한 음악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1: 그렇죠. 이 25현이라는 가야금도 이 북한에서 개량돼서 한국으로 네. 이렇게 남한으로 들어온 악기여 가지고 또 북한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편곡을 한 그 곡을 이제
0: 합니다. 그럼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민요입니다. 도라지. 이 도라지를 주제로 한 25현 가야금 독주곡인데요. 도라지라는 민요가 익숙한 선율이지만 또 25현의 다양한 리듬과 화성으로 변주되면서 25현 가야금 특유의 풍성한 음색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의 연주자로 25현 가야금 독주곡 도라지 듣겠습니다.

0: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의 연주로 25연 가야금 독주곡 도라지 듣고 왔습니다. 정말 같은 곡을 연주해도 연주자마다 소리와 표현이 참 다른 것 같은데 갑자기 연주하면서 궁금해진 게 단영 씨가 생각하는 김단영다운 가야금 소리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1: 저는 일단 좀 이렇게 성격도 엄청 급하거나 활발하거나 이러지 않고 좀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그래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주도 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왜냐면 진짜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 성격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주 스타일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김나정 씨가 연주를 하고 귀가 새빨개지셨어요. 숨기기 어려운 게 이 귀의 그 빨개짐이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빨개지는데 그러시구나. 참 솔직하시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로서 참 연습할 때도 어렵고 뭐 공연 설 때도 어렵고 부딪히는 것들도 청년 국악인으로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1: 이제 아무래도 좀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연주자들 귀가 항상 본인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늘 자기 연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귀는 한층 더 높아져 있고 네. 나는 그 수준에 실제 실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게 되게 계속 저도 연습을 하면서도 네. 그게 느껴지거든요.
0: 단영 씨도 한 발 앞서 있습니까? 귀가?
1: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연주에 만족하지 못해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귀도 빨개지고 이렇게 좀 무대에 공포증이 좀 있어요. 많이 떨고
0: 그래요? 네. 티는 안 났어요. 귀 빨개지는 거 빼고.
1: 아 정말요? 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늘 연습한 것보다 실제 연주가 또 부족하게 많이 나와서
0: 네.
1: 그럴 때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0: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도 선생님들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는 말이 청년 국악인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나이가 지긋하신 명창 명인 선생님께서도 항상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귀가 하나 더 앞서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항상 앞서 있어야 계속 저희 엉덩이를 쳐줄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만족하면 쳐줄 엉덩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할 때가 오겠죠?
1: 오겠죠?
0: 아니 가야금 연주 들으면서 25연을 연주해 주셨는데 전통 또 가야금 12연이잖아요.
1: 네.
0: 12연과 25연의 가야금은 또 연주자로서 느끼는 매력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단영 씨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연주가 더 마음에 드는지도 궁금해요.
1: 저는 사실 창작곡을 조금 더

0: 하고 이 25년 가야금을 연주하는 그 음악을 더 또 자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12연 가야금에 비해서 또 12연 가야금이 주는 그 정통 이 네. 국악의 맛이 있잖아요. 네. 또 계면성과 맞아요. 이 굵은 농음, 꺾음 뭐 이런 이 판소리와 이렇게 여기서 유래되는 네. 이런 포인트들이 사실 진짜 전통의 맛이라고도 볼 수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만약 둘 중 고르라고 한다면
1: 둘 중 고르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0: 아, 그래요?
1: 고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렇게 깊어요 생각이 못 골라요.
0: 네, 못 고를 것 같아요.
1: 아, 못 골라야죠. 둘 다 잘해야죠.
0: 아, 맞습니다.
1: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5년의 창작이 더 본인은 즐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청년 연주자들은 전통을 제대로 익혀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기에 대한 압박이 또 항상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단영 씨는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것을 아까 시도 되게 해보고 싶다고 잠깐 휴게 시간에 네. 저도 선생님처럼 새로운 음악 만들고 싶어요 해주셨잖아요.
0: 네.
1: 이런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젊은 청년 국악인들에게는 궁금해요. 전 항상.
0: 네. 온고이지신이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이 전통을 네. 바탕으로 이렇게 잘 다져줘야 새로운 것을 잘 만든다는 그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고 또 이게 또 창작곡과 전통곡이 완전 다르게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저는 다 같은 그 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전통을 하지 못하면 창작도 잘 못합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 창작인데 잘하고 싶은 건 전통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요.
1: 사실 전통을 잘해야 창작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잘하려면 결국 저희는 전통을 잘해야 되겠죠.
0: 맞아요.
1: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신데 진로 고민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길을 가야겠다. 아직은 못 찾으셨을 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망하는 것들이나 있을까요? 꿈이나?
0: 일단은 저는 연주하는 게 너무 전 좋아서 네. 연주자로 계속 활동을 하고 싶고 이제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이어가려면 아무래도 악단이나 이런 곳을 들어가는 게 안정적일 네. 수 있겠죠.
1: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도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졸업 후에.
0: 근데 또 이게 악단마다 TO가 또 언제 날지 모르고 그쵸.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버티면서 사실 그 TO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좀 고민인 게 이 네. 제가 어쨌든 남원에서 자라서 네.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지금 광주로 왔는데
1: 오 남원 전주 광주
0: 네, 네. 이런 제가 앞으로 어디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될지의 고민도 있고
1: 그것도 그렇네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남원에서 태어났고 전주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도 광주로 오게 되는데 나는 어디서 먹고 살지?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요즘은 사실 또 서울이라는 더 넓은 세상까지도 제가 염두해 두고 있어서
1: 서울뿐이겠어요? 해외로 나가셔야죠.
0: 너무 좋죠.
1: 꿈을 크게 가져 우리 저도 함께 가지려고요. 해외로 나가봐야죠 우리. 왜냐하면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또 관심 많으시니까
0: 맞아요.
1: 김단영 씨의 그 가야금 소리도 들려드려야죠.
0: 상상만 해도 설레는
1: 이야기 들으면서 아직도 귀가 빨개지고 있는
0: 조금 더운 것 같아요.
1: 아니 그 자기 이야기도 하고 또 라이브도 했잖아요.
0: 네.
1: 너무 떨렸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아니 9월에 독주회까지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떤 곡 준비하고 계세요?
0: 이제 독주회는 이 독주회 제목이 저희 일단 가야금 첫 번째 독주회이고
1: 네.
0: 그 독주회 제목이 녕입니다.
1: 오, 네. 제가 아까 안녕할 때 녕인가요? 그랬더니 맞다고 편안할 녕이라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0: 또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네. 저를 단영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단영입니다. 안녕할 때 영이고
1: 네.
0: 이 영이 한자로 편안할 영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독주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안녕을 빌어주고 뭔가 편안하게 관람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담아서 영으로 지었고요.
1: 네.

0: 9월 18일에 네. 이제 독주회를 하게 됐고 네. 곡목은 그 12연 창작곡 흑담이라는 곡이랑 네. 이해식 작곡가님의 곡이고 또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좀 길게 한 40분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곡으로 그 손바이 작곡가님의 어린 꽃이라는 곡을 이제 독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지 않아도 두 번째 라이브가 어린 꽃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0: 이 어린 꽃이 어린 아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다의 작곡가님이 아동학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네. 그거를 주제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위로를 보내고자 이렇게 만든 곡이고 원래는 국악관현악이랑 25연 가야금이 같이 연주를 하는 이 협연곡인데 제가 이번 독주회를 준비하면서 그 작곡가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제가 이 곡을 독주로 연주를 하고 싶다 이렇게 허락을 맡아서 독주로 편성을 했고요. 이따가도 이제 네. 그 앞부분만 해서 네. 그 어린 꽃 안에 작은 꽃 그리고 불안한 그림자 그리고 홀로 외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1: 아,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볼까 봐요.
0: 네.
1: 그럼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라이브는 손다의 작곡의 어린 꽃입니다. 제목과 달리 또 꽤 무거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작품인데요.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마주하며 느낀 감정과 상처받은 어린 영혼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25연 가야금의 서정적인 선율에서 시작해 불안과 고통 그리고 위로와 희망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흐름이 인상적인 곡인데요.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의 연주로 어린 꽃 듣겠습니다.

0: 김단현 가야금 연주자의 연주로 어린 꽃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6287님께서 아까 문자 남겨주셨었는데 가야금 독주곡 도라지 너무 아름다워요. 저희 아들도 좋아하네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응원하고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여전히 계속 부끄러워하시는. 요즘은 9월도 독주회 준비로 바쁘실 것 같은데 독주회 이후에 또 어떤 계획도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1: 독주회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또 11월에 협연 또 방금 연주한 이 어린 꽃으로 협연이 또 예정되어 있고 또 제가 지금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 진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입시도 아마 같이 할 것 같습니다.
0: 아, 입시 그래 그렇군요. 역시 또 다음 스테이지가 있군요. 자, 아니 정말 아직 젊은 연주자이시잖아요. 네. 앞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10년 뒤쯤 내가 이제 30대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중년으로 흘러 넘어가는 단계인데 자, 사람들이 가야금 연주자 김단영을 어떤 연주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 사실 저의 죽음이는 카리스마 있는 연주자입니다만
0: 귀가 지금은 빨개지지만 네. 카리스마 있는 연주자로 네. 어떻게 해야 카리스마 있는 연주자로 기억될까요?
1: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 이렇게 보이면 아마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또 사실 저의 원래 성격은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편안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연주자로 아마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군요. 추구하다 보면은 10년 뒤쯤에는 카리스마 있는 김단영 씨를 제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 화이팅해요. 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가야금이라는 전통악기를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우고 연주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는 청년 연주자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김단영 씨가 가야금 현위에서 또 어떤 음악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가야금 연주자 김단영 씨 고맙습니다. 자,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김단영 연주자님께서 퀴즈 준비하셨죠? 네. 바로 내주시죠.
1: 이제 오늘 제가 25현 가야금을 연주를 했는데요. 이 가야금에서 25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음역의 개수, 2번 줄의 개수.
0: 네.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3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에게 선물도 드립니다.
0: 네, 현이라는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네. 힌트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1: 이 현이 줄현자를 의미합니다.
0: 줄현자라고 합니다. 1번 음역의 개수, 2번 줄의 개수 아시는 분 샵 0302로 문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엔스테이지는요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했습니다. 멋진 라이브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단영 연주자 보내드리면서요. 이예원 외 여러분의 연주로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와 굼 듣겠습니다.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2부 윤주희의 태초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오늘 N스테이지 들으시고 퀴즈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9633님께서 정답은 2번 줄의 개수입니다. 6937님께서도 현의 개수 해주셨고 7032님께서 줄의 개수 잘 들었습니다. 6287님께서도 정답 2번 줄의 개수. 저희 아들도 연주하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멋진 연주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해주셨고요. 0632님께서도 2번 줄의 개수 25 5줄이라니 정말 섬세함이 돋보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답자는 6937님입니다. 샵 0302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5분입니다. 모네, 르누아르, 반고흐, 세잔. 인상파의 거장이죠. 전남 광주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다음 달 23일에 이 거장들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특별전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모네, 르누아르, 반고흐 그리고 세잔전인데요. 세계적 국립기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이 소장한 인상파 거장의 핵심 작품 21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기획전입니다. 전시는 오늘 9월 23일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 6관과 7관에서 열리고요. 성인 기준 정상가 13,000원에서 50% 할인된 6,500원의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는 조기 예매를 9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사전 예매하셨다가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2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의 너에게 가는 길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화랑대 철도공원과 노원 수제맥주 축제로 떠나보겠습니다.

0: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보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이죠. 성구나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저희 앞서서 좋아하는 가요, 그때 추억의 가요 물었었는데
1: 아, 추억의 가요?
0: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네요.
1: 저 때는 저는 듀스하고 D.O.C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클론도 좋아하고 약간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들 주로
0: 발라드는 안 좋아하셨다고.
1: 우리 때는 사실 그 홍대 클럽이 이렇게 띠 하나 매주면 그 무료로 금요일 날 돌 수 있었어요.
0: 클럽데이. 네,
1: 딱 그 팔찌 하나 끼면 그 개선장국처럼 그 연남동 일대를 확 훑고 다니면서 막 마지막에
0: 발라드

0: 발라드는 왜 싫어하신 거예요?
1: 발라드는 또 취향하고 안 맞았어요.
0: 안 맞아요.
1: 막 성시경, 신승우
0: 저, 저, 저.
1: 아 진짜? 네. 그럴 수 있지.
0: 취향 안 맞네요, 우리. 아니 8월이 다 지나갔어요. 네. 이번 주 뭐 하셨어요?
1: 어제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태어나신 날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가 150주년 됐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을 맞아서 기념하는 해로 지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모르시고 이제 광복절이 지나면 뭐랄까 시즌 오프하는 개념처럼 네. 그런 일제 강점기의 역사나 뭐 광복에 대한 소재가 다 이제 사라져 버린 느낌인데 그쵸. 어제가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 탄생일이어서 저 조카들 데리고 이제 그 남동생이 누나 이렇게 체험학습 해야 되니까 이렇게 체험 보고 써야 되니까 한 바퀴 돌아줘라고 하니까 서둘러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데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지역에 지금 이제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가 됐는데 구 전남 지역에 그리고 구 강주 광역시 지역에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인연이 깊은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평, 보성, 광주 학동 이렇게 세 군데 돌아보고 왔습니다.
0: 한평, 보성, 광주 학동. 백범 선생님이랑 어떤 인연이 있죠?
1: 그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원래 이름이 김창수였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어깨 근육 빵빵해 이렇게 주먹도 잘 쓰시고 되게 다혈질.
0: 그 이름은 어울리네요.
1: 네, 김창수 씨였을 때 그 당시 때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일본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죄를 물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 한 명을 이제 응징하시고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입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형소에 계시다가 고종 황제가 이렇게 무죄로 석방해주기 전에 탈옥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일제강 이제 강복 전에 탈옥하셔가지고 쫓겨다니실 때 이쪽 전라남도 지역으로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일 처음 피신했던 지역이 한평의 이진사댁이라고 이재역.
0: 네네 알죠.
1: 네. 네. 이재역 가옥이라고 지금도 민속문화재로 해서 지금 들어가서 돌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도 많이 해요. 네네. 가을쯤 되면 국악 공연 많이 하는데 그 이진사댁에서 한 달 정도 그 숨어 계셨대요. 그래서 낮에는 정자 밑에 토구를 파가지고 숨어 계시고 밤에는 사랑채에서 이제 응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이제 강복 이후에도 이제 김구 선생님 아드님이셨던 분하고 이진사댁 후손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금도 돈독하게 지내신대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거기에 기념관이라고 써있고 그 당시 이야기 해주시는 문화해설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피신했던 데가 보성에 있는 세실마을이라고 등량면에 있는 곳인데 그 세실마을에서는 계곡 아래 작은 집에서 숨어서 한 40일 정도 응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응거 기념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와 뭐 백범일지 사본도 전시되어 있어서 아이들이랑 되게 이야기하기에 좋은 곳 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번 돌아보고 세실마을도 가보시면 거기가 한 50호 정도 살고 계시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강복하시고 한번 더 오셨대요. 그래서 나 고맙다 숨겨줘서 집집마다 자기 사인해주시고 김구 이렇게 써주시고 가호도 써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집집마다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는 재미가 있고요. 또 그러고 강복한 다음에는 이제 강주 학동에서 이제 멀리 중국이나 일본에서 나가 살았던 우리 동포들이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이 정착할 마을들을 지역마다 한 군데씩 거점을 하셨는데 강주에서는 학동이었어요. 그래서 팔걸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주택은 없는데 거리가 좀 넓은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정착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백화마을이라는 곳을 만드셔서 거기를 또 기념하는 백범 기념관이 또 그쪽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재개발돼서 백화마을은 사라졌지만 기념관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육성 목소리, 뭐 사진, 영상들도 기념관에 있어서 아이들이랑 돌아보기 좋습니다.
0: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여행지 서울인데 언제 항상 이렇게 빌드업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관련 없는
1: 아니
0: 노원 수제 맥주 축제
1: 광복의 기쁨을 누리자 이거죠. 뭐 안 잡히셨잖아요. 네네네. 선생님께서
0: 그러니까, 네 그렇죠.
1: 아, 네네. 어제가 또 생신이셨고 또 노원 지금 수제 맥주 축제 다음 주에 열려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픈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이제 노원 수제 맥주 축제가 올해로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 돼서 가을에 또 사람들이 이제 여름밤에 맥주 먹는 거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덥거든요. 밖에 야외에서 맥주 한잔 하기에는
0: 그렇죠.
1: 요즘 지금은 같은 더워요. 날씨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0: 지금 밤은 또 약간 선선하려고 하잖아요.
1: 네, 선선한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노원 수제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예쁜 공원에서

0: 원 불빛 정원, 네. 불빛으로 미디어 파사드까지 펼쳐진 아름다운 곳에서 화랑대 철도공원 안에 이제 밤에 이제 불빛 정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지금 수제 맥주 축제가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낮에는 약간 애철도역이니까 좀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데 밤이 되면 완전 바뀌거든요. 네.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톡 쏘는 시원한 수제 맥주가 펼쳐진 멋진 이제 음악도 함께 깔린 그런 축제가 변신한다 아우, 생각하시면
1: 재밌겠다.
0: 됩니다.
1: 아니 맥주 좋아하는 분들 이 귀가 지금 슬깃슬깃하실 것 같은데 네. 화랑대 철도공원이면 기차공원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1930년대 경춘선이라고 했고 서울하고 춘천하고 철도가 개통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기차가 다니다가 그게 경춘선이 이제 복선화 공사를 하면서 2010년 정도에 이제 폐선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쓸모 이제 철도가 필요 없어서 다 걷어내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노원구에서 이 철길을 그대로 보존하고 네. 이 철도 기차역도 보존하자라고 해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사업이 시작해서 이제 문을 새롭게 화랑대 철도공원으로 문을 열었는데 2019년부터는 여기에 그냥 이제 야간 경관 조명까지 더해져서 한 400m 정도 되는 철길에 LED 전구가 한 40만 개 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그래서 네. 밤에는 또 불빛 정원으로 이렇게 예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거기 그 영화 아바타 보면 그 생명의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뻥 이렇게 요정들이 살 것 같은 네. 그 나무랑 똑같은 네.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쁜 꼬마 정구랑 그런 등들이 이렇게 색색으로 늘어져 있는 모습이 네. 사진 찍어놓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무도 있고 뭐 비밀의 하원도 있고 또 철길 사이사이에 미디어 파사드 영상들이 나오니까 되게 무슨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미디어 파사드를 실내에서 보는 거 못지않게 야외에서 보니까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 좀 나서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 곳입니다.
1: 아니 진짜 약간 이렇게 폐역이 된 곳을 공원으로 짓거나 또 이런 새로운 이제 부지 사업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부지로 이제 거듭나는 곳이 많잖아요.
0: 많죠.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마포에도 연희공원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1: 거기도 그렇고요.
0: 거기도 굴다리 넘어가면 연희숲길이 이렇게 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강주에도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폐선
1: 광주도 그러네요.
0: 그렇죠.
1: 네.
0: 철길이 사실 도심을 관통하면서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한동안은 그걸 다 이제 철동 안 다니면 걷어내고 아파트를 짓든가 맞아요.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그 철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늘고 길게 도심의 그린벨트처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광주에서는 이 길에 공원을 만들자 네. 해가지고 푸른숲길이라는 맞아요. 길을 만들어서 거기가 정말 산책하기 너무 좋습니다.
1: 저 네. 제가 그 앞에 사는데
0: 맞아요.
1: 진짜 길어요. 네. 정말 긴 철길을 처음과 끝을 한번 걸어봤더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원으로 사업이 조성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화랑대 철도공원은 길진 않고요. 좀 여기 있던 곳이다 보니까 좀 둥그렇게 넓적한 면적 공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여름에 맥주 축제 하는 곳들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철도공원에서 맥주 축제, 그것도 또 수제 맥주 축제가 열리는 게 좀 특별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수제 맥주가 노원구 특산품 뭐 이런 건가요?
0: 지금은 특산품이 된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노원구에 있는 공릉동에서 국내 1세대 네. 수제 맥주 브루어리 샵이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제 맥주에 좀 일가견이 있다 아니면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청년 사업가들이 몰려든 거죠.
1: 네네네.
0: 그래서 거기가 수제 맥주 거리가 되면서 아 노원 하면 특산품이 수제 맥주 같은 느낌처럼 지금은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데 우리가 이 수제 맥주를 좀 널리 알려야 될 텐데 뭘 해볼까? 축제를 해봐야겠다.
1: 네.
0: 그럼 축제를 어디서 하지? 근데 마침 옆에 화랑대 철도공원이랑 또 밤이 되면 노원 불빛 정원도 예쁘게 펼쳐지니까 여기에서 하자라고 시작을 한 게 이제 4년 전부터 이제 노원 수제 맥주 축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해마다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뭐 올해는 진짜 많이 오실 것 같다고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또 외국분들이 네. 우리나라를 많이 찾잖아요.
1: 네.
0: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인가 서술낙길을 가봤거든요. 근데
1: 네.
0: 거기가 그 정말 가게하고 담벼락하고 공격하고 너무 좁잖아요.
1: 네.
0: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그래요?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닌데.
0: 네, 맞아요. 완전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카페에 앉아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 게 정말 내 무릎 앞으로 지나갈 정도로 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네. 역시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됐구나.
1: 그 옛날에는 정말 뭐 광화문이면 광화문, 홍대면 홍대 그냥

0: 이렇게 막 큼직큼직하게 다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대가 격리 단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조그만한 골목들 상권이 발달하면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1: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다니시는 거 뭐 스탬프 투어를 하나 싶을 정도로 아니,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안 가는데
0: 진짜요. 네,
1: 그런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0: 기차와 맥주, 맥주와 기차, 기맥.
1: 기차와 소나무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완전 옛날 노래 중에 그쵸.
0: 저는 모릅니다.
1: 알 건데?
0: 아니 약간 치맥같이 네. 기맥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약간
1: 기맥
0: 힙한 느낌이 들기도 그쵸, 하고 숙제 맥주 이제 축제니까 맥주도 골라 마시는 재미가 쏠쏠할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그럼요. 기성 맥주가 아니고 수제 맥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제 맥주는 서로 맛이 좀 다르니까 안 그래도 선택에 장애가 계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사 먹지? 고민하실 텐데 이제 노은 수제 맥주집 가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수제 맥주 브루어리를 다 만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0: 정말요?
1: 네, 그래서 와. 대표적인 한 20개 정도 브루어리들이 입점을 해서 팝업 매장도 하고 이제 마실 수 있는 식음존도 만들고 판매 장터도 이렇게 같이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제 맥주 브루어리 뭐 양대 산맥 하면 뭐 에일 맥주 좀 그 네. 약간 찐득한
0: 네, 향이 나는
1: 그죠 바디감이 있는 에일 맥주거나 아니면 좀 상쾌하게 프레시하게 먹을 수 있는 라거 맥주가 메인이긴 한데 여기에 뭐 IPA도 있고요. 또 흑맥주 같이 좀 독특한 맥주들도 많이 선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짓수로만 따지면 이제 가게는 20개인데 가짓수는 한 수백 가지 맥주를 크래프트 비어를 맛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그렇게 맥주만 마시면 좀 심심하잖아요. 네네. 예쁜 노원 불빛 조원도 있지만 네. 공연이 있겠죠.
0: 공연이.
1: 네, 축제 기간 동안 밴드 공연이 네. 메인 무대에서 펼쳐지고요. 또 공원 중간중간에 버스킹 할 수 있는 존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크닉 존이랑 같이.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수제 맥주 사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피크닉을 이제 펼쳐두고 네. 공연을 보시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이제 금요일부터 일요일이라 토요일 밤에는 유명 댄스 디제잉 파티도 열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네. 스탠딩 클럽 느낌을 느끼면서 네, 네.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가을밤에 정말 좋은 축제인 것 같은데 왜 제주도 하면은 제주를 대표하는 수제 맥주가 있고 강원도도 있고 또 막걸리처럼 이렇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럼요. 그런 수제 맥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원구를 대표하는 맥주가 있나요?
1: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1세대 수제 브루어리가 자리를 잡았다 했잖아요. 네네. 국내 1호 여성 브루어리 브루마스터가 하는 네.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는 성지순례처럼 그 맥주는 꼭 마시고 오셔야 되거든요. 노원구 가시면. 그래서 네. 이게 풀네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비읍, 니은, 히읗, 이응 가게거든요. 내 자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아, 국내 1호 여성 브루마스터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 맥주는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게 라거 맥주에 벚꽃향을 넣어서 이렇게 탁 마시는 순간 입안에서 벚꽃이 확 피어나는
0: 게
1: 그리고 또 에일에다는 네. 어울리는 장미향을 첨가하셨어요. 그래서 장미향이 확 피어나는 네. 에일 맥주까지 그게 약간 두 개가 지금 대표 맥주니까 꼭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우리 동네에서 자랑할 만한 수제 맥주다 생각하시면 이 축제 수제 맥주 논 축제에 가시면 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강주에서 왔는데 우리 강주 수제 맥주 이거네. 나는 강릉에서 왔는데 나 강릉 수제 맥주 이거네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네. 서로 자기 지역 배틀 해보셔도 좋고요. 지역별로 맛있는 맥주 찾아 드시면 됩니다.
0: 근데 작가님은 약간 막걸리 파잖아요.
1: 저요?
0: 네. 맥주도 드세요?
1: 마다하지 않습니다. 막걸리 좋아하면 맥주 먹으면 안 됩니까?
0: 아니 그 맥주 취향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에일 좋아하세요?
1: 저는 흑맥주 좋아합니다. 아일리시 흑맥주 좋아하는데 이렇게 컵에 네. 설탕 쫙 설탕 뿌려가지고
0: 흑설탕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단맛으로 먹고 있습니다.
0: 저는 에일도 못 먹겠고 흑맥주도 못 먹겠고 저는 그냥 라거.
1: 라거.
0: 그냥 밋밋한
1: 라거. 혹시 믹싱한 걸 좋아하셔서 그러시나요?
0: 저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냥 라거 있잖아요.
1: 맞아요. 우리나라 라거 맥주가 되게 세계적인 수준의 그 청량감을 자랑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네. 무시하거든요. 우리나라 맥주. 근데 외국 분들 안 좋아하고.
0: 왜냐면 약간 밍밍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극적인 음식이 많다 보니까 맵고 짜고 그러니까 그런 그 페어링이 밍밍한 게 잘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게 물이 나쁜 지역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라거 맥주입니다. 그래서 칭따오 중국 칭따오도 라거가 유명한 게 칭따오가 물이 좋아요. 우리도 하가감 지역이라 물이 좋아서 코리아 라거 맥주 하면 진짜 유럽 사람들 안전 좋아합니다.
0: 또 이제 우리 술 얘기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0: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네. 술을 잘 못 마시거나 또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도 있을 것 같은데.
1: 아, 그죠.
0: 어, 네. 맥주 축제 즐길 수 있나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술에 따라오는 건 뭐죠?
0: 안주죠.
1: 안주죠. 안주가 뭐 안주 먹으면 꼭 술 먹어야 됩니까?
0: 그러네요.
1: 아니죠.
0: 생각해.

0: 돗자리 하나 챙겨가지고 가시면 마음껏 축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1: 좋습니다. 야관 네. 경관 또 조명도 멋있다고 하니까 해질 때쯤 딱 도착하면 좋지 않을까요?
0: 아,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가면 지금 축제하는 이유가 이제 일몰 시간이 좀 당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5시쯤 가셔서 하랑대 철도공원 보면 예쁜 기차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하철도 999에 나왔던 네. 그 까만 기차 네, 생각나시죠? 네, 네, 네. 그 꽤 원래 그 경춘선 화랑대역 그러니까 전에 태릉역일 때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까만 기차도 있고요. 또 체코에서 다녔 노면 전차라고 해서 네. 빨간색 전차 그런 것도 진짜 체코에서 들여오셔서
1: 아 그거는 이벤트성으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0: 철도 공원이니까 철도 공원에 기차가 없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일부러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일본에서 이제 미코 기차 데리고 오고 체코에서 빨간 노면 전차도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네. 전 세계에 있는 오래된 철도의 기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1: 그거 좋네요.
0: 네, 전시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야외 그리고 밖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인증사진 찍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5시쯤 도착해서 그런 거 구견 다 하시고 네. 해가 질랑말랑 할 때쯤 수제 맥주 네. 한 캔 사서 네. 돗자리를 챙겨서 명당 자리를 찾아서 피크닉 펼쳐놓으시고 한 6시 반부터 이제 어둑해지거든요. 네. 그때 놓은 불빛 정원에 모든 전구들이 불이 박힙니다. 그 불빛을 보고 네. 공연을 보면서 네. 맥주와 무알콜 뭐 음료들 뭐 네. 같이 하시면서 안주 즐기시면서 한 10시까지 네. 있다 오시면 딱 좋습니다.
1: 진짜 그 시간에 누구랑 있느냐가 진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
0: 왜 혼자가 쓸쓸해요?
1: 우리는 또 나누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대화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뭐 혼자 가도 좋죠.
0: 요즘 혼자 여행하시는 네.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서 저는 작년에 혼자 가봤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던데요?
1: 그래요?
0: 옆에 젊은 청년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하니까
1: 그러니까 좋던데. 나눴잖아요.
0: 굳이 아는 사람이랑 갈 필요는 없죠.
1: 아는 사람을 만들면 되죠.
0: 그럼요. 락패 느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되게 동질감이 느껴지고 너 뭐 먹니? 맛있니? 그쵸, 그쵸. 이렇게 하면서
1: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이렇게 말 쉽게 걸어도 요즘은 이제 되게 친근감을 느끼시더라고. 옛날 좀 불편하신 분들 샤이하신 분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0: 그리고 수제 맥주 축제에 오신 분들은 네. 일단 오픈 마인드예요.
1: 열려있죠.
0: 맞아요.
1: 한여름에 마시는 맥주 맛있지만 또 가을바람 살랑 불어올 때 마시는 맥주 얼마나 맛있어요.
0: 맛있죠. 맛있어요.
1: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가생이의 권주가 되겠습니다.

0: 가생이의 권주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오늘은 서울 화랑대 철도공원과 노원 수제맥주 축제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축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곳 가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럼요.
0: 작가님, 네. 축제 끝난 후라도 여행 겸 산책 겸 가봐도 볼거리 있을까요?
1: 그럼요. 이게 서울에서 지하철 6호선 타시면 화랑대역에서 내리시면 그 경춘선 숲길이라고, 네. 폐선 부지를 이제 숲길로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공원에 도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처럼 기차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차 한 3세에서 6세 아동들은, 네네. 기차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네네. 아이들이랑 같이 피크닉 즐기기에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이제 화랑대라고 써져 있는 게 육사 근처여서 이름이 화랑대로 바뀐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육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 좋아하고 제복 좋아하고 기차 좋아하는 친구들 같이 가시면 좋고, 네. 최근에는 데이트 장소로 여기가 되게 젊은 연인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대요.
0: 왜요?
1: 한적하고 사람이 많이 없고 숲도 많고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철도 공원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은하철도 999 미카 증기기관차, 네. 네, 이제 체코의 붉은 노면 전차도 있고요. 또 네. 일본 히로시마 가면 인스타 SNS 보면 예쁜 일본 바다 배경으로 전차 나와 있는 사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진에 나왔던 그 전차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의 노면 전차까지 다 볼 수 있고요. 이게 실제 철길 위에 정말 멋진 작품들처럼 전시되어 있어서 보시면 좋고요. 또 기차역이었던 화랑대역 건물 자체도 되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안에 들어가시면 승차권이나 뭐 역무원들의 그런 물건들, 철도의 오랜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관처럼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화랑대 역사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고, 저는 이제 꼭 추천하는 게 무궁화 열차.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네. 저 어릴 때는 정말 무궁화 열차 뭐랄까 장난감처럼 생긴 녀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앳 무궁화 열차 6칸을 연결해가지고 타임 뮤지엄이라는 공간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품들이 있는데 인류의 뭐 탐구 역사부터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공간도 있고요. 또 키네틱 아트 시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자 운동하는 작품들도 있고 움직이는 예술 작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키네틱 아트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계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은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6칸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은 꼬박 그 안에서 놀아도 재미있을 만큼 다양한 전시품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무궁화호 하니까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간식 키트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팔았던 기억.
1: 네, 맞아요. 무궁화호 아니고 사실 그 승무원들은 불과 한 15년? 네. KTX 맞아요. 초창기에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열차들인데 지금은 진짜 없더라고요. 다 자판기밖에 없어요.
0: 소세지 이런 거 팔고.
1: 아, 저는 그 밀크 카라멜 생각나요.
0: 밀크 카라멜.
1: 그 황토색. 그죠?
0: 네.
1: 그거 항상 그거랑 호두과자 아빠가 서울 갔다 오시면 딸만 사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0: 진짜 아이들이 기차 여행은 딱 그거 얻어먹는 재미였잖아요. 얘기만 딱 들어도 이미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특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도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1: 그 디오라마라고 해가지고 미니어처 전시가 이제 되게 예쁜 게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기차 마을을 아예 디오라마 한 세트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0: 그거
1: 있습니다.
0: 멋있을 것 같아요.
1: 멋있어요. 그리고 시시각대로 해가 뜨고 노을이 지는 풍경에 따라서 불도 점멸하고 기차가 지나가면서 소리도 나오고 네. 그래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 노원 기차 마을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0: 있어서 거기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른들은 애들 거기 돌아다니는 동안 좀 쉬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기차가 있는 풍경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앉아서 줌을 이렇게 뭐 커피 아메리카노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내 번호에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커피를 싣고 어. 달려와서 내 테이블 앞에 딱 네. 멈춰요. 그러면 그 커피 딱 내려서 마시는 이색 카페가 있습니다. 기차를 테마로 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 아이 어르신들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통유리로 이렇게 카페 앉아서 보면 그 체코의 빨간 전차가 눈앞에 있어요. 네. 근데 왠지 이렇게 유럽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 네, 듭니다.
1: 우리나라는 아직 기차에서 식사는 안 되잖아요. 근데 외국 그죠. 외국 기차 보면 항상 그 테이블에 이제 이렇게 와인 한 잔하고 그런 거 부럽더라고요.
0: 그 영국이랑 프랑스 할 때 그 엄청 비싼 기차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1: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또 배가 고파지죠. 네. 인근에 2차로 갈 만한 곳 있을까요?
0: 예전이 그 철도공원 있는 데가 원래 이름이 태릉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태릉역이 그 옆이 공릉동이에요. 공릉동에 예전부터 유명한 게 뭐냐면 국수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는 벽돌 공장들이 많았대요. 이 네. 태릉역 주변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또 택시 기사분들이 자주 찾는 기사식당 같은 곳들이 이제 국수를 많이 메인 메뉴로 파셨대요. 네. 그래서 멸치 육수 우려가지고 잔치국수거든요. 근데 정말 재료는 간단한데 이게 되게 깔끔해요. 뒷맛이. 네, 멸치국수인데 비리지도 않고 그래서 한 그릇 먹으면 배도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수제 맥주 축제 때 맥주 드시고 여기 와서 공릉동 국수 와서 해장하시고 네. 가시면 되게 좋고요. 그 주변으로 되게 노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메뉴가 삼겹살 하고요. 그다음에 곱창, 채소곱창이 그 노포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좀 달콤하고 매콤하고 쫄깃한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곱창 드셔도 좋고 또 되게 싸요. 여기 삼겹살 구이가 지금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삼겹살도 같이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진짜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축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 정말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맥주 한 잔 꽉 시원하게 마시면서 가족들과 맛있는 안주 먹으면서 하하호호 피크닉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 작가님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0: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이 시간에 노원 수제맥주 축제를 소개했는데요. 이 축제는 올해로 몇 해째일까요? 네. 1번 1회 네. 2번 4회 어렵죠?
1: 네.
0: 제가 작년에 갔다고 했죠.
1: 그렇죠. 네. 힌트 드렸습니다.
0: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1: 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는 시간 작가님 덕분에 여행도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요.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듣겠습니다.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꽃선비 태건님께서 벚꽃 맥주 너무 맛있겠네요. 저 지금 목말라요. 너무 간절히 먹고 싶어요. 가족과 가도 좋겠네요 해주셨고 7416님께서도 정답 제2회 노원 수제 맥주 축제요. 오늘은 여행지가 서울이라서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6호선 쭉 타고 가서 수원 수제 맥주 축제 꼭 가볼 거예요 해주셨고요. 1533님께서 올해 사회가 됩니다. 기억하고 있다. 초가을 저녁 꼭 나들이 해봐야겠어요. 가을밤 정치 기대되는 해주셨고 정답 4회 6287님께서 맞춰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4입니다. 저도 맥주와 곱창 먹고 싶네요. 가족과 서울로 떠나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맥주 축제라고 해서 저도 아이들은 좀 그런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주가 있잖아요. 돗자리 딱 펴고 가을바람에 가족들이랑 도란도란 술 한잔 하고 맛있는 안주 딱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6287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곡 들을게요. 불새출의 풍류도시 듣겠습니다.

불세출의 풍류도시 듣고 왔습니다. 8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다음 달이면 9월인데요. 아직 덥긴 하지만 바람이 불 때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면 이 여름을 우리는 그리워하게 될까요? 올 여름에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다가오는 가을에도 행복한 순간들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사이에 9월 길 위에 바람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한국 음악의 위대한 유산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산조의 뿌리와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인생이 짧다고들 하지만 사실 인생은 길기도 합니다. 다만 지나가 보면 언제나 짧게 느껴질 뿐인 거죠. 벌써 8월의 끝이 보이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도 올 여름 더위는 얼마나 길었던가요? 여름은 긴데 1년은 짧고 계절은 느리게 가고 오는데 시간은 휘몰이로 흐른다는 거. 논리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시간의 불가사의죠. 그러니 아무리 길다 해도 결국 한순간에 지나버릴 우리 인생. 좋은 풍류와 함께 이 순간을 즐겨야 덜 아쉽지 않을까요? 8월 30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신영이 왜 여러분의 소리 남도 작가 세타령으로 출발합니다.

괄괄괄 열이 열두 골머리 한대로 압수우처 청방자 지방자 건독초 구부여 방울이면 그 음자 건너 팽풍서이다 아주 꽝꽝 맞죠 때려 산이 울렁거죠.

신영이 왜 여러분의 소리, 남도잡가 세타령 함께 들으면서 8월 30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나...

0: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음악 사나이의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정성껏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0808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서인데 아직 처서 매직이 무색하네요. 막바지 여름 잘 보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을을 맞이하고 싶어요. 신청곡 경복궁 타령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처서가 되니 그래도 날씨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요? 요 며칠 덥긴 했지만요. 처서 전보다는 덜 더웠던 것 같은데 남은 여름 우리 잘 이겨내시게요. 그리고 윤혜석과 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더불어 판소리 끝에 놀아보세와 놀아보노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알고 싶네요. 라고 또 질문 던져주셨어요. 네, 단가 끝에 나오는 거드런거리고 놀아보세를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달리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흥겹게 놀아보자는 얘기고요. 보통 단가의 사설을 맺을 때마다 관행적으로 쓰이는 종결 어구입니다. 전영민 님도 보내주셨네요. 가야금 소리 들으니 배우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우리 악기도 배워보시면 어떠실까요? 전통 악기의 매력이 또 있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되도록 잘 꾸려갈게요. 항상 애청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갈게요. 김천흥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학연하대 처영무 합설 음악입니다. 이 긴 제목의 궁중정제는요. 학춤 연하대무 처영무를 함께 이어 만든 작품인데요. 합설이란 한 곳에 모은다는 뜻으로 세 작품을 모아 만든 궁중정제입니다. 합설의 반주음악 함께 감상하시고 노랫말 봄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휘몰이 잡가엔 제목에 유독 타령이란 말이 붙은 곡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에 노랫말을 풀어본 병정타령과 기생타령, 그리고 지난 봄에 소개한 맹꽁이 타령도 휘몰이 잡가의 한 곡이었고요. 오늘 소개할 바위 타령도 있습니다. 배고파 지어놓은 밥에 뒤도 많고 돌도 많다. 뒤 많고 돌 많기는 이미 안 계신 탓이로다. 그 밥에 어떤 돌이 들었더냐. 바위 타령은 이런 노랫말로 시작해 서울 지역과 근교 산에 있는 수많은 바위 이름들이 나열되는데요. 거지바위, 문턱바위, 둥굴바위, 너럭바위, 치마바위, 감투바위, 뱀바위, 구렁바위, 독사바위, 행금바위, 중바위 등등. 이 한 곡의 노래 안에 바위 이름만 총 80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위들 모두 제각각 이름이 있고 그 이름들에서 우리말의 탐스러운 표현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노래의 묘미죠. 또 애초에 그 바위들이 밥에 들어있었다는 전제부터가 엄청난 과장과 해악인데요. 이 과장법의 끝은 사설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 많다면서도 그 밥을 다 먹고 누룽지를 흘리려고 소뚜껑을 열고 보니 해태 한 쌍이 엉금엉금 나온다는 말로 바위 타령은 마무리되는데요. 그럼 휘몰이 잡과 바위 타령,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6시 40분 전남 영광나궐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휘몰이 잡과 바위 타령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최수연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되니까요.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끝곡으로 최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 신하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6시 45분 경북 청도 전남 화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3시 30분 전남 영광나골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 풍년가였습니다. 곧 다가올 가을을 맞이 함께 감상하신 남도 작가였어요.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성공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정답입니다. 우리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성주 프리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808님 정답 성주 프리라고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함께 보내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이필기의 연주 강백천유 대금산조입니다. 강백천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만년에는 부산에서 많은 활동과 후학 전승을 하신 명인이시죠. 어려서 대금 시나이를 잘 부셨는데요. 여러 창극단에서 대금주자로 활동하셨어요. 1971년엔 중요무용문화재, 지금의 국가무용유산이죠. 대금산조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으셨어요. 제자로는 김동표, 송부억세, 이엽 등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가락을 잇고 있는 이필기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아버지, 청이 왔어요.
1: 아이고래 청아, 아이고 반가 반가. 오늘은 풍류방에서 무슨 노래를 배웠느냐?
0: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이수대엽이랑 아주 비슷한 태평가를 배웠어요.
1: 뭐시라? 태평가는 비교가 아니더냐?
0: 미녀 태평가 말고요. 가곡 중에도요 태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여러모로 특별한 노래였어요.
1: 그래? 그렇게 무엇이 특별한지 궁금하구나. 풍녀 사전에 나와 있나 한번 보자꾸나.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태평가는 가곡 한바탕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인데요. 여러 악곡의 악곡들을 연창하는 구성에서 가장 마지막에 불리는 악곡이 태평가인 것이죠. 가곡의 다른 악곡들이 음악적인 정보를 제목에 담고 있는 것과 달리 태평가는 노랫말에서 제목이 유래된 유일한 악곡인데요.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태평성대라는 말로 시작되는 시조가 태평가의 노랫말이고요. 다른 악곡들이 하나의 악곡에서 둘째 바탕, 셋째 바탕 등 다른 노랫말을 매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태평가는 오로지 하나의 노랫말만 존재합니다. 남창과 여창 모두 같은 노랫말이라는 점도 유일한 특징이죠. 그래서 남녀 병창이 가능한 유일한 악곡이기도 합니다. 또 가곡의 다른 악곡들은 사람의 목소리로 먼저 시조의 첫 음보를 노래하지만 태평가는 특이하게도 시조의 첫 음보인 이려도를 생략하고 태평성대라는 가사로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생략된 첫 음보에 해당하는 11박은 거문고 독주로 채워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8시 2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대초천 나주시 우산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영산강홍수통제소

0: 김경백, 김오라의 노래로 가곡 태평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8월 30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끝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영산회상 중 하연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1: 행정안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7시 30분 전남, 보성, 광양, 순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담장 아래 울긋불긋 봉선어가 환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릴 적 봉선화 꽃잎을 백반과 함께 곱겠지요. 손톱에 올려놓고 비밀로 꽁꽁 싸매고 밤새 풀릴까 조심조심 잠들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다음날 붉게 물든 손톱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곤 했지요. 떠나가는 여름이 남겨준 붉은 추억을 얹고 가을을 마중가는 그 빨간 손톱은 첫눈이 올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봉선화의 붉은 추억처럼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우리 소리와 함께 하시지요. 2026년 8월 30일 일요일 오늘의 첫 곡은 단가 백발가로 열어보겠습니다. 어화세상 벗님네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 청춘일러니 어느덧 늙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리니 내가 한 일이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 흙이로구나. 이렇게 이어지는 단가 백발가 띄워드립니다. 소리의 이난초 북반주에는 이태백입니다.
1: 어와 세상 벗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 청춘일러니 어르던 늙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리니 내가 헌 일이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의 흙이로구나. 인생은 희노애락

이놈의 백발을 내가 한번 막아볼까. 한 손에다 망치 들고 또 한 손에 철퇴 들어매고

José. 오늘 첫 곡으로 단가 백발가 함께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이난초, 북반주에는 이태백이었습니다. 매년 9월 1일은 진채선의 날로 지정이 되어

0: 있는데요. 고창군 심원면에서 해마다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네요. 기념식에서는 뛰어난 명창에게 진채선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진채선 상은 이난초 명창께서 수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축하드리며 더욱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명창들을 추워주고요. 추임새가 많을수록 우리 소리판에 재미와 흥을 더하게 됩니다. 오늘은 흥보가로 추임새 함께 해보실 텐데요. 흥보가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흥보네 집을 찾아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만정째 흥보가를 전승하고 있는 신영이 명창의 소리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 놀보가 흥보집 찾아가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신영이,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3: 그때요 놀보가 흥보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건너갔지.
0: 에이.
3: 아 이놈이 벼랑간 이렇게 거부가 되었냐? 응? 야 이놈 흥보야! 흥보야! 흥보가 저 형님 소리를 듣고 나와 인사를 드리니 들은 척도 하냐고. 흥보야 그 이 집 네 집이냐? 아 제 집 옳시다. 그 집 참 좋다. 나하고 바꿀 수 없냐? 아 형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모시고 안으로 들어와. 여보 마누라 건넌 마을 시숙님이 오셨으니 나가 인사나 드리시오.
0: 시구.
3: 흥보 마누라가 시숙 왔단 말을 듣고

0: 하장억 명절 거요무 다여나오란디 흥부 마루라 간다운다 흥부 마루라 가라우란디 천일들 옷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디 던지로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 없나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근 부화가 없나 인삼 도경이 없느냐
1: 그렇지
0: 그러지 들어올 호사를 많이 시키고 흥부 마루라도 한 살씩 모시다가 상처물을 포로소름하게 놓아 두두번 잘게 잡고 마른 넓게 따라 바짝 허그리고 나오더니
2: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인사를 하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양보야 그 재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본게 미꾸라지가 용대하버렸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척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유기 동영칠판 저는 소저구리저 침지서리 수버리더 주르르르 버려놓고 꼭 끓였다 우족파 대무양강 당하니 헐기설기 성빼내 번뜩 정절편 주르륵 엮어 산피떡과 빙과증빼 생초 놓고 조락산이 무침초 야외과 저녁공과 양빼에다 버려놓고
1: 쉬고
2: 청단수단자 빼기며 인삼채 도라지째 낙지연포 공지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속은 미라리 뚝뚝채 만난 장국 주르르르 들어부어 청두화로 백탄솥 부채질 활활 계란을 톡톡게 딱지를 띄고 길게 내려와라 꼬꾸로따 연계찜 호두둑 포도둑 맥조리 땅 손뜨건데 쇠저 얹고 나무절을 들여라 고기 한 점 넉복 집어 만난 기름 간장구이다 풍덩 들이쳐
1: 아이고 맛있다 오늘 취임새 그거 쉬워요에서는 흥보가 중 놀보가 흥보집을 찾아가는 대목에서부터 음식상

0: 차리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신영이 복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놀보에게 구박을 당하여 쫓겨난 흥보천은 시숙에게 인사를 드리고 할 수 없이 나와 음식상을 차렸는데요. 음식상 차리는 대목이 아주 군침이 도는 그런 장면이었지요. 소리만 들어도 요리하는 장면이 상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영이 명창은 만정 김소희 선생의 제자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전바탕을 배웠는데요. 현재는 국가무형유산 춘향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흥보가 역시 장기로 자주 부르시지요. 이어지는 대목 역시 신영이 명창의 소리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놀보는 흥보에게 화초장을 얻어 돌아가고 제비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는 대목까지입니다. 흥보가 중 흥보 마누라가 시숙을 원망하는 대목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신영이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과하주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했소 시숙님. 박주호나 약주나 한잔 드시지요. 제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처먹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너는 형제가 아니라 대강대소를 할 것이다마는 내가 나무 초상집에 가서도 술상 끝에 권주가 없이는 술 안 먹는다. 아 하옵지만 여기서 누가 권주가를 하겠습니까? 뭐 권주가 할 사람 따로 있냐? 네 옆에 내 곱게 입힌 김에 권주가 한 꼭대기 시켜라. 흥보!

나준 쌀과 돈이 반기 있어 전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엄동서란 지구구구구구구

1월 박속에 들어도 무언이 있겠소. 벌기 실수 어서 가시오.

너 니게 지금 못 쓰겄다. 썩 버려라. 내가 다시 새 거장을 보내주마. 그리고 저 운목에 삐 읽은 것이 저것이 무엇이냐? 아, 예. 저것이 화초장올시다. 그 안에 혹 뭐 들었냐? 아, 예. 은근부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뭐야, 그거 놔둬라. 아,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가 너를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뻐했냐. 너를 업고 다니다가 내가 그냥 등거지가 다 문드러져 버렸다. 이리 내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점잖은 처지에 어떻게 치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건너가시면 제가 하인시켜서 지어 보내드리오디다. 야, 이놈아, 매사는 부려 튼튼이요. 내가 된 짐에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무거워서, 아, 이놈아 빨리 내놔. 내가 장에 착 깔려서 그냥 남생이 등거리가 되어도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올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가던 것이었다. 화초의장, 화초의장, 화초의장, 화초의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의장 하나를 얻었다. 돌장을 건너뛰다. 아, 자네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우둘장, 된장 아니다. 고추장, 응? 고추장? 고추장 비슷하면서도 아닌디 아니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이게 마을보다 집안 얼굴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서두르면 우르르르르 저 자랑 왔어 영역 흐른 게 돌지.

나 돌본 마음을 아따와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일구시 조지리와 놀부가 화초장을 탁 짊어지고 저 문 밖에 딱 서갖고 요 마누라 마누라 이것이 무엇인가 참 알아맞춰보소 영감이 알아맞춰보시오 아 나야 알지만은 마누라가 알아맞춰봐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러는디 그걸 화초장이라고 합디다 아이고 내 딸이야 아, 여보 영감 마누라고 딸이라고 한 사람이 어딨다요 아 바쁠 때는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지 아이 그런디 참말로 흥분해가 부자가 되었을디요 아닌 게 아니라 참말로 부자가 되었더만 흥분은 말이요 제비다리 하나 부질러서 부자가 되었는디 우리는 제비다리를 수십 개를 촥촥촥촥 불리러 갖고 저 강남으로 보내면 아 천하의 갑부가 될 것 아닌가 제비 딱게 수천 개를 만들어서 동편 처마 끝에 붙였더니 집이 동편으로 쓰러졌겄다 놀보란 놈이 아무리 제비를 기다려도 죽을 제비가 들어올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제비를 기다리다 못하여 그물을 들어매고 제비를 후르르 나가는디 제비 머리로

제비로다

0: 흥보가 중 흥보 마누라가 시숙을 원망하는 대목부터 놀보가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신영이,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1: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는 것은 오늘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 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작판 소리 한 작품 보내드립니다. 2005년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열렸던 한국의 소리 12바탕전 중 한 작품인데요. 애니메이션과 판소리를 결합한 공연이었습니다. 이 중 너무도 못생긴 춘향 함께 보시겠습니다. 춘향전의 모태가 되는 박색설화에서는 춘향이 사실 아주 못생긴 여인이었다고 전하는데요. 그 외모가 너무도 못생겨 이도령이 뒤도 안 돌아보고 줄행랑을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향단이와 춘향이가 뒤바뀌게 되는 사정과 춘향이가 결국 산으로 들어가 수련 끝에 명창이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결말이 있습니다. 창작판 소리 너무도 못생긴 춘향, 소리의 남상일입니다.

0: 야, 이내 사랑이로다. 한미도 내 사랑아. 아이고, 네 소리가 참으로 좋도다. 옛다 받아라. 대감님 감사합니다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딴 놈이 돈을 벌게 되었구나. 에휴, 립싱크로구만. 에이그 에이그 이거사 아니 네가 기생들 뒤에서 노래나 부르고 립싱크나 하고 있어. 얼굴이 못났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니 어머니. 으이그 으이그 으이그 내 팔자야 저리가 이리나 해.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맘 씻는 심청이 저리 가라. 얼굴은 박세길세 박세길야. 준양이는 못난 이래요. 준양이는 못난 이래요. 허허, 이때 몽룡 도령 썩 나서더니
1: 예끼놈들 뭐하는 짓들이냐. 감히 아녀자를 고의한 것들.
0: 또 남자라고 여자한테 홀딱 반했나 보네요.
1: 낭자 괜찮으시오?
0: 예 도련님. 처음 보는 얼굴이다.
1: 그냥 낭자가 참고 돌아가시오.
0: 우리 춘향이는 몽룡 도령한테 홀딱 반했구나. 상사병으로 몸져 누웠던가 보더라. 아유 어디가 아픈 거야? 말을 해 말을 춘향아. 저기 마님 귀 좀 잠깐만. 속은 속은 속닥 속닥 속은 속은 속삭 속닥. 뭐라고? 미몽룡?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머니 날 왜 이리도 못 낳았어. 향단이처럼 예쁘게 좀 낳아주시지. 아이고 추녀고 미녀고 간에 신분이 틀려. 몰라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 둘이 무슨 수작을 꾸미는가 보네요. 다음날 광한루로구나. 도련님 도련님 기대하십시오. 도련님 서시가 있다더냐 양귀비가 있다더냐. 도련님 글공부에 지치신 것 같아서요. 저기 머리끝이 주빛 호환이 봉봉 흉중에 답답 툴숨 날숨 꼼짝 달싹 못하겠네. 왔다 왔어 왔어. 웃어라 향단아 웃어. 향단아 이렇게 해봐. 김치 치즈 따라해봐. 김치 치즈.
1: 양귀비가 환생을 했다더냐.
0: 양귀비도 울고 간다는 남은 제일의 미녀 성춘향 입죠.
1: 그래 어디에 사는지 살짝 알아보고 오너라.
0: 봉룡이 거동보소 고운 얼굴로 분세수정이 하고 춘향이를 만나러 간다네. 춘향아 어서 도련님 맞을 준비를 하거라. 예? 도련님을요? 그래 오매불망하던 그 도련님이 곧 오신단다.
1: 어머니 혼대 옷이 왜?
0: 저 부르요토끼 좀 허느라고. 그날 밤 잡수시오 이슬 한정을 잡수시오. 혼대 향단이가 술시중을 저런. 예. 춘향아 서방님이 깨시기 전에 일찍 나와야 한다. 꼭 깨시기 전에 꼭 나와야 해. 알았냐?
1: 네 어머님 알겠어요.
0: 와 정말 못생겼다. 춘향아 어서 들어가거라.
1: 어서.
0: 수고비 주셔야죠 마님. 여기 있다. 이제 그만 가보거라잉.

옥면도련 큰일 났구나. 춘향이가 향단이고 향단이가 춘향이고 향단이가 춘향이고 춘향이가 향단이고 달콤했던 전날 밤.

0: 아니 낭자가 왜?
1: 서방님 간밤에 편안하셨사옵니까?
0: 서방님? 저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실 터이니 나 집에 좀 다녀오리다. 난 이만.
2: 이란!
0: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2: 아니 남녀가 유별하거늘 하룻밤을 같이 보냈으니

0: 정식으로 청혼하겠소. 남아 이로는 충천금이라. 자, 낭자, 내 사랑의 증표요. 내일 낮 광안루에서 기다리겠소. 그럼. 헌데 몽룡 도령이 광안루에 과연 올까요?
1: 서방님, 서방.

0: 했는데 춘향이가 없어졌나 봐요. 자꾸 난리가 났네요. 아씨, 아씨.
1: 그때요, 춘향이는 아무도 모르게 산속으로 들어가 토굴을 파고 앉아 추나추동 사시사철 폭포수련 마다 않고 소립공부 전념하여 후에 이름난 명창이 되었다고 하더라.
2: 창작판 소리 너무도 못생긴 춘향을 남상일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심유나입니다. 얼씨구!
2: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 전기 8명창 중 한 분인 김제철 명창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김제철 명창은 조선 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활약한 전기 판소리 8명창 중에 한 분이지만 생물 연대는 확실치 않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으로 중년 이후에는 경남 함양에서 살았다고 전하는데요. 송흥록, 모흥갑, 염계달의 후배이고 주덕기 명창과는 동년배라고 전합니다. 심청가를 특히 잘했는데 심청이 탄생하는 대목이 그의 더늠이라고 하지요. 가야금 명창과 비슷한 온화하고 명랑한 석화제로 소리를 했다고 해서 가중처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신재효는 광대가에서 김제철 명창의 소리를 구향수에 비교하면서 명랑하고 유연한 음악성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청주 출신으로는 후대에 가야금 산조와 병창에 유명했던 박팔계도 있었는데요. 김제철 명창의 석화제가 청주를 중심으로 전승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김제철의 더늠으로 알려진 심청 탄생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장문이 북반주에는 조용복입니다.
4: 양주몽사 은운허니 둘이 꿈이 같은지라 마음이 희락하여 그날 밤에 어찌 되었던지 그 달부터 택이 쓸쪼고 곽씨 부인 착한 마음 십삭을 꼭 이렇게 채우던 것이었다. 석부정 보자 월부

거물이요. 밖으로 우르르 나가면서 아이고 뒷집 키덕 어머니, 우리 마누라 회복김 있어. 어서 좀 와보이.

중사 그제야 숨을 푹 내쉬며 휴, 그거 차라리 내가 낳고 말지 그 어디 보겠다고. 귀덕 어머니는 아이 받아 쌈갈라 뉘어놓고 첫 국밥 찌러 나갔겠다. 신봉사는 만심환히 허든 차에 곽씨 부인 정신 차려 순사는 허였으나 남녀가 넘으시오. 신봉사 대수하며 기가 막힐 일이오. 부인들 욕심이란 다 저렇단 말이오. 아, 그렇게 욕을 보고도

그도 그럴 터였다. 그러나 귀덕 어머니가 무엇 낫단 말도 않고 나갔으니 내가 알 수가 있나? 에라, 내 손으로 만져볼 밖에 수가 없다. 신봉사, 갓난아이를 뉘어놓고 아래턱 밑에서부터 내려 더듬난 뒤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가만히 있거라. 이것은 명뼈고, 이것은 배꼽이고, 인제 이 미티가 이리 있는디. 아차, 내 손에 아무 거침새 없이 매끈하고 지내가는 것이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났나 보. 곽씨 부인 섭섭.

같이 순산어였으니 천천만만 다행이요. 딸 자식이야도 얼마나 모든 다 허였으나 아들도 잘못 두면 육급 선영하는 것이요. 딸이라도 잘만 두면 못된 아들 바꾸겠소. 고래딸 호위길러 예절 먼저 가르치고 침선방적 다 시키어 요주 숙녀 좋은 매필 군자 호구 잘 가리어 금서로 예절 거금과 총사우 진진하면 왜 손봉사 못 드릴까 그러고

귀덕 어머니는 첫 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봉사님 삼신님 앞에 좀 빌어보시오. 그 내가 어찌 빈다요? 귀덕 어머니가 좀 빌어주시오. 아이고 나 모르겠소. 봉사님이 잘 좀 빌어보시오. 그럼 내가 좀 빌어볼까? 신봉사 의관을 정제하고 두 손 합장 비는 뒤 눈뜬 사람 가거드면 명과 복을 많이 채워주시라고 공손히 빌렸마는 봉사라 맹성있어 뚝성으로 비는 뒤 남 듣기에는 삼신인내와 꼭 싸모듯이 빌던 것이었다. 33초 도솔천 삼신제왕인내 화이동심어여 타고 보옵소서 사세보험을 점쟁한 딸 한 달 두 달 이슬을 맺어 석 달에 비어리고 넉 달에 인형 삼겨 다섯 달에 오포 먹고 여섯 달에 육정나 일곱 달에 진구 삼겨 여덟 달에 사방팔천 달이 나오 아홉 달에 구구이 흘려 열 달에 금황구 하달 고기 열어 순산 허여주옵시니 삼신님 넓으신 동 백골단망이 즐길까 담은 동녀 딸이오나 동방사급병 어른 주고 태무덕행이며 대수중유행이며 기량을 처절행이며 번유제지르며 속성어폭을 주어 외웠던 달부터 잔병 없이 자를 갖고와 유치원장하기 허구없어서 빌기를 다하더니 더운 국밥 떠다 놓고 산물을 먹인 후어 신봉사 기쁜 마음 갓난아이를 뉘어놓고 옆에 앉아 오르난 뒤 꼭 눈으로 보나 다름없이 오르던 것이었다. 둥둥 내 딸이야 어둥둥 내 딸이야

말이야. 이거 어디서 삼겨나? 이거 어디서 삼겨와?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볶은 솟았나? 하늘에다 기봉 던진 구름 속에 쌓여와 보지

천정이 황화한 것이나 눈썹이 기름한 것이나 눈꺼풀이 30불 친 것이나 향미 펑퍼 지름한 것이나 귓밥이 쭉 쳐진 것이나 콧다리 원독한 것이나 입술이 앵도같이 붉은 거나 아래 톡돌이 바꿈한 것이나 어쩌거리도 전상

같듯이 즐길 쪼고. 그때요 곽씨 부인은 회복한 초칠일이 다 못돼요. 잔물에 빨리 허기 초석 집안하느라고 외풍을 과했어요. 산후변

0: 거요. 세금을 전폐하고 정신없이 하려는구나. 아이고 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가구님, 만신이 아파. 엄마도 난 헌 못 살겠소. 신봉사 거불래요. 문의허여 약도 쓰고 100가지로 서둘러도 사병이 무약이라.
1: 장문희의 소리로 동초째 심청가 중 심청 탄생 대목 만나보셨습니다. 복반주에는 조용복이었습니다. 예인들의 소리 인생, 오늘은 김제철 명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남도민요 화초사거리 띄워드립니다. 화초사거리는 1900년대 초에 전북 옥과의 신방초 명창이 지은 노래인데요.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전라도 잡가 중 하나로 보렴 다음에 이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곡의 앞부분은 산천의 경치를 노래하고 뒤에는 화초의 이름과 특징이 나열되기 때문에 전자를 긴 연불, 후자를 화초 연불이라고도 합니다. 잡가로 분류되는 만큼 민요보다 전문적인 기량을 요구하는 곡이고요. 남도 소리의 깊은 멋이 배어 있습니다. 남도 민요 화초사거리, 소리의 조수왕이고요. 뒷소리에는 이승훈, 유창선입니다. 연주에는 대금의 원한철, 가야금 추연탁, 검은고 박다울, 아쟁의 김용성, 장구의 정준호, 타악의 윤재영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고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부여 충남 도립국악단의 김기용 씨를 만나봅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행정안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9시 3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화순천 화순군 주도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영산강 홍수통제소 062-600-8351부터 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고수 김기홍입니다. 얼씨구!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부여의 충남 도립국악단 단원이시자 고수이신 김기용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0: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오늘 저기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홍입니다.
1: 네, 김기용 선생님께서는 대전시 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이시면서 현재 또 국가무형유산 경기 도당꽃 전수자이시기도 하고요. 고수감 방만춘 기념사업회, 이건 서산에 있는 거죠?
0: 네네.
1: 네, 대표로 또 활약하고 계시고, 또더큰 직장은 부여에 있는 충남 도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활약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요즘은 올해 저희가 지금 큰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1: 네.
0: 연말에 고수관 방만춘 그 선생님들의 일대기를 지금 창극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4월 달부터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0: 아주 온 정신이 다 그쪽에 그냥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1: 그러시군요.
0: 네.
1: 아, 선생님 지금 고향이 원래는 서산이시죠?
0: 네, 서산입니다.
1: 서산이신데 직장은 또 부여고.
0: 네.
1: 사시는 곳은
0: 대전에서
1: 대전이시고.
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 네. 그래서 아, 충남 전역을 그냥 정말 종횡무진하시면서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서산에서 고수강 방만춘 관련 창극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도 뭐 출근하셨다가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남 도립국악단에 계셔서 국악단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0: 예, 저희 국악단은요, 충남 부여에 위치해 있고요. 1994년에 창단돼서 지금까지 연 100여 차례 공연을 통해서 충남 도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보통 공연은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 토요 상설 공연, 그리고 주중에는 충남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 같은 데 가서 찾아가는 국악 공연으로 이렇게 도민들을 만나고 있어요.
1: 네, 저도 이 부여에 있는 그 공연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공연장 이름이 어떻게 정확히 되지요?
0: 부여군 국악의 전당.
1: 국악의 전당. 네.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더라고요. 전통문화대학교 바로 앞에 있고 또 옆에는 또 좋은 상업시설도 또 있고 네. 가시면 뭐 쇼핑도 즐기시고 국악도 들으시고 네. 산책도 하시고 이런 코스로 아주 잘 갖추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한번 국악의 전당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특히 토요상설 국악공연 요즘도 하고 계시죠?
0: 네, 이제 8월은 원래 좀한달 쉬고
1: 네.
0: 그다음에 9월 올해 9월 10월 이렇게 남아 있어요.
1: 아,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군요. 네, 이제 곧 9월이 오는데 토요일에 그쪽으로 한번 나들이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김기홍 선생님께서는 늘 공연에 출연하시는 거죠?
0: 네, 저 이제 장단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1: 네, 빠지면 안 되는.
0: 토요일 날 어디를 못 갑니다.
1: 네, 토요일의 남자 김기홍 씨 그날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고수님으로 주인공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고법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아까 대전시 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무형유산으로 계시는 고법 보유자가 박근영 선생님이시잖아요. 박근영 선생님의 제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0: 그렇죠.
1: 네. 아니, 어떻게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되셨어요?
0: 제가 원래 이제 타악주자였는데 연희 쪽에
1: 네.
0: 그런데 같이 대전 전통예술단이라는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1: 네.
0: 저희 선생님은 고수로 같이 공연을 하셨고 저는 연희주자로 사물놀이나 이런 연희주자로 같이 만나서 연주를 하다가 선생님이 그때 당시 그 대학원
1: 네.
0: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다니셨는데 대학원 졸업 연주에 이제 설장고를 해야 된다. 저한테 말씀을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가락을 짜서 같이 연주를 좀할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 당시 너무 참 어려운 선생님이어서 사실은
1: 네.
0: 부담이 많이 됐는데 선생님이 간곡히 또 한참 밑에 사람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가락을 짜고 같이 가서 저희 팀에 있는 선배들하고 같이 대학원 졸업 연주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제 레슨비를 줘야 되는데 돈을 주기는 그렇고 와서 공부를 해라.
1: 아, 네.
0: 소리고 공부를 해라. 말씀을 먼저
1: 그러면서
0: 해주셨어요.
1: 은근슬쩍 제자분을 이렇게 섭외하시는 그런 좋은 지혜가 있으셨네요.
0: 그렇죠. 저는 저거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선뜻 못
1: 네.
0: 나서질 못했는데 선생님이 딱 끌어주신 거죠.
1: 네,
0: 그래서 너무
1: 그러셨구나.
0: 감사하고 그렇게 만나서 벌써 한 30년 가까이가 지난 것 같아요.
1: 와, 그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판소리의 세계에 발을 들이셨는데 고법 연주를 하시려면 판소리를 다 이해하고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장단도 다
0: 많이
1: 외우셔야
0: 알아야죠.
1: 되고.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고법을 배우시려면 그런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0: 일단은 맨 처음은 소리는 이후 문제고요.
1: 네.
0: 북을 가지고 내가 자유스럽게 연주를 할수 있어야 돼요.
1: 네.

0: 이제 원박이라고 해서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이런 가장 원형이 되는 박자를 가지고 이제 먼저 공부를 한 다음 북이 또 양면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1: 네.
0: 많이 운용을 해서 쳐야 되는데 그게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북을 가지고 내가 자유스럽게 북을 다룰 수 있을 때 이제 소리하고 같이 만나서 맞추는 연습 또 소리의 내용과 같이 북 장단도 같이 어울려 갈수 있는
1: 네.
0: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1: 그 반주자의 역할로서 이 고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반주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도 그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0: 물론이죠.
1: 때문에, 이 반주자를 누구로 같이 소리를 하느냐가 소리꾼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짝꿍 고수가 또 있기도 하신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맞춰보시니까 나는 어떤 소리꾼하고 연주할 때 제일 내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 뭐 이런 소리꾼이 혹시 있으십니까?
0: 뭐 특히 뭐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1: 네.
0: 여태까지 이제 연주 공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딱 소리하고 저희 아니 앵긴다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0: 장단과 소리가 딱딱 붙어서 같이 갔을 때 그런 경험이 여태까지 그래도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때는 그냥 온 세상이 다내것 같은 그런 또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그게 고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창자하고 소리꾼하고 같이 느껴져야
1: 네.
0: 돼요.
1: 객석에 있는 청중 또
0: 네네.
1: 소리꾼 함께 삼박자가 어울려서 그런 무대가 사실은 정말 최고의 무대죠, 판소리에서는.
0: 네네.
1: 네. 그런 역할 중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김기홍 선생님. 곡법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수자로서 많은 공연을 해오셨고 또 충남 도립 국악단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 곡법 말고 아까 먼저 그 풍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0: 네네.
1: 보니까 경기 도당꽃 전수자로도 프로필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그럼
0: 네.
1: 이 도당꽃은 언제부터 배우셨는지 궁금한데요.
0: 저도 예전부터 그 무속 음악에 무속 장단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그 후배 소개로 해서 지금 이제 경기도당꽃 그 캠프가 있다 소개를 받아서요.
1: 네.
0: 그래서 경기도당꽃은 지금 이제 신찬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었고
1: 네.
0: 그래서 캠프를 한 5번 정도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1: 그러시군요.
0: 그리고 경기도만큼 보존회가 지금 수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전승교육사로 계신 장영근 선생님한테 한 달에 한
1: 네.
0: 번씩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이 무속의 장단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즉흥적인 맛도 살아있고 그래서 멋있는데 특히 경기도당꽃은 뭐 동해안이나 이런 남해안 국가는 다르게 약간 충청도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오히려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0: 그 장단 안에 충청도 가락도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예. 활행이들이 이제 뭐 같이 무가를 하면서
0: 네네.
1: 반주하는 그런 장단도 많이 있고 이게 이제 원래 판소리 기원하고도 연관되는 거라 경기도 도당꽃 배우신다고 하니 그것이 이제 판소리 쪽에서도 굉장히 뭔가 접목되는 게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고법으로 먼저 판소리와 함께하는 곡을 연주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같이 오신 소리꾼이 있으세요. 권도연 소리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아, 네. 제가 요즘 연주를 같이 많이 하는 소리꾼인데요. 또 서천 이동백 전국 국악기원 대회, 서울 예술 경연 대회 금상 등 수상 경력이 좀 화려하고 현재는 지금 서산 소리청 공동 대표인데요. 아마 그쪽에서는 서산 판소리 자매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1: 아, 그러시군요.
0: 언니가 권도희 씨, 동생이 오늘 소리를 같이 할 권도연 씨.
1: 그럼 오늘 같이 해주실 대목은 어떤 대목인가요?
0: 예, 그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 아비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인데요. 심청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눈 대목입니다.
1: 네.
0: 예, 비장하면서도 아주 박진감 있고 음악적 흐름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 대목인데요. 장단도 정과 동의 흐름이 다양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1: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고수이신 김기홍

0: 때문에 북장단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대목 첫 번째 곡으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권도연, 북반주에는 김기홍입니다.
1: 그때여 심청이 팔경을 다 본 후에 한 곳을 당도허니 한 곳 당도허니 한 곳 인당수라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천개 지선 꺼져 흐진 날 갈 길은 천리 말리나 남고 사면이 검허 허둑 정그러져 천재정마컨디 가치니 떠들어와 배천 허리 탕탕 부사공영

씨 배를 흐르부어 이제 물통 헌연후에 후생의 번을 흐르받아 다 각기 위협하니 막대한공이 아니냐 하오시 군연기수 배를 타고 다스릴째 오복에 정한 음식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지 누가로 가 헌내주고 해상의 폐안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의선 대지 건네주고 공명을 탈조하는 동남풍 비로되어 초조어 백만 대병 초요로 하고 은이 배 아니면은 어이

나니 토연 명의 거래 해화라니 구범제난 장안의 강동거요 임술지 처칠어르 소동판오라 입고 치국 총총어 사활 허니 고예승유무저 흥언한 어부 즐거미요 해도난이 화장포난 오희월려 체련주요 타고 말선 허구번이 상고선이 아니야

예수를 드리오니 통의 신 한맹이며 서의 신 거승이며 남의 신 중용이며 북의 신 누가

꼬꼬방기우예요 나밖에 첨지어요 주옵소서.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낭자 물에 들리

여보세요 선생님들, 도화동 쪽이 어디쯤이나 있어. 도사공에 나서더니 손알 들어서 가르치난디 도화동

45고 70 생담 허 없어서.

0: 심청가중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대목 띄워드렸습니다. 소리의 권도연, 북반주에는 김기용이었습니다. 오늘 판소리 초대석에서는 충남 도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계시는 고수 김기용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아유, 별 말씀 못했어요.
0: 아, 확실히 이 대목이 하이라이트가 맞습니다. 막 긴장감을 막 몰입해서 끌고 가는 그런 좋은 대목인데요. 오늘 소리해 주신 이 소리청 공동대표 권도연 씨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자매분을 같이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쁘신데 그중에서 또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박사과정 공부도 지금 하고 계세요. 또 최근 공연에서도 저도 공연에서 뵌 적이 있는데 공연활동도 바쁘시고 요즘에 하고 계시는 좀 활동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요즘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극 준비 때문에
0: 네.
1: 좀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네. 올해 가장 큰 사업이 지금 이 창극을 지금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슨도 좀 하고요. 태안에서 레슨을 해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또 따로 후배들하고 제가 이제 모건대학교 후배들하고 같이 만든 팀이 하나 있는데 그 이제 국악실내악단 청음이라는
0: 네.
1: 팀이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음악을 하고 공연하고 그렇게 또 매주 목요일은 또 선생님한테 레슨도 가서 받고 이렇게 지내고 네. 있습니다.
0: 아니 뭐 거리나 가까워야 조금 편하실 텐데 정말 먼 거리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창극 준비 때문에 바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산에서 사실은 서산의 옛날 전기 명창이었던 고수감 방만춘 명창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회 대표로 계시잖아요.
1: 네네.
0: 이분들을 선양하는 이런 사업회를 만드실 생각을 하신 게 동기가 있으셨는지 혹은 뭐 기념사업회가 뭐를 하는 데인지 또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1: 그 만든 계기가요. 제가 판소리 공법을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보니까 소리꾼 선생님들을 이렇게 문헌이라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서산의 해미 출신의
0: 네.
1: 고수관 박만춘 선생님 두 분이 계신 거예요.
0: 네네.
1: 제가 서산 출신이고 또 저도 집이 해미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거의 우리 동네에
0: 예.
1: 불과 한 200년 전에
0: 그렇죠.
1: 그 진짜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0: 명창들이 네.
1: 태어나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좀

0: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공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1: 네.
0: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모음악회를 준비를 했어요. 2018년도. 2018년도에 추모음악회를 아주 참 소박하게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좀 많이 선양하고 충청도 지역에 이런 선생님들이 계셨다. 또 우리 서산에 이런 선생님들이 계셨다.
1: 네.
0: 그런 공연을 준비를 해서 올해까지 네 번째 추모음악회가 끝났어요.
1: 네.
0: 올해 8월 9일 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작년에 또 추모음악회 우리 교수님께서 또 오셔서
1: 저도
0: 네,
1: 갔었죠.
0: 멋진 해설을 해주셔서 아주 무사히 또잘 끝났고요. 올해도 전북대학교의 신은주 교수님이 해설을 또 잘해주셔서 올해도 무사히 잘 끝났고 제가 서산에서 소리판을 열어서 판소리 공연을 해마다 한 번씩은 꼭 했거든요.
1: 네.
0: 그게 올해로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개인 독주회든 기획 공연이든 아니면 뭐 추모 공연이든 근데 10년 만에 자리를 꽉 채웠어요, 오늘.
1: 와,
0: 이번에.
1: 그랬군요.
0: 그래도 너무 참 감사드리고 오늘 연주를 같이 해준 권도연 씨도 같이 참여해 주었고 또그 어머님께서 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관객들을 더 많이 올수 있게 해 주시고
1: 네.
0: 그래서 무사히 잘 끝나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요. 이 고수강 방만춘이라고 하는 명창이 사실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초창기 판소리를 열었던 이런 명창들이고 특히 고수강 선생님은 뭐 자진사랑가 같은 더듬이 아직도 남아있고
0: 네.
1: 방만춘 명창은 심청가랑 적벽가를 정리한 그런 명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널리 알리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계속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기념사업회 활동을 해주시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사명감이 없으면 지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잖아요. 정말 돈이 많아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이런 명창들을 알리고 또 국악을 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응원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0: 네,
1: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까 창극을 이제 이번에는 연말에 공연하신다고 하셨죠?
0: 네.
1: 그러면 이번 창극을 위해서 뭐 도와주신 분들이나 출연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으실까요?
0: 이번 창극은 사실 뭐 저희 스스로 창극을 공연할 만큼의 그런 재정적인 기반은 없어요.
1: 네.
0: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추모음악회를 하면서 지역에서 많이 알리고 하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1: 네.
0: 도움을 주셨고 또 충청남도에서
1: 아, 네.
0: 또 지금 현재 또 시장님께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특히 도의원님이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 네.
0: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막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예산에서 최대한 아주 쥐어짜고 있습니다.
1: 네, 이 창극이 잘 돼가지고 충남 전역을 이렇게 두루 순회 공연 같은 거를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도립국악단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셔서 창극 공연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든지 참 궁금한데요.
0: 네네.
1: 많은 사람이 가보시지 못하니까 찾아가는 창극 공연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0: 뭐 여러 개
1: 드네요.
0: 다면은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1: 네. 네. 고수관, 방만춘, 이런 명창들이 서산에 있었다. 해미 출신이다.
0: 네네.
1: 네. 이런 뭐랄까요. 선조 명창들, 선배 명창들, 알리는 작업들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네. 잘, 공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좀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오늘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청취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김기용이라는 사람을 또잘 어필할 수 있는지 준비해 오신 게 있다면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또 마무리할까 합니다.
0: 저는 북을 치면서 항상 마음이 북 앞에 앉을 때마다 참 새롭거든요. 그 새로운 모습을 보이.

0: 이게끔 열심히 계속 그냥 머무르지 않는 고여있지 않는 물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고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옆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항상 깨끗한 새로운 물로 흘러가는 물이 되겠다. 고수로서 여러분한테 계속 다가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두 번째 곡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연주곡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0: 네네.
1: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0: 두 번째 곡은 신청배라는 곡인데요. 이 청배라는 거는 원래 그 신을 모셔오는 그 의식에서 청배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경기 도당꽃 장단에,
1: 네.
0: 경기 도당꽃에서 많이 행하는데 그 장단을 모티브로 해서 구성을 한 창작곡입니다.
1: 네.
0: 제가 이제 소리북으로 이거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그 이제 계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대학원 4학기가 끝났는데 전북대학교 박사과정 4학기 과정이 창작이에요.
1: 아,
0: 어쩔
1: 네.
0: 수 없이 음악을 좀 만드는 상황이 돼서, 기왕이면 경기 음악과 남도 음악을 한번 만들어 섞어서 새로운 느낌을 좀 만들어 보자, 표현해 보자 해서 경기도당꽃 장단을 소리북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북이 가지는 그 웅장함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소리북은 대점도 쳐야 되고 소점 자리도 쳐야 되고 매화점 자리도 있고요. 채손, 궁손 치는 부분들이 아주 다양한데, 요거를 다양하게 운용을 해서
1: 네.
0: 살려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사실 뭐 거의 초연이나 마찬가지인데,
1: 그렇네요.
0: 네네.
1: 아직 학교에서 발표 안 하신 곡이에요?
0: 학교에서는 했어요. 교수님들 앞에서는
1: 거기서
0: 했는데.
1: 이제 숙제 검사 받으시고
0: 그렇죠.
1: 합격해서 지금 오늘 갖고 오신 거네요?
0: 네네.
1: 네. 그러시군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 원래는 이 청배장단이 소리북은 안 쓰고 장구장단으로
0: 장구로
1: 보통은
0: 하죠.
1: 하죠.
0: 네네.
1: 근데 이 소리북이 갖고 있는 웅장한 소리가 굉장히 좀 특별한 그 감각으로 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청배장단은 원래는 경기 도당꽃 장단인데, 요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드신 새로운 청배.
0: 네네. 한 15분 정도 되는데,
1: 아, 기네요.
0: 오늘은 좀 줄였어요. 좀
1: 네.
0: 굿장단 하면은 기본적인 박자는 이제 징이 잡아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소리북하고 징하고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할 겁니다.
1: 네. 새롭게 창작하신 신청배라는 곡을 김찬호 선생님과 함께 연주할 예정인데요. 김찬호 선생님께서는 지금 같이 부여 충남도립국악단의 단원으로 함께 계시는
0: 네.
1: 선생님이시네요.
0: 열심히 하는 친구. 그래서 항상 이 친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징을 또 한번 부탁을 했죠.
1: 오늘은 그래서 잘 맞는 후배 연주자 김찬호 씨와 함께 신청배 연주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북의 김기홍, 징에는 김찬호 씨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곡 들으면서 헤어지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0: 네,
1: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김기홍의 북 연주와 김찬호의 징으로 신청배 들어보셨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판소리 고법 이수자이시면서 부여 충남 도립국악단 단원으로 활동하시는 김기홍 씨와 즐거운 담소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서정금이었습니다. 얼씨구 좋다!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14번째 시간입니다.

0: 정권진 명창은 정씨 가문의 소리를 이어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를 전승했는데요. 보성을 중심으로 전승된 이 네 바탕을 보성소리라고도 합니다. 현대의 많은 명창들이 정흥민 선생의 제자로 보성소리를 전파했습니다. 오늘 판소리 연습 감상에서 들으실 심청가 음원은 1970년대 초에 녹음된 것입니다. 오늘은 신봉사가 무릉태수 만나는 대목부터 방아타령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1: 이렇듯 탄식을 할 적에 그때 마침 무릉태수가 지내노라고 허약해라 물려깨라 해지로 해지로 객체 소리가 요란 하구나. 다 내가 앉아 살았다. 관은 민기 부모라고 내가 이제 관자에게 땐 한번 써버리라. 벌치 벗은 알봉사가 두 손을 고악가리고 앙금앙금 들어가면 하리하라 하리하라 급창하리하라 진행하는 과격으로 백알차로 가리더라. 행차가 머물더니 그 어디 사는 소갱이면 어찌하여 의관 의복을 헐진 벗었으며 무슨 말을 하려는고. 이제 소명이 아리리다. 소명이 사옵기는 황주 도화동 사옵는디 황성잔치 가는 길에 하도라리도 없기로.

태우고 기대하시니 한벌 내어주시고 가시든지 옷을 찾아주고 가시든지 별반 처들하고 없소서 첩선 지사오 피로저저예라고 졌으니 대수량 덕 태국 살려주오. 교훈꾼 부르시더니 너는 간만근보다 소경 좋아라. 수로불로 노비까지 내어주니 은혜대 꼴란나요. 항상 갔다 오는 길에 괜치 차접이 없죠. 그런데 그 무지한 도적놈이 저 음산동 담배대까지 가져갔습니다. 태수 허허 웃으시면 그러면 어쩌자는 말인고 그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대와 담배까지 내어주어라. 백배살에 하지거고 녹수교 얼른 건너 낙수교를 지낸 후에 한 모롱 놀아드니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찍노라고 히히하이 웃음소리가 야단이로거나 신봉사 그곳을 지내노라니 고연히 부인들이 농을 청하지. 아따 근래 봉사들 한식에 주두고 저 봉사도 항상 잔치 가는 봉사로고마 저렇게 무심히 갈 것이 아니라 방해나 좀 지어주고 가지. 무엇이 어째 고연히 방해를 지어줘. 아 방해를 지어주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지요. 그 실없이 여러 가지가 준다. 일포식도 제수라고 한번 지어볼까? 그런데 여보시오 부인님네. 막내이가란 말이 있으니 우리가 방해를 찍되 소리를 맞아가며 찍읍시다. 그럽시다. 방해 소리를 맞아가며 찍어보는디 흐유하방해요 흐유하방아요 흐유하방아요 덜그덩덩덩 잘찐 뜬다 흐유하방아요 태고란 천왕신은 이 복덕으로 왕하였으니 단지 아니 종아리시오 유아방하여 유소씨 구모지소 이런 나무로 집짓었나 유아방하여

아니 강태공 조제 이루다 유학방하여 팔게 만든 현용본이 사람을 피했던가 두 다리를 적버렸구나 유학방하여 옥된 옥나는 비녀 냉가 가든 허리에 잔이 질렸구나 어휴 와방아요 머리 들떠서 우르는 양은 창에 노려 일성을 낸듯 어휴 와방아요 길고 가든 허리 뭔지 초왕궁의 허리일 땐가 어유와 방아요 머리 숙여서 내리는 장은 주문하그 돈수련가 어유와 방아요 오거대부 죽은 후어 방에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성상 즉희의상 북태미 나사옵신데 한불며 맹인잔치 고구먹어 난지라 우리도 태평 성대방에 타장을 허여보자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등등등등 잘 찍는다 어유와 방할 만첩청산을 들어가 이 남구 저 남구 비어다가 이 방해를 놓았는가 어유와 방할 한 달이 내려오디고 한 달이 내려오디고 보리당 내리당 어느 장이 상하고도 맹랑하다 어유와 방할 어유와 방할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등등등등 잘 찍는다 어유와 방아요 맹긴 도리방에 어유와 방아요 진덕진덕 찰떡방에다 어유와 방아요 고수구나 꾀방에로다 어유와 방아요 홍어맵다 고초방에 어유와 방아요 등등등 잘 찍는다 든다 정신 때가 뜨거졌구나 어유와 방아요 덜그덩덩덩 잘 찍는다 어유와 방아요 이랬던 방아를 찍고 일포식도 제술하고 정신밥 걸겨 넘어온 후에 그 자리를 떠났구나 또 한 무롱을 돌아더니 어떠한 부인이 신봉사를 소상각지 알고 찾거늘 이 이상한 일이다 이곳에서 나를 알리가 만만디 누가 나를 알고 나를 찾는고 그 여인을 따라가니 외당에 앉혀놓고 석반을 든든히 먹인 후에 또다시 나오더니 여보시오 봉사님 내 당에서 부인이 찾으시니 나랑 같이 들어가사이다 아니 나는 봉사만 되었지 무슨 독경도 못하는 봉사요. 혹 대기 의단 있죠? 아니 옳시다 내 당에서 부인이 찾으시니 어서 들어갑시다. 내 당에 들어가니 어떠한 부인이 좌를 주어 앉힌 후에 그 부인이 거는 말이 소저는 난가이요. 나도 맹인으로 부모 일찍 기세하고 어려서 복수를 배워 평생을 낮아지라 25세의 길전이 난디 금년 25세일 뿐더러 간밤에 꿈을 꾸니 하나로

0: 또한 손절미 부모 안어 보였으니 어딨나고 곰대다.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14번째 시간으로 신봉사가 무릉태수 만나는 장면부터 방아타령 후 안심행인을 만나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강산제 심청가는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고상하고도 세련된 판소리로 새로 태어난 유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산제 심청가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억울 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4: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얼마 전 장원급제 후 금이 환향한 이몽룡 씨 아니세요? 아니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시죠?
5: 최판사님,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장원급제만 하면 사랑하는 춘향이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원급제 후 기세 등등하게 남문으로 내려왔는데 조정의 인재 채용관이 제 앞을 딱 가로막지 뭡니까? 그러고는 제게 묻기를 학점은 얼마고 토익 점수는 몇 점이며 인턴 경험에 대외 활동, 공모전 수상 경력에 직무 관련 프로젝트는 수행했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봉수대 코팅 자격증과 암행 경력,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지 어사직 채용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니 문과 장원급제생한테 코팅이 웬 말이여. 어사자리 근처도 못 가봤는데 암행 경력은 어디에 쌓으라는 겁니까? 자고로 취준생,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에게 스펙은 높을수록 더 높은 고고익선과 많을수록 더 좋은 다다익선이라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스펙만 쌌다가 춘향이 만나기도 전에 세월 다 가고 통장 잔고도 다 탕진할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최판사님께 이런 세태에 따끔한 호통과 함께 시원한 판결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1: 저런 장원급제라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이몽룡 씨마저 취업시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 생각도 못했는데요.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해야 하고 취업을 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하는 이런 모순된 사회의 요구에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재판사님께 현명한 판결 부탁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을 계속 높여 청년들을 절망에 몰아넣는 스펙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습니다.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고 문과생에게 코딩을 강요하며 정작 써먹지도 않을 숫자만 쌓게 만드니 이는 명백한 청년 영혼 착취죄, 또 과잉 스펙 요구죄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든 관아와 기업은 줄 세우기식 숫자 노름을 즉각 중단하고 그 사람이 지닌 역량과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 채용에 임할 것이며 또한 이미 장원급제한 이몽룡은 이력서 스펙 쌓기를 당장 중단하고 즉시 암행어사로 출두하여 춘향과 정분 쌓기에 전념할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붉게 물든 손톱을 선물해주는 봉선화의 꽃말은 뜻밖에도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꽃이 지고 난 뒤 맺힌 씨앗주머니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톡 터지며 사방으로 씨앗을 내보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꼭 쥐고 있던 것을 미련 없이 놓아주고 다가오는 계절과 바람에 다음 계절을 맡기는 모습이 지혜롭게 느껴집니다. 놓아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놓아주는 계절. 여러분의 이번 여름은 어떠셨나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다가오는 9월에도 풍성한 우리 소리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 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사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자를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술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술이 목숨을 놓은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오봉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0: 이걸 들고 튀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회 현장 박정경입니다. 8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이제 여름도 서서히 떠나보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혹시 여름 휴가를 제대로 못 가봐서 아쉽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연구회 현장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인 18세기. 장소는 조선의 풍류방과 프랑스의 살롱입니다. 머나먼 두 나라, 같은 시대에 유행했던 음악 문화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줄풍류 세령산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가학회의 연주였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라디오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롭고 신선한 주제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대략 477km라고 하는데요. 서울과 부산만 해도 방언, 음식, 문화 등등 다른 점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서울에서 대략 1만 킬로미터 떨어진 파리, 그것도 18세기에 아주 비슷한 문화가 존재했는데요. 바로 조선의 풍류방과 프랑스 파리의 살롱 문화입니다. 풍류방과 살롱은 어떻게 갖고 다른지, 두 장소가 갖는 문화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행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제20호에 수록된 논문인데요. 18세기 조선 풍류방과 프랑스 살롱의 음악 교류 공간 비교 연구, 동시대 음악 문화의 공명과 미학적 구조, 이 논문을 발표하신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이유정 선생님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이유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연구 현장에 나와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연구, 어떤 활동하는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한 뒤 고전 번역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에 해금과 양금을 배우고 연주하면서 전통음악과 음악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하면서 옛 그림 속 전통 악기와 연주 장면을 음악 도상학과 AI 기반 이미지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 악기의 변천과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직접 풍류방에서 연주하며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의 풍류방과 프랑스 살롱의 음악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고 오늘은 이 연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 그림과 고전 문헌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이 음악을 어떻게 즐겼고 그 안에 어떤 문화가 담겨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와, 그런데 연구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0: 실제로 양금 연주자기도 하시다는 거고 또 이 회화를 통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요즘 가장 이 각광받는 분야인 AI까지 섭렵하고 계시는 이유정 네.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알아갈 논문 어떤 배경에서 연구하게 되신 건지 간략하게 뭐 연구 개요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저는 풍류방에서 양금을 연주하면서 음악을 함께 나누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의 풍류방도 단순한 연주 공간이 아니라 예술과 교양을 나누는 문화 공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런 모습이 프랑스의 살롱 문화와도 참 닮아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고 자연스럽게 외에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던 조선과 프랑스에서 이렇게 비슷한 문화가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났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0: 네네.
1: 이 궁금증이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유사한 문화가 있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과 프랑스 파리, 이거는 좀 너무 멀고 너무 막연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동떨어진 공간과 시대를 뭐 비교하려면 보통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1: 네. 이번 연구는 조선 후기의 풍류방과 17, 18세기 프랑스 살롱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기존에는 풍류방과 살롱을 각각 따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두 공간을 모두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떤 음악이 연주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어떤 역할을 했고 사람들의 교류와 교양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0: 네.
1: 연구는 비교 문학적 질적 연구로서 당시의 문헌과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풍류방과 살롱이 형성된 배경과 공간의 성격, 음악 실천의 방식, 예술 통합 구조, 미학적 규범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분석에서는 역사학의 동시대성과 공명이라는 관점을 활용해 두 공간이 왜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지 또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0: 네네. 뭔가 이 비교의 기준이라든가 이 방법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 논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풍류방과 살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풍류방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풍류방은 조선 후기 사랑방이나 정자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악 모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곳에서는 문인뿐 아니라 화가와 전문 음악가들도 함께 어울려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0: 네.
1: 대표적인 사례가 강세왕의 균화아집과 홍대용의 유춘호악회입니다. 이런 모임을 보면 풍류방이 음악을 중심으로 예술적 경험과 공동체적 관계를 구성한 교양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네. 이 강세왕의 균화아집도라는 건 이제 회화 자료인 거죠.
1: 네.
0: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이 풍류의 한 장면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거군요.
1: 네네.
0: 그러면 이번엔 음악에 조금 더 집중해서 풍류방을 들여다 볼게요. 풍류방에서는 아까 뭐 회화, 뭐 또 시집기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음악은 어떤 것이 연주되고 또 음악이 가진 뭐 비중 혹은 기능 이런 거는 어땠을까요?
1: 네. 풍류방에서는 주로 가곡과 가사, 시조 같은 성악곡과 줄풍류 계열의 기악곡이 연주되었습니다. 거문거와 가야금, 대금, 세피리, 해금 같은 악기들이 중심이었고 화려한 기교보다는 절제되고 섬세한 멋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0: 네.
1: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음악을 연주했느냐보다 그 음악을 어떻게 즐겼느냐였습니다. 풍류방에서는 음악이 시와 글씨, 그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따로 구분되기보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예술을 즐겼습니다.
0: 네.
1: 이런 음악 활동은 마음을 다스리고 인격을 수양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교양을 나누는 중요한 매개이기도 했습니다.

0: 이러한 음악 실천 방식은 풍류방이 단순한 음악 향유의 공간을 넘어 삶의 태도와 미학을 실천하는 문화적 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 네. 어떻게 들으면 약간 그 생활문화 동호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선생님 설명은 그보다는 조금 더 한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거기서 뭔가 미학을 추구하고 어떤 철학을 추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나아갔던 아주 특별한 그런 공간이고 문화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풍류방의 그런 분위기를 한번 느낄 수 있는 음악 준비를 했는데요. 듣고 이어갈게요. 구례 향재줄 풍류 중에서 잔풍류 도드리를 보내드릴 텐데요. 구례 향재줄 풍류 보존회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구례 잔풍류 중에서 도들이 듣고 돌아왔습니다. 구례 향재줄풍류 보존회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조선대학교 이유정 선생님을 모시고 18세기 조선 풍류방과 프랑스 살롱의 음악 교류 공간을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선생님, 이 구례 향재줄풍류에 나오는 이 풍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풍류 음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건 그냥 단순 동호회 수준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잘한다고?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예전에도 이렇게 연주를 했을까요?
1: 네. 이제 균화아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인들이 중심이 되었기도 하지만 서화가나 또 전문 악사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취미생활 이상의 어떤 예술 실천의 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유춘회어 악회 같은 경우도 문인과 음악 애호가뿐만 아니라 실제 장학원 소속 전문 음악가들이 함께 참여한 모임으로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띄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네, 역시나 그냥 단순한 동호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음악

0: 듣고 일단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 파리의 살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공간이었는지부터 소개 부탁드려요.
1: 네, 프랑스의 살롱 역시 풍류방처럼 사람들이 모여 예술과 교양을 나누던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주로 귀족과 상류층의 개인 저택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이 열렸고 문학과 미술, 철학은 물론 음악까지 함께 즐기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0: 네.
1: 특히 살롱의 가장 큰 특징은 살로니에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모임을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0: 오.
1: 이들은 예술가와 철학자, 음악가, 문인들을 초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새로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0: 네네.
1: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예술과 학문은 물론 계몽주의 사상도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살롱 또한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예술과 사상이 함께 성장한 중요한 문화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아, 여기는 살로니에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이 주축이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 풍류방 문화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정말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살롱이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어떤 그런 사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좀 있을까요?
1: 네. 살롱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당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0: 네네.
1: 대표적인 예가 마담 브리뇽의 살롱인데요. 음악사가 찰스 버니의 기록을 보면 식사와 대화 후 음악실로 자리를 옮겨 연주를 듣거나 직접 연주에도 참여했습니다. 버니 역시 음악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연주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계몽 사상가인 벤자민 플랭클린도 이 살롱을 자주 찾았는데 음악과 대화,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분위기를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0: 네네.
1: 이 밖에도 마담 조프랭의 살롱은 계몽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교류한 곳이었고 마담 드 스탈의 살롱도 문학과 정치, 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살롱은 연주와 대화,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예술과 사상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0: 네. 지금 이 살롱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도 어떤 그림, 회화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록도 있고 그런 거죠?
1: 네. 마담 조프랭의 살롱의 회화가 가장 유명한 걸로 그 당시의 살롱 문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0: 네네. 그런 점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풍류방도 이 풍류방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회화 자료가 있어서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프랑스의 살롱도 마찬가지 그런 자료들이 다 많이 남아있군요.
1: 네.
0: 역시 같은 질문 드려볼 텐데요. 여기서는 어떤 음악이 연주되었을까요? 아까 풍류방 음악은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살롱에서는 어떤 음악이 연주되었는지 또 음악은 역시 어떤 비중이고 어떤 기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살롱에서는 주로 피아노를 중심으로 한 기악곡과 성악곡 그리고 소규모 실내악이 연주되었습니다. 특히 피아노는 단순한 반주 악기가 아니라 음악적 교류를 가능하게 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주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이고 지금처럼 무대와 객석이 분리된 공연이 아니라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거나 직접 연주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살롱은 젊은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처음 선보이는 무대이기도 했고 이렇게 소개된 음악은 사람들의 평가를 거치며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네, 결국 살롱도 교양과 감수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와 문화적 권위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습니다.
0: 네. 살롱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풍류방과는 이 겹치는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네요.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은데 선생님, 이 프랑스 살롱에서는 피아노를 중심으로 한 음악을 주로 연주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음악을 연주를 했을지 뭐 어떤 작품을 주로 즐겨 연주했다 혹시 그런 것도 좀 기록에 있을까요?
1: 아, 네. 살롱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차를 마시다가
0: 네.
1: 누군가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옆에서 연주하는 곡을 듣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0: 네네.
1: 그래서 이곳에서 연주된 음악들

0: 대체적으로 좀 섬세하고 서정적인 피아노 소품들이 많이 연주되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라든지 왈츠, 멘델스존의 무언가 같은 곡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네. 다행히도 네. 우리 대중들이 좀 익숙하게 아는 작품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럼 우리 이 살롱이라고 생각하고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1: 네.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번 준비했습니다. 자크 루시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살롱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으셨나요?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번이었고요. 자크 루시에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18세기 조선 풍류방과 프랑스 살롱의 음악 교류 공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의 이유정 선생님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풍류방과 살롱, 각각 어떠한 공간이고 어떠한 음악이 연주되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역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풍류방과 살롱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형성되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음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예술을 나누고 교양을 쌓으며 교류했던 사적인 교양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0: 네네.
1: 예. 그리고 이분 여기서 음악을 통해 추구했던 가치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0: 예.
1: 풍류방은 사대부 문인들을 중심으로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인격을 닦는 데 의미를 두었고, 반면 프랑스 살롱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예술과 계몽주의 사상을 나누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0: 네.
1: 예술을 즐기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풍류방에서는 시, 서, 화, 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풍류의 미학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살롱에서는 세련된 취향과 감수성을 뜻하는 라핀 음악을 바탕으로 음악과 문학, 미술, 철학을 함께 향유했습니다.
0: 네.
1: 결국 두 공간 모두 음악을 중심으로 교양과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만 풍류방이 내면의 수양과 풍류의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살롱은 사회적 교류와 새로운 사상, 문화의 확산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차이점을 좀 비교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정말

0: 다른 점이 눈에 보이기는 하네요. 어쨌든 조선 후기의 풍류방은 어떤 문인들, 사대부 문인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장학원 악공도 참여했고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했던 건 맞지만 운영 주체는 사대부 문인이다. 그 말씀이시고 그런데 18세기 프랑스의 살롱은 아까 살로니에르라고 하셨죠. 네네. 여성이 중심이 된다. 근데 여성이 중심이지만 남성분들이 주로 왔을까요? 아니면 남녀가 함께?
1: 주로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시거나 철학가나 예술가들은 남성분들이 좀 주축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네. 남성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지만 주체는 여성분이다. 네네. 예, 그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참여층은 다 다양했겠네요. 조선의 풍류방도 문인이나 악사가 다 참여했다 그랬고 또 프랑스 살롱의 경우도 어쨌든 좀 귀족 중심? 네네.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했으니까 예술가도 참여하고 그랬겠네요.
1: 네. 그 18세기 자체에 그 사회적으로 신분 계층이 조금 붕괴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귀족과 뭐 평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서로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공간이 풍류방과 살롱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게 풍류방은 약간 수양과 약간 교류하는 것이 좀 중요했다면 프랑스 살롱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사교의 공간으로 활용이 됐던 거는 맞는 거죠.
1: 네, 조금 더 사교에 치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0: 조금 더 사교에 치중. 예. 풍류방은 수양의 기능이 조금 더 가미되어 있다.
1: 내면을 좀 더 중시하고 살롱 같은 경우는 어떤 교양도 쌓기도 하지만 네. 사교의 장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리고 이건 좀 궁금한 건데요. 이 라디오 방송이라 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런데 풍류방이 있었던 곳은 어떤 실내 공간이 아니라 약간 정자 같은 그런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살롱의 경우는 또 어떤가요?
1: 네, 풍류방은 주로 정자나 누각 같이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실외 공간에서 모임을 갖고 연주한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살롱 같은 경우는 저택 안에서 실내에서 모임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같은 소규모 어떤 공간이긴 하지만 꼭 실내 실외를 구분하진 않긴 하지만 풍류방은 약간 자연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고 네네. 살롱은 조금 더 실내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거는 어찌 보면 음악의 성격에 따라서도 좀 좌우가 됐을 것 같은데 피아노는 사실 이 자연 야외로 이렇게 옮겨가기가 네. 쉽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좀 고정된 공간 또 실내 공간에서 해야 하지 않았을까 좀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형성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자 풍류방과 살롱 이렇게 좀 비교해 보니까 다른 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동시대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비슷한 그런 사교 모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시는지요?
1: 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조선과 프랑스는 서로 직접 교류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음악을 통해 교양을 나누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비슷한 문화적 요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0: 네.
1: 저는 이런 현상을 역사학에서 말하는 동시대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0: 네.
1: 즉 서로 직접 영향을 주고받진 않았더라도 비슷한 사회적 필요가 생기고 그에 따라 비슷한 문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8세기는 동서양 모두에서 음악이 궁정이나 의례 같은 공적인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양을 나누고 소통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0: 네네.
1: 풍류방과 살롱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각 문화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응답하면서 형성된 공간이었다고 보았습니다.
0: 네네. 아, 이게 동시대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 참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정말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풍류방과 살롱 문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쩐지 오늘 밤에는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0: 같고 뭔가 이렇게 긴 호흡으로 뭔가 명상이라도 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풍류방과 살롱, 오늘날 우리 대중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향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이 의미를 찾거나 또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1: 네, 저는 풍류방과 살롱이 단순히 과거의 문화 공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한 의미를 지닌 문화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요즘에도 하우스 콘서트나 관객 참여형 공연, 몰입형 공연처럼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고 소통하는 음악 문화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런 점에서 풍류방과 살롱이 보여준 함께 음악을 즐기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문화는 오늘날에도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풍류방과 살롱을 비교한 연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음악 작품 자체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0: 네.
1: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조선과 프랑스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문화권으로 확장하고 싶고요.
0: 네네.
1: 음악 도상학 연구와도 연결해 음악이 시대와 문화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변해 왔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싶습니다.
0: 네네.
1: 결국 제 연구의 목표는 음악을 사람과 사회,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문화를 비교하며 그 의미를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0: 네, 아유, 좋습니다. 풍류방, 살롱, 이런 문화가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어떤 휴식을 줄수 있는 뭔가 스트레스도 좀 풀고 뭔가 새로운 활력을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더 다양한 그런 뭐 하우스 콘서트 진짜 안 그러면 풍류방 재현 뭐 이런
1: 네.
0: 것들도 좀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연구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선생님의 연구 또 풍류 연주 실제로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연주 활동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이유정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유정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대나무 숲 함께 듣겠습니다. 소리에는 장명서, 타악에는 박한결입니다.

마음을 아주 가볍게 해주는 음악이었어요. 대나무 숲 듣고 돌아왔습니다. 장명서의 소리, 박한결의 타악 연주였습니다. 풍류방과 살롱. 국가 체제나 사회 구조가 분명 다른데도 같은 시기에 유사 문화가 유행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문화란 동서양을 넘나들고 때로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대한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연구회 현장에서는 공공재로서 국악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책적인 연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도 풍류로 해볼까 하는데요.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준비했습니다. 김어라의 노래로 시원한 바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동사형 꿈은 어른들이나 외부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현해가는 포부이자 가치 실현이다. 동사형 꿈은 빛을 투과하는 프리즘 같다. 젊은 세대들이 저마다의 포부와 가치를 프리즘처럼 비춰 스스로 형형색색 꿈의 스펙트럼으로 만들어낸다. 이광호의 아이에게 동사형 꿈을 꾸게 하라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엇이 될래요? 라고 직업을 말하며 꿈을 그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 어떤 가치를 위해 노력할지 그런 이야기로 꿈을 키우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곁에 있는 우리 어른들도 답을 정해주기보다 함께 길을 찾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김효영의 생황연주 꿈꾸는 별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30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문 열면서 동사형 꿈처럼 아이들 저마다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배우면서 그렇게 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곁을 지키는 어른들도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육 현장을 지켜온 두 분 모시고 그 고민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교육 분야의 활동가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걸어오신 두 분, 격월간 교육매체 오늘의 교육의 이윤경 편집위원, 그리고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 사무국장, 곧 들어오실 거거든요. 여러분 두 배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닉네임 윤혜석님께서 신청곡 많이 들고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8월 16일이었죠.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연맹의 손연주 지부장님 얘기 듣고 윤대위님 오랜만에 문자

주셨네요. 수박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름이 한 2cm 되는 건가요? 빈 화분에 심어놓은 수박 씨가 발아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와, 예전에 물론 아주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시도하셨다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우리 윤대위님 수박은 자라고 있네요.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랄까요? 벌레도 한 입 먹었네요. 조금씩 커지는 수박이 기쁨도 커집니다 하셨어요. 완전 응원합니다. 정말 아주 큰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주렁주렁까지는 안 될까요? 화분이니까. 윤대위님이 이제 그 수박을 잘라서 드시는 사진도 보내주시기를 기다릴게요. 또사님. 절망의 공간이랄 수도 있는 교도소. 거기서 수감생활하면서 저자가 마주친 식물들과 교감을 나누고 위로도 받고 또 식용으로도 시도해보던 체험을 쓴 책이 떠오릅니다 하셨는데 궁금해요. 저희 제목도 알려주세요. 저희도 찾아볼게요. 또 닉네임 기노읍 돌고래님. 자연 관찰부터 시작해서 식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실천이 결국 우리 자신의 안녕으로 돌아오죠. 열돔 현상 너무 힘들었어요. 내년은 벌써 두렵고요. 아파트에 심었다가 적절하지 않아서 베어버린 커다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 그동안 우리에게 공기 정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식물하는 삶을 알고 나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주변에서 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또 새삼 하게 되더라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또 나누고 싶은 음악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방송을 주변에 나누어 주실 분들 다시 듣기 이용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하윤주 레마의 풀잎을 담기 위하여 듣겠습니다.

0: 길게 걷는 사람들. 교육의 문제는 학교, 가정, 사회 전체 뭐 어디에도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 특집을 진행했는데 어제로 모두 마무리가 됐고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에서는 그 특집에 이어서 교육 문제를 오래오래 붙들고 고민해온 두 분을 모시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격월간 교육 매체 오늘의 교육에 이윤경 편집위원님 그리고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 사무국장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근데 그 제가 참 속상하네요. 교육에 그 종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 문제.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어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이게 고민이 너무 많다는 그리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게 두 분의 표정에 아주 가득 들어있는데 이러면 삶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윤경 편집위원님 어떠세요?
1: 아, 요새 사실 교육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데 이게 네. 어느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걸음이 사실 굉장히 무겁긴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0: 공현님 어떠세요? 뭐 너무 무거우신 거 맞나요 지금? 네?
2: 아, 뭐 무겁다기보단 제가 네. 이제 주말에 또 일을 하고서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고요.
0: 너무 부담해서.
2: 네,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이 주제 자체가 너무 네. 복잡하고 네, 그냥 네. 얘기하려 하면은 뭐 1박 2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생각이 좀 많습니다.
0: 네. 네. 아니 이제 두 분이 좀 웃으시는데 아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고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싫고 교육 문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직업이 힘들고 이러면 이 교육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지금 이윤경 편집위원님께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을 지내셨고 격월간 교육매체 오늘의 교육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교육 얘기만 들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시원하거든요. 드라마 때문에. 근데 실제로 는 어떠셨어요? 좀 시원했나 하셨나요? 아,
1: 그 드라마를 정말 억지로 봤어요. 네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인터뷰가 오니까 참교육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 단체 이름에 이제 참교육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참교육이 그렇게 의미가 막 왜곡되고 이런 게 일단 너무 속상했고 네. 참교육 드라마 전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과장되고 편향된 시각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네. 아, 그렇지 않은데 라는 얘기를 계속 어디서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0: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공현 사무국장님은 교육공동체 벗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 또 투명 가방끈에서도 활동을 쭉 이어오고 계십니다. 맞나요? 제가 뭐 덧붙일 거 있을까요?
2: 네, 아니요. 없습니다.
0: 저 투명 가방끈에서 진짜 빵 터졌거든요.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한 게 좋겠습니다. 네, 학부모회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이윤경 편집위원님.
1: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녹색 어머니회라고 그것도 다 학부모회 활동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학부모회 임원이 되고 그런 건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2016년에 학부모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좀 학부모가 공식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교육 학부모회의 이제 본부의 상근자로 들어가면서 네, 그렇게 좀 본격적으로 한 지 지금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0: 네. 오늘의 교육은

0: 격월간 이거 어떤 매체인가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0: 네, 공현 사무국장님. 네. 네.
1: 교육 공동체 벗에서 네. 발간하는 격월간 매체고요. 그 교육 문제 현안이나 또 어떤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좀 교육 전문지이고 네. 지금까지 좀 교육 불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좀 이런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라거나 뭐 네. 민주주의 교육이라거나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0: 어떤 계기로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무국장님?
1: 아, 저는 네. 그 고등학생 때 좀 네. 학교 현장에서의 이런 학생인권 침해 문제나 이런 걸 학생으로서 직접 경험하다가
0: 학생 때
1: 네, 그래서 청소년 인권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0: 그러면 그게 벌써 이미 꽤 오랜 시간 전인 거잖아요.
1: 네, 딱 20년 정도.
0: 네, 근데 그때 이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1: 네, 그래서 네. 학생 때 시작을 했는데 네. 뭐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만두기도 조금 그래서 그냥 쭉 하다 보니까 네, 청소년 인권 운동을 오래 했고 네. 네, 그러다가 이 교육공동체 벗이랑 오늘의 교육을 만나서 처음에는 필자로 참여하다가 네. 이제 네,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님은 좀 학생 입장으로 출발을 하신 거고 우리 편집위원님은 학부모 입장으로 출발을 하신 거고 근데 지금은 같이 일하고 계시고 고민도 똑같고 이러신 거네요.
1: 뭐 똑같진 않겠지만 네, 결을 같이 하고 있죠.
0: 네. 교육공동체 벗 또 청소년 인권 운동 연대 지음 투명 가방끈 이거 다 이름이 인상적인데 이게 다 공현 사무국장님 작품인가요?
1: 아 아니요.
0: 그건 아니에요?
1: 이, 네. 네. 그 이 중에서 제가 창립 때부터 같이 한 건 지음밖에 없고요.
0: 네. 어떤 의미예요? 지음.
1: 아 좀 이제 청소년 인권 운동 연대 지음은 좀 이 청소년 인권 운동을 쭉 같이 할 활동가들을 좀 모아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여서 좀 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준다는 의미의 네. 그 고사성어가 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왔고 그리고 네. 또 중의적으로 좀 청소년 인권 운동을 만들어 지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지었습니다.
0: 네, 투명 가방끈은요?
1: 네, 투명 가방끈은 이제 그 학력 학벌 차별이나 입시 경쟁, 대학 서열 이런 걸 비판하는 단체인데요. 왜 우리가 흔히 가방끈 길이로 사람 판단하고 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네. 이 가방끈이라는 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선 안 된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돼야 된다. 이런 네. 취지로 투명 가방끈이라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교육 공동체 벗 이건요.
1: 네, 이거는 이제 벗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영어로 BUT에서 하지만 이런 어떤 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제 서로의 벗이 되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지은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교육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주체들을 찾아서 함께 하자 이런 뜻입니다.
0: 비판의 의식을 가지는 데는 BUT가 최고네요. 뭐 여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but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뭐 우리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but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1: 네네. 네네. 좀 그렇게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그런 네. 역할을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벗이 네. 그 협동조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조합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다른 매체들보다 이 벗에서 나오는 이런 오늘의 교육이나 아니면 단행본들의 특징은 네. 어쨌든 현장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런 뭐 교육계 매체들이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한다면 현장에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좀 균형감 있게 담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합원으로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는 오늘의 교육의 편집위원이 이제 상근은 아닌데 네, 네 그래서 거기서 학부모의 시각을 담당하면서 아. 이제 같이 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떠세요? 현장에서 일하시면 그 각자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 가지로 이렇게 모아지기만 해도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힘드신 거 아닐까요?
2: 일단 뭐 네.

0: 네, 그 학부모 단체와 이제 청소년 단체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같은 쪽에 서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학부모는 그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인권을 좀 지켜주자라는 입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단체랑 같이 연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라고 했을 때 부모는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사실 나도 부모가 처음이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어쨌든 내 자녀만큼은 이런 뭐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뭔가 그건 안 돼. 뭐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의 입장에선 사실 청소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미래 세대거든요.
1: 저도 싫어요.
0: 네, 그래서 항상 그 나중에 잘 되려면 지금 참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부모와 자녀가 계속 부딪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깨어있는 부모라서, 좀 청소년단체가 하는 얘기에 같이 좀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단체에 저도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라는, 네, 그 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어린 사람이든 뭐 나이가 많든 다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존재들이지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0: 그렇죠.
1: 거죠.
0: 네.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1: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현재를 희생하면은 진짜 좋은 미래가 따라오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굉장히 웃으시거든요.
2: 이게 뭐 말하자면 굉장히 이런 청소년 인권이나 교육 문제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참 그래서 뭐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다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재를 희생한다고 해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것이냐, 그게 점점 더 믿음이 안 가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미래가 너무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역설적으로 좀 힘을 잃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A 다음엔 B, B 다음엔 C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 그게 너무 맞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소년과 학부모가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나요? 입장이 똑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거.
0: 우리는 다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경쟁 교육 체제에서 예, 부모든 자녀든 피해자다.
2: 좀 학교가 뭐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교육 과정, 학사 행정 이런 걸 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가 좀 참여하거나 같이 결정할 수 있는 통로가 여전히 없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학교를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좀 통보받는다 이런 점들은 비슷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1: 좋은 거 배우려고 학교 다니는데 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게 공통 의견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두 분이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오셨나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 같은 곳을 바라보다.

0: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 같은 곳을 바라보다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5주 동안 교육 특집을 하면서 좀 몇 가지 주제를 짚어봤었는데 그 첫 번째가 AI 시대의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 특집을 하고 한 뭐 한 달도 채 안 돼서 벌써 AI 환경이 또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학교는 교사는 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이런 시대에 이런 얘기 좀 했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누가 먼저 편집위원 네 공연사무국장님 네.
1: 네, 뭐 사실 뭐 좀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냐 보다는 교육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좀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한국 교육이 단순히 이런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학교 교육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나는 이 세계, 이 사회에서 어떻게 좀 소속감을 가지고 잘 내 삶을 만들어 갈까 이런 걸 좀 더 네. 고민하고 경험하고 네. 만들 수 있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또 네.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뭐 교사가 됐든 아니면 다른 사회 전반이 됐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좀 다른 방향에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만약 우리가 학교라는 곳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걸 배우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들어와도 두려울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윤경 편집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AI 시대를 이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1: 네네.
0: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들었던 카이스트 교수의 말이 싫어도 우리는 그 기차에 탈 수밖에 없다. 지금 탄 상태다. AI 기차를 탔는데 기왕이면 제일 앞칸에 타야 그래도 이 기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볼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1: 네.
0: 사실 AI 시대에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질문하는 거 하고 결정하는 거. 요거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AI를 받아들이는 이

0: 근데 그 얘기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한 해에 뭐 2, 300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무슨 심리 검사를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더 문제인데 이게 사실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로만 접근을 하니까 계속 이 교실이 붕괴하고 학교가 붕괴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 붕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심리 검사도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불안으로 나오려면 요기 체크해야 되고, 안 불안으로 나오려면 요기 체크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주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청취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규직, 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정규 삶, 삶을 갖고 싶은 거다. 계속 갈수 있는 삶을 갖고 싶은 게 아닐까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삶이 계속되는데도 누군가가 계속 돌보기 어렵다거나 나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다거나 이런 환경들은 계속 있잖아요. 이게 특수교사 한 사람이 계속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거고. 삼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사실 이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설이 되었든 제도가 됐든 많은 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그냥 장애인들을 그냥 시설에 수용하고 뭐 이렇게 격리시키다시피 해왔기 때문에 좀 이게 더 어렵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전반적인 장애인들의 지역 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좀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저는 요즘 이제 아까 참교육 드라마 말씀하셨는데 그 교권 침해 문제를 얘기하면서 모두의 학습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의 학습권 때문에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뭐 분리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활동을 할때그 교권보호위원회 불려오는 분리시켜야 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장애 학생이나 ADHD나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학습권이라는 건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두의 학습권이 아니라 개개인의 학습권을 다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뭐 사회로 전반적으로 했을 때 장애 문제지만 교실 안에서는 그런 모두의 학습권 문제 에서부터 우리가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번째는 저희가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즘에는 물론 저 때도 그랬어요. 학생들만 시험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 내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지금은 너무 학생도 학교 가기 힘들고 선생님도 학교 가기 힘들고 이런 시대가 된것 같아서 조금 이 교육 환경이라는 거, 이때가 사실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 나이 또래인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즐겁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교사와 학생 인권이, 대립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요즘 상황으로는 이게 가능한 걸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굉장히 힘들어졌더라고요. 사무국장님, 어떤가요?
2: 사실 뭐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같이 보장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어떤 현재 뭐 정책도 그렇고 교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교사의 어떤 인권 보장이라기보다 교사가 이 업무상 뭐라 할까요? 교육 활동상 하는 여러 행위를 모두 다좀 보장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그거는 학생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건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뭐 생활지도나 뭐 교육이나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좀 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뭐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더 갈등이 커지고 사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0: 거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좀 이런 교사가 그런 갈등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갈등을 줄이고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고 그 학생 이런 인권 침해나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제대로 다루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좀 학생인권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사 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이런 공격이나 이런 인권 침해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는 사실 그 교사의 직장인 학교나 교육청이 그 교사를 충분히 이렇게 보호하고 된다. 이렇게 같이 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 문화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을 굉장히 고립시키거든요. 네네, 그냥 네. 교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네. 식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봐야 되지 이게 어떤 학생인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1: 항상 그 더 큰 단체가 자기 밑에 단체를 좀 보호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우리 공현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오래전에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고민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얘기해 주셔도 되나요?
0: 그 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 이제 너무 일상이고 많아서 이게 뭐 어떤 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네네. 뭐, 그냥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예를 들어 주신다면?
0: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학교 다닌 게 이제 졸업한 게 2006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사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뭐 일주일에 뭐 서너 번씩은 체벌이 계속 있었고 뭐 등교길에 교문 단속하면서 뭐 이런 두발 단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벌을 서거나 아니면 교사가 이제 학생 머리카락을 뭐 바리깡이나 가위로 자르거나 직접 그런 일들도 뭐 1년에 몇 번씩은 있었고요.
1: 2000년대에도 있었어요.
0: 거의 뭐 2010년대까지도 있었고 사실 이게 학생인권 조례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줄어든 것이지 이게 어떤 뭐 자연스레 해결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뭐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중학교 때 이제 담임 교사가 수업 시간에 좀 잔다는 이유로 네네. 쓰레기통에 물을 담아와서 그 자는 학생한테 부어버리고 체벌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 네. 또 이윤경 편집위원님은 그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2: 사실 저는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 직장에서는 그 말단 직원이 직접 민원 전화를 받지 않잖아요. 예를 네네네. 들면, 네, 어떤 그런 그 CS센터나 고객센터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대표자가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1: 네.
2: 아, 요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준다든지 그러는데 이상하게 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네. 그리고 동료가 없어요.
1: 네.
2: 그걸 같이 해결해 줄 만한 동료가 없이 그냥 몇 학년 몇 반 일은 몇 학년 몇 반 담임선생님 다 해결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선생님을 굉장히 고립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정말 뭐 학부모도 그냥 악성 민원인 취급을 당하고 네. 근데 학부모들도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좀 정당한 얘기 뭐 아니면 그냥 궁금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다 접수할 데가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신고하는 학생인권을 신고하는 그런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그런 창구를 따로 좀 만들어달라. 예를 들면 뭐 서울시의 다산콜센터처럼.
1: 네, 학교에도 네. CS가 필요한 거군요.
2: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민원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질인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아도 되게 선생님은 네네. 거기서 좀 밖으로 빼주시면
1: 네.
2: 선생님들도 사실 학생인권 뭐 교사인권 다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2: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직장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 주제로 경쟁보다는 우정과 연대로 크는 교육이라는 어떤 배움의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능할까요? 제가 여쭤보면서 좀 네. 가능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현 사무국장님.
0: 사실 좀 교육의 목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네.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그 교육이 그냥 이제 한 사람한테 더 많은 어떤 지식을

0: 가르쳐서 그걸로 시험을 쳐서 더 높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고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좀
1: 그렇죠.
0: 이 우정과 연대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학생들이나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좀
1: 네.
0: 우리 사회 안에서 이 학생들이 아 나는 어떤 이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좀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또는 이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1: 그렇습니다.
0: 그런 데 현재 학교가 별 관심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좀 단순히 미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마을에서나 아니면은 가족에서나 뭐 일터에서 좀 자기의 이런 삶의 자리를 찾아가고 연대를 직접 느끼고 할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저는 그런 것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실은 사실 아동 청소년의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체험 학습도 없어지고 지금 사실
1: 운동회도 없어지고,
2: 그런 경험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칠판 보고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는 학원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1: 음악을 듣지 말고 우리 얘기할까 봐요. 네, 뭐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주제들을 한 번씩 더 짚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좀 그래도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시죠?
0: 일단은 뭐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져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이 좀 심각하다고 보이는 상황이 온 것이고 이게 어떤 단기간에 막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교육 주체들이 함께 어떤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을 할까,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길게 봐서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교육의 목표 자체가 이런 한 개인의 이 경쟁과 성공, 이게 아니라 어떻게 좀 좋은 삶이나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을지 하는 방향으로 다시 좀더 만들어져야겠죠.
1: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가 뭐 공연을 할 때, 이제 관객이, 그래, 내가 돈 냈으니까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보다는, 우리가 무대에 있는 사람과 관객이 호흡을 같이 하면 더 좋은 공연을 만들어서 내가 낸 돈으로 더 좋은 공연을 볼수 있구나. 이런 것처럼, 그 선생님과 학생도, 어디 얼마나 잘 가르치나 보자가 아니라, 나를 가르쳐 주러 오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의사와 환자도 나를 치료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뭐 의사도 내가 환자를 뭐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렇게 서로 좀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0: 네, 뭐, 그거랑 같은 방향이고요. 근데 교육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교육의 특성상 학생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교사가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은 이제 그런 공연 이런 거랑 다르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학생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나 동기가 있어야만 이 교육 활동이란 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좀 한국 교육에서는 그 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1: 가르치면
0: 학생은
1: 된다.
0: 가르치면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고 통제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지금도 사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이제 접하실 텐데 그게 좀 정책에 반영이 되려면 아니면 뭐 사회에 진짜 반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사실 그 정책 테이블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별로 초대가 된 적이 없어요. 뭐 어떤 회의 운영위원회나 뭐 이런 데에서도 다 정해놓고 그 안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라고 한다든지,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자리는 아예 없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 하나의 학교에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부의 어떤 정책이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랬을 때, 또 이렇게 동등한 테이블에, 동등한 위치에 의자를 좀 놔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0: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어떤 신뢰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창교육 학부모의 단체에서 그 북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 강릉에 예전에 왜 가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편지 썼던 초등학교 기억하세요? 네, 그 학교 선생님을 모셔다가 그 선생님이 쓴 책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때그 학교는 강릉에 있는 학생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인데 그 제일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했던 얘기가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 자기한테 선생님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그 학교 안에도 뭐 불만이 있는 학부모가 있겠죠. 근데 그런 학부모의 불만을 학부모들이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셔라.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굉장히 그런 정말 국영수 수업 위주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계속 이끌어내는 그런 수업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도 많이 내셨고,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이다. 학교가 예전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3, 40년 전에 그 교육을 그대로 정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앞에서 공현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 교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0: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 어른도 사실 끝없이 배워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또 배우고, 시대가 달라지면 또 배우고.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 문제를 현장에서 다루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 같았으면 이제 벌써 때려쳤을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뭐잘 바뀌지도 않고, 문제는 계속 있고. 근데 두분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계속 하세요?
0: 안 달라져서요.
1: 사무국장님은요?
2: 저는 뭐 이게 재밌기도 하고요. 이게 옳다는 어떤 그런 오기 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1: 두분그 이런 거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도 두 분처럼 안 달라져서 혹은 오기로 이 문제를 끝까지 붙들어야지 우리가 어느 날 달라질 텐데, 많이 포기들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2: 이게 뭐 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떤 이 어떤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크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것에 대해서 내 탓이다라거나 또는 누구의 탓이다 이렇게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거는 항상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그럼 당장은 안 돼도 나중에라도 앞으로라도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섣불리 누구 탓이다 하고 포기하거나 미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이 만약 미래를 향해 있다면 누구 탓이냐가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또 이윤경 편집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목소리를 내라고 하고 싶어요. 그 목소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릴 정도의 목소리든 아니면 뭐 우리 반 학생 전체한테 다 들리는 목소리든 또 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내는 목소리든 친구한테 내는 목소리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소통이 완전히 단절돼 있는 상태거든요. 학부모는 어느 날 이제 민원인이 돼서 학교에 가면 민원 대응실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못 하게끔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같이 손잡아 줄 사람을 찾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1: 국민 과자의 그 카피를 말해야 알아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말해야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끝으로 좀 간단하게 좋은 교육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님, 좋은 교육은 뭘까요?
2: 저희 이제 오늘의 교육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이 좀 좋은 교육은 좋은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문장인데요. 약간 표어 같은 건데, 이게 좀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도움이

0: 그래서 함께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교육은 교육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두의 문제인 거겠죠. 이윤경 편집위원님은요?
2: 저는 행복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교육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슬프고 불안하고 아프고 이렇다면 그건 좋은 교육이 아닌 거겠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교육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교육의 이윤경 편집위원님,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삼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그림의 집으로 가는 길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의 교육의 이윤경 편집위원과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사무국장 만나봤는데요. 청소년 입장에 서서 또 학부모 입장에 서서 두 분처럼 오래도록 답을 찾아오신 분들 덕분에 그래도 우리 교육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답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질문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인생이 짧다고들 하지만 사실 인생은 길기도 합니다. 다만 지나가 보면 언제나 짧게 느껴질 뿐인 거죠. 벌써 8월의 끝이 보이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도 올 여름 더위는 얼마나 길었던가요? 여름은 긴데 1년은 짧고 계절은 느리게 가고 오는데 시간은 휘몰이로 흐른다는 거. 논리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시간의 불가사의죠. 그러니 아무리 길다 해도 결국 한순간에 지나버릴 우리 인생. 좋은 풍류와 함께 이 순간을 즐겨야 덜 아쉽지 않을까요? 8월 30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신형이 왜 여러분의 소리 남도 작가 세타령으로 출발합니다.

준배산이 무렁 전리 시린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초르르르르 저 골머리 괄괄 열이 열두 골머리 한대로 압수우천 청방자 지방자 건독조 구부여 방울이면 그 음자 건너 백봉서이다 아주 꽝꽝 맞죠 때려산이 울렁거죠.

신영이 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잡가 세타령 함께 들으면서 8월 30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0: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음악 사나이의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정성껏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0808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서인데 아직 처서 매직이 무색하네요. 막바지 여름 잘 보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을을 맞이하고 싶어요. 신청곡 경복궁 타령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처서가 되니 그래도 날씨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요? 요 며칠 덥긴 했지만요. 처서 전보다는 덜 더웠던 것 같은데 남은 여름 우리 잘 이겨내시게요. 그리고 윤혜석과 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더불어 판소리 끝에 놀아보세와 놀아보노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알고 싶네요. 라고 또 질문 던져주셨어요. 네, 단가 끝에 나오는 거드런거리고 놀아보세를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달리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흥겹게 놀아보자는 얘기고요. 보통 단가의 사설을 맺을 때마다 관행적으로 쓰이는 종결 어구입니다. 전영민 님도 보내주셨네요. 가야금 소리 들으니 배우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우리 악기도 배워보시면 어떠실까요? 전통 악기의 매력이 또 있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되도록 잘 꾸려갈게요. 항상 애청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갈게요. 김천흥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학연하대 처영무 합설 음악입니다. 이 긴 제목의 궁중정제는요. 학춤 연하대무 처영무를 함께 이어 만든 작품인데요. 합설이란 한 곳에 모은다는 뜻으로 세 작품을 모아 만든 궁중정제입니다. 합설의 반주음악 함께 감상하시고 노랫말 봄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휘몰이 잡가엔 제목에 유독 타령이란 말이 붙은 곡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에 노랫말을 풀어본 병정타령과 기생타령, 그리고 지난 봄에 소개한 맹꽁이타령도 휘몰이 잡가의 한 곡이었고요. 오늘 소개할 바위타령도 있습니다. 배고파 지어놓은 밥에 뒤도 많고 돌도 많다. 뒤 많고 돌 많기는 이미 안 계신 탓이로다. 그 밥에 어떤 돌이 들었더냐. 바위타령은 이런 노랫말로 시작해 서울 지역과 근교산에 있는 수많은 바위 이름들이 나열되는데요. 거지바위, 문턱바위, 둥굴바위, 너럭바위, 치마바위, 감투바위, 뱀바위, 구렁바위, 독사바위, 행금바위, 중바위 등등. 이 한 곡의 노래 안에 바위 이름만 총 80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위들 모두 제각각 이름이 있고 그 이름들에서 우리말의 탐스러운 표현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노래의 묘미죠. 또 애초에 그 바위들이 밥에 들어있었다는 전제부터가 엄청난 과장과 해악인데요. 이 과장법의 끝은 사설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 많다면서도 그 밥을 다 먹고 누룽지를 흘리려고 소뚜껑을 열고 보니 해태 한 쌍이 엉금엉금 나온다는 말로 바위타령은 마무리되는데요. 그럼 휘몰이 잡가 바위타령,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휘모리 잡과 바위 타령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최수연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되니까요.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끝곡으로 최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 신하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 풍년가였습니다. 곧 다가올 가을을 맞이 함께 감상하신 남도 작가였어요.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성공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정답입니다. 우리 윤에서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성주 프리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808님 정답 성주 프리라고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함께 보내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이필기의 연주 강백천유 대금산조입니다. 강백천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만년에는 부산에서 많은 활동과 후학 전승을 하신 명인이시죠. 어려서 대금 시나이를 잘 부셨는데요. 여러 창극단에서 대금 주자로 활동하셨어요. 1971년엔 중요 무용문화재, 지금의 국가무용유산이죠. 대금산조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으셨어요. 제자로는 김동표, 송부억세, 이엽 등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가락을 잇고 있는 이필기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아버지, 청이 왔어요.
1: 아이고래 청아, 아이고 반가 반가. 오늘은 풍류방에서 무슨 노래를 배웠느냐?
0: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이수대엽이랑 아주 비슷한 태평가를 배웠어요.
1: 뭐시라? 태평가는 비뉴 아니느냐?
0: 비뉴 태평가 말고요. 가곡 중에도요 태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여러모로 특별한 노래였어요.
1: 그래? 그렇게 무엇이 특별한지 궁금하구나. 풍류 사전에 나와 있나 한번 보자꾸나.
2: 네, 오늘도 풍류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태평가는 가곡 한바탕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인데요. 여러 악곡의 악곡들을 연창하는 구성에서 가장 마지막에 불리는 악곡이 태평가인 것이죠. 가곡의 다른 악곡들이 음악적인 정보를 제목에 담고 있는 것과 달리 태평가는 노랫말에서 제목이 유래된 유일한 악곡인데요.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태평성대라는 말로 시작되는 시조가 태평가의 노랫말이고요.

김경백, 김오라의 노래로 가곡 태평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8월 30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끝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영산회상 중 하연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예전엔 여행하면 어디론가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만을 먼저 생각했는데요. 요즘엔 패턴을 많이 바꿔서 가까이 있는 곳으로 나들이 가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굳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고궁이라든지 박물관, 전시장, 화랑 같은 곳을 찾아 알뜰한 기행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 같은 일요일이라면 그런 나들이하게 아주 적합한 날이 아닐까 하는데요. 문화유적 감상도 하고 안목도 넓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알뜰한 나들이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네요. 오늘 첫 곡으로 기악합주 남도사면 준비했습니다. 변정섭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악합주 남도사면 들으셨는데요. 변정섭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행의 새로운 풍속도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아주 먼 거리에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그런 여행을 선호했었는데요. 요즘엔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굳이 장거리의 먼 여행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 나서는 그런 나들이 같은 여행이 많아졌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굳이 승용차가 아니라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곳곳에 숨어 있는 나들이 장소를 찾아 나서는 그런 멋진 탐사객들이 많아졌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죠. 사실 우리가 집 가까이에 있는 좋은 곳을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잘 모르고 산다고 하잖아요. 우선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찾아 다녀보자 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난 듯한데요. 오늘 같은 날 주변 가까이에 있는 좋은 곳을 찾아 나서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고궁도 좋고요. 박물관, 도서관, 전시장, 화랑과 같은 곳도 좋은 나들이 혹은 여행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문화유적 감상도 하고 안목도 넓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두 주 전부터 강도근의 흥보가 전곡 감상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두 주 전부터 강도근 명창의 흥보가 감상을 시작해서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즘 듣고 있는 음악은 1993년에 명창의 나이 73대 석장으로 발매한 흥보가 음원입니다. 강도근 명창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두 주에 걸쳐 해드렸는데요. 이분은 1988년에 무형문화재 제5호 흥보가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셨습니다. 동편제 소리 전승의 중요한 분으로서 매력적인 성음을 지닌 분입니다. 이분의 소리는 수리성에 철성을 더했다 하는 평이 많은데요. 특히 고음 부분에서 나는 철성의 매력적인 그런 소리를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지난주까지 내내 흥보와 그 가족의 고난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흥보가 첫 번째 박을 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고요.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박이 쫙 갈라지고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박까지 오늘 모두 타서 흥보네가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흥보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돈과 쌀이 나오는 첫 번째 박,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돈과 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박에서 온갖 비단이 나오고요. 세 번째 박을 타니 흥보네 집을 새로 짓게 되고요. 온갖 세간살이까지 다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놀보가 흥보 집을 찾아오는데요. 여전히 놀보다운 심술을 부리고요. 또 화초장까지 얻어 돌아갑니다. 그리고 흥보가 부자가 된 연유에 대해 상세히 듣더니 자신도 제비를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제비 후리러 나가는 장면까지 오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을 타는 대목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고요. 전체 연주 시간 50분 31초입니다.
1: 백이 쫙 벌어지니 박동식의 형! 아니 부복자나 계란이도 유골다더니 어느 도정리의 밭속은 다 긁어가 버리고 나무 여 조상께만 훔치다 여놨구나. 얘 가다 내버리라. 흥부만의 옆에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영감 그 박동석서 나와서 이제 한번 끌러보시오. 여자란 게 남자보다 되게 크단 말이야. 이걸 끌러봐서 좋은 거 들으시면 모르되 만약 이거 끌러서 벌이나 나오면은 자기들 다 쏴죽이면 어쩌라고 그러는가. 아이고 영감도 죽으러 끼는 몇 살 일반인께 한번 열어봅시다. 그러면 좋은 교가 하나 있네. 그러면 자네는 자기들 다리고 저 무라키가 섰어. 내가 이걸 끌러봐서 좋은 거에 들었으면 손을 대리칠 것이고 나쁜 거에 들었으면 돈을 내칠 것이니 자네는 자기들 데리고 내치해버리소 그려. 아이고 영감을 어쩌려고. 이 사람아 영감 죽으면 또 얻으면 그만이지. 한 말도 말고 저 그렇게 허소. 흥보가 괴대장을 앞에다 놓고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개택이라 하였겠다. 아 요거 나한테 보내는 것이로구나.

끝나봐야지. 눈 찔끔 갖고 한 귀로 썩 열고 보니 500미 쌀이 하나 수북하고 또 한 귀로 열고 보니 돈이 그냥 꽉 찼겠다. 흥부가 어찌 좋던지 어따 돈 쌀 봐라 해놓은 것이 흥부자 있던가 그냥 흥부 마을이라고 유통처럼 들어오듯이 그냥 왕 소리 나면서 들어와서 악자를 쥐어 먹은 놈은 어떤 놈은 돈을 갖고 그저 쥐애기를 찬 놈 난리가 났겠다. 아이고 여보 영감 이거 웬일이다요. 이 사람아 그래 말고 이거 한번 떨어 부숴보시오. 흥부가 그냥 떨어 붙는 것이 아니라 귀에 두 짝을 떨어 붙는 뒤 장단을 힘으로 다르르 몰아놓고 장단 새로 떨어 부숴보겄다. 흥부가 좋으라고 흥부

들고 가나갔대. 돌아보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돌아가나 같은 거고 돌아보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돌아가나 같은 거고 부고냐고 되고냐고 톡톡 돌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돌아가나 갔대. 이제 갔다 열고 뭐지 돌아가나 같은 거고 전에 갔다 열고 뭐지 돌아가나

그냥 꾸정하고 늘어 여치 법서적게 놨던지 그 돈가사를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흥부가 좋아라고 그전 옆전 한끼미를 들고 놀아보고 흥부 마늘에는 쌀괴짝을 들고 노는디 그저 절구대 춤을 한번 추어 놓으면서 한번 놀아보겄다. 그 보가 좋아라 박은 보가 좋아라고 돌아꾸미를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면서 놀다

알아 경사를 보아도 형제가 해보자 시고 날고 시고 아까야 오빠 집 박흥보가 문제 없는 걸 시고 삼더니 오늘

말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날 보통 기밀을 준단다 어르시오 어르시오 어르시오 어르시오 찾아줄게 이런 경사가 또 있네 한참 좋아라고 철구대춤을 추었겠다 여보시오 마늘에 우리 굶지러든 속에 쌀버님이 뱀이나 좀 해먹읍시다 아 우리 괴식이 몇이지 내가 자식놈들이 뭐지 많던지 몇 놈이든 줄 모르겠어 가만있자 아리랭이 다리랭이 금행이 노랭이 백산이 아이 흥보가 아들 이름을 짓니 전부 개 이름으로 좀 전부 지었겠다 가만있거라 시해보자 옳지.

자석이 아홉, 우리 내외 하모니 열 하나로구나. 아, 굼통 속에 한 앞에 쌀 한 섭성 못 묻겠는가? 쌀 열한 섭만 파버리라. 밥을 해제끼 놓은 것이 단마지기 걸음 못해 보다 더 크겄다.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놈들 굶지러던 속에 함부로 밥을 먹다 탈이 날까 싶어서 밤 영을 내리는 뒤, 너 이놈들 내 영전에 밥을 먹었다나 밥으로 목을 베리라 해놓으니까, 그래도 자식놈들이 자기 아버지 영을 꼭 지키든가. 네, 그저 왼통 철안 나가듣기 하려고 그냥 탁 쪽을 주고 앉아서 자기 아버지 영리다 가랑 치닫고 실적에, 너 이놈들 숨 쉬어가면서 밥 먹어라 하니까 왼통 철안 나가듣기 위앙 소리만 났지 자식놈들은 하나도 없어졌겄다. 아, 이놈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아, 이놈들이 어째게 세계 갔던지 밥솥 가서 푹 패키가지고 속에서 벌겁지 그냥 나무 좀 먹든 먹고 나오는 뒤, 참 자식놈들 밥 먹는 거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여보시오 마누라, 내 평생의 원인이 나 그 꾀를 화씩 벗고 나도 밥솥 가서 푹 파묻혀 먹어볼라요. 아이고 영광, 그러면 나도 그럴라요. 허허, 이 사람아, 자네가 남녀가 유비는데 한 것도 그렇게 모신 것이니 자네는 여기서 밥 먹는 규격이 나오고 조금 맛있어 먹소. 흥부가 밥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똘똘 뭉쳐가지고 훅 어깨너머로 던지갖고 두께비 파리자부터 딱딱딱 갖다 먹는데, 밥 먹는 데 무슨 박자가 희대하면은 그래 밥 먹는 데도 힘으로 달아나 먹고 밥을 먹어 먹었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돈을 돈 뭉치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어찌 밥을 먹으러 왔던지 밥이 사람에게 차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눈이 꼽고 흥보가 죽게 되었구나. 흥보만 마누라 밥을 먹다 가만히 보지 자기 정념이 죽게 되었는디 흥보만이야 놀래가지고 아이고 영감 밥 먹다 죽다 찌르지게 어디하겠소. 어라 아직도 내가 밥을 먹으려면 내 쌀 석삼은 더 먹겠구나. 흥부자이들이 밥 먹느라고 자기 아버지 죽는 꼴도 못 보겄다. 이때 흥부 큰아들님이 썩 들어오며 채기밥 물터먹었다. 옆 밥판이 어떻게 되었소? 아이고 이 녀석아 배비가 모시고 네 아버지 죽는다. 밥 먹다 죽는 게 네 아들만 더 원망한단 말이오.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아 밥 먹고 죽으면 죽었지. 죽었소고 그냥 아버지 이 배가 배요.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봅시다. 탁 튕기려니까 애체게 밥을 먹어놨던지 배가죽이 장구가죽 뛰어가고 땡그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가 보더라. 배꼽이 있는 때가 녹두알 내려가지고 똘똘 뭉쳐서 나가는디 핑기쳐 나가는 소리가 팽팽팽 소리가 나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기가 막히겠다. 흥부 자식들이 밥을 먹다가 땡그랑 소리가 깜짝 놀래갖고 우 달려서 이놈이 땡그랑 탁 튕기고 저놈이 튕기고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장다이 맞게 되었겠다. 흥부 자식들이 어떻게 좋았던지 거기 배를 그냥 눌리면서 꾹 눌리는 것이 이때 흥부가 어디 살았는 거에는 파랭치 제 밑에 살았겠다. 똥 줄기가 운봉절제로 그저 넘어져 나오니까 그 운봉서 농군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아, 무지개 살같이 그저 붉은 두루빈대나 보니까 그거 저렇게 놀래놨던지 황룡을 나간다 하고 전부 절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해가 운봉 시절은 그냥 대풍년이 들어갔고 잘 되었지. 이거 잠시 동안에 소리하는 선생 잠시 그 제대미였다. 흥부가 좋아라고 두 채통을 들여놓고 타는 뒤 시르르르르롱 시열골

일건실거로 덮지리야. 예막을 타가들면 아무것도 또 잡고 치즈를 말고서

대가르대별로톱머리를 실어놓고 뒤져져 불러서서 자기 정강을

몇 번을 뵐게요. 복덩이 부서가 적겨나 같은 일들 확 속에 들어도 보니 가서 나는 나를 아탈나요 아탈나요 흥복한 화를 내변 타지 마라 옛사람받다고 자탈단 나타지 마라 젠지의 비량 하는 것은 상나보가 같은지라 보기라 하는 것은 떨어지 면은 지어집지 형지는 역시 수종이라 한번 하자 조금의 변 조선 팔도 대하 아주 곳에

흥부만 아니라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영감, 영감만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소. 다시 안 그럴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하오. 흥부가 피식이 웃음선 내관이라 하는 걸 칼로 물치기라. 자네가 그럴 리가 있겠는가? 아, 자네가 지 암전하고 좋은 사람 마음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러고 말고 다시 그런 말이야지. 우리 그건 재밌게 한번 타보셔.

거로 돕재며 각상에 둥 실단배가 숙청석을 실도들어 정공한 조화한째 예방한동을 탁을 송가시로 실어 돕지야 조화

나를 로고도고 서예도 빙가 시도신 덥지야 시디로 시르거도 주 하당어쩌라 실종직덕 실종직덕 실건 실건 실종직덕 실건 실건 실종직덕 실건 실건 실종직덕 실건 실건 백이 쫙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온갖 피단이 나돌아오는디 피단이 그치게 많이 나돌아오는디 이상스럽게 피단 이름도 모르겠고 대개 흑범한 애가 알았던가 피단 이름을 한번 불러보겄다. 윤가 피단이 나온다 윤가 피단이 나온다 소관 무사 산맥정 바다 떴다 일광달 꽃수대가 약도 적선에 비가 불강달 사학무주지저지들 사가도 저런 동물

그대우랑 등산 소청 학교 공부자그 대단족 담양조당그 경종대 전하여우게 와루탄 연불탄정을 지어놓고 주축이조 장단 가늘지 허리 안고 가지만 땅돌을 볼수 예물하고 호동하여 독수공박 상산한 큰방 골방 가두다지 국하자극부와자후 중앙주풍의 공단요 심심상고 손진가로 무성없다 호핏다 성계종원 양태문 인정길러 전조사 북에다

똑같이 우적 구역 영가 피단지 따라와. 아이고 영가, 내 숨가에서 이 피단지 좀 다 모시겠어. 아이고 이 피달다 어쩔 것이오. 마내가 나한테 시집온 후로 피단 한번 못 입었으니 무슨 색이 좋든가 한번 골라보시오. 아이고 나는 송혜석 저보다 사무장에서 찌어 입으면 제일 좋아요. 촌뿐이라 할 수 없구만. 아이고 영감도, 영감 어디 살아가지 나보고 촌사람이라고 그래요? 영감 무슨 색이 좋아 싶든겨. 나는 방금 일어나 가끈을 하나

손 긋고 난 허리건 긋고 난 다리 긋고 억다가는 줬어 수가를 들고 긋고 되었어. 가만히 보니까 글로 차리면은 틀림없이 그저 까마귀 새끼면 이것소 개사라고들. 아 까마귀 뭐 까마귀 저 새끼잖아. 몰라 그 집어였나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마누라 한번 차려보지. 흥보 마누라가 찰린다. 흥보 마누라가 찰린다. 소외색으로 찰린다. 송화삭 댕기 송화삭 정리 송화삭 주마 송화삭 따로 송화삭 보신 송화삭 속꽃속 송화삭 주머지 송화삭 거리까 송화삭 거쳐서 수가를 들고 걷어서 배호사 할일 없는 버들나무 위에 꼈고의 마냥 시그리여. 아이고 영감 그래 말고 마지막 통전함 들여놓고 타봅시다. 그래 보셔. 마지막 통은 들여놓고 당겨져라 톱질이야 시디로 시디로 톱질이야 당겨져라 조구시오 조구시오 탐벅그리 조구시오 안식천자라도 시기대하였으니

어쩌냐 단거여라 이 박통에 나 혼자 포관은 진계만견 오장빛 등을 억신방금원 주고사자 충청도 소샷대로 수방금을 추구다면 부역부가 거리로야 시디로 시기로 덥지냐 닫거여라

목도리 집을 짓느라고 우당탕 퉁탕 야단이 났지. 흥부가 어찌 놀래놨던지 자기 딸은 죽더니 살던지 다 내버려 두고 그래도 마누라가 제일 좋았었던가. 둘이 손을 꽉 잡고 한쪽 가서 꽉 찡겨서 눈을 딱 감고 정신없이 실적에 가만히 들어보니 최용호지 눈을 떠서 사면을 둘러보니 견과 잇뜬 울막을 간 곳이 없고 고르구각으로 흥부 집을 지어놨는데 똥 요렇게 지었겄다. 동산아 내어놓아 찾냐 파리계를 도와 서균남지오 안파충무나 소리에 대목도 벽장따라하기 조울시오 만석제게도 무성과 천석제에게 판문사변 백가제의 조부서가 가득 답둥에 쌓여있고 사장마가 보니 각장장 바로 소리 파장장

주저이기며 이백두다 동사저이기 자으로 자 드드드퍼졌다니 뭐가 아프고 죽어라고 으시구나 죽고 다 지우와 찾아가대 좀도 좋네 박응보가 불잘 것이 오늘 일삼던지 눈을 따도 부자가 될 줄 알

하자고 배나가 된다는 어떤 또 생겼더라. 한참 좋아하고 놀 적에 이때 흥보 증성 돌보가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어. 아 이놈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아 내 배가 아파서 못 살겠는디. 알아 내가 건네가 봐야지. 만약 건네 가서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내 몽둥이로 싹 부숴버리고 오리라. 이 심술궂은 놈을 보고 몽둥이를 들러매고 흥보집을 건네가 보니 전과 이뚠 울막은 간 곳이 없고 고로 거각으로 흥보집을 늘기하게 지어놨는데 놈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될 배는 마음 먹을 것인데 옳지. 지가 부자가 안 되었고 서서 어떠한 평판대기비 낙해 어르시지. 내가 기왕 왔으니 한번 불러봐야지. 너 이놈 흥보야 이렇다 불러놓으니 이때 흥보는 형지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이라 자기 형님 음성을 듣고 보선발로 나와 절하며 아이고 형님 건네오시십니기요. 그란도 형님한테 진적 노만을 보낼라 하였더니 형님께서 이리 도보를 하였으니 대단히 죄송하십니다. 형님 용서해 주시지요. 멋이었죠 이놈 용서가 보이고 네가 나한테 도와보내려며 이거 대화전 다 네 집이냐. 형님 제 집 옵시다. 하하 강성지게 맨이로구나. 아니 참말로 이거 네 집이요? 야가 참 집 잘 지었구나. 야 흥보야 너하고 나하고 형지간이니 네가 잘 살아 내가 잘 살아 마찬가지여. 그러니까 내 집하고 내 집하고 그냥 딱 바꿔버리자. 형님 처분 내려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때 자기 형님을 사랑에다 모시다 놓고 흥부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시오 마누라 아 그런 말 형님이 건네와서 인사였지야지. 이때 흥부가 안으로는 전과 같은 대로는 상가거라면 한자리에 앉아 대변을 빠우비옵시라. 가장한 명령을 복중하라. 놀보 바란다시 의복을 마음껏 차리 입고 나오는 뒤 흥보 마루레가 나고라. 흥보 마루레가 나고라. 전 예대로 못먹고 본적고 굶주리도 언제든 생각하니 지금이야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근 포화가 없나 노력이 세미겄나 이러려던 절 호사로를 빠지시키고 흥부 마루래도 한사시 모두여라 당초에 불을 포로 서로

부러거든 꽃을하고 어쩐디 얘를 내가 뜻을 제하고 있는데 그러지고 시래

시숙륜법이다 큰절로 허니 서떡 일어나서 같이 절을 하는 게 아니라 팔을 더 당시다고 개관지며 참 그 몇 년 전에 보고 지금 보니 묶은 애가 용두였네 이거. 이때 흥부 마늘에는 즉도 아니었고 안으로 들어가서 놀보 술상을 차리는 뒤 또 이렇게 차려갔다. 음식을 차리는 뒤 음식을 차린다. 안성주기 독재를 뻗쳐나는 소재의 구리 적사 지지소재 수벌이던 두루두루 벌져놓고 굳게 됐다 우주국 파대 모양과 탐하게 걸고서 그 송뼈지 벼득이 벌듯 정열뼈 주르르 정과 산피떡과 병과 정적 생청 놓고 조랑산증 후찜치 야육과 천지국 판장판에다가 벌에 놓고 정다 수달에 잡백이면 이삼채 돈다지 재낭지 절포 공기로 소금채 후찜할채 가지

그래서 착지를 부주 주물러 제하래야 대장 버소장 바리듯이 이도 담고 진도 담고 닦을 푸드도 생치 다리고 이도 구이도 배초리 타 고기야 연기야 어째 맞아 눕자 지지게 벼가 소당다 청보차 지자군 주 생각만들 무너진 뭐 보호리 말 나는 뜻이 그리하고 산재고산의 숨을 미라리 똥똥차 만나자고 주루루루 내내먹고 계란을 뚝뚝 깨어 우딱지 내버리고 질겨를 넣어라 손등은 뒤쉬지 버리고 나무 접으면 내려라 고기 한대다 뻗집어서 만나 지르면 간대 고기다 풍덩 대내쳐다 빡 이렇게 차려 자기 시성유 앞에 갖다 놓으며 종 화잔에다가 술을 얼른 부서 두 손으로 올리며 애써 시숙님 약소나 술 한잔 잡수시오. 아이랬으면 쓰뜩 받아먹었으면 아무 피단이 없을 터인디 반을 더 당신의 꼭 개고 앉으며 너희는 흥보야 네가 형지간의 소금 대강을 알지만은 내가 수치능 초상마당에 가서도 그 엄지같이 술 못 먹는지도 잘 알지. 아이고 형님 누가 권주가 온단 말이오. 아 이저서 가는 그 마느라 곱게 붙였고 구원주가 한마디 허리야. 흥보 마루 내가 이 말을 듣더니 전과 같은 열한 모든 별때 집어넣거니와 지수나려 권주가 허단 말을 듣더니 두루지 각하보고 사지가 벌벌 떨리며 떨어

시선 불그러이비 어떠지 말어 나단 다른 버스가 왔어 인자나라 군주가라 허나허니 내가 이 세상 어찌 살아

전국 자세는 그만하고 나도 진짜

찾아왔소 안간 달변 내

가리고 탁 차고 들어가니 놀부가 왁칵 그냥 회가 나서 팔찔로 술상을 팍 차면 내 이놈 흥보야 내 이 죽일 놈 같으니 꾀말하자 생치라고 내가 오면은 너희 마누라 따라서 이렇게 나한테 포악을 하고 시겠지 이놈아 내 이놈 몽둥이처럼 허리를 탁 씻은 내가 분질을 올려 너 이놈 저게 좀 썩버려 썩버려 내가 좋은 대로 내 예쁜 대로 내가 너네 새로 얻어줄 테니 썩버려 알아 알아 알아 그게 뭐 한 번도 비키지 그건 그래 두고 야 흥모야 내가 너 여기 온 소가 아냐 아이고 형님 제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너 밤니실 모르냐? 아 밤니실이 뭐입니까? 아 이놈아 도둑질 말이다 아이고 형님 지가 무슨 도둑질 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네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오명 출사가 벌칙같이 들어서서 우리 집을 너 잡으려고 찾아왔더라 너 오고 나오고 형지간이니 내가 너 잡아간 꼴보고 어떠냐 그 사람들 따지 보내리라고 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러니 그 돈 네가 물어줘야 하고 또 그놈들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여 네가 도둑질에서 부자 되었다고 그러니까 두 말 할 것도 없어 너그 처자 귀연숙하고 너그 자식들 싹 데리고 저 이주 도망갈 건데 황국 상해를 들어가서 3년만 있다 오너라 내가 네 살림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 냅니다 이 녀석아 흥보 깜짝 놀라면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야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놈아 부자가 되었어 이놈아 형 좀 들어보시지요 하루는 대사가 하나와 싶다 대사가 뭐냐 아 중이 말이오 어 저리 있는 중말이구나 그래서 대사가 내려와서 아, 날 보고 집터 하나를 잡아주기로 그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제비 한 생이 들어왔지요 그래 제비가 들어와서 그 어쩌단 말이야 아 집을 짓고 새끼 한 생을 까는디 날개 꼬부러는디 한 마리는 떨어져서 다리가 작심 부러져 부르고 한 마리는 떨어져 죽어버렸다 그 다리 부러진 놈을 하도 불쌍해서 제가 당사실 없고 명태급필 없고 다리를 창창 등해서 제 집에 올리노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그 이듬해 나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고 왔죠.

그래서 아 그놈을 심었더니 바위 그대하게 시대가 열었죠. 그 참 희한한 일이구나. 백이 시대가 열었어. 그렇지. 박씨는 숨구멍지가 방 열지 열지. 그래 박시대가 열어서 어쨌단 말이야. 배가 하도 고파서 밥솥이랑 끓여먹을까 하고 방 한 테이를 탔더니 뭐 나오냐. 아 물론 박송 나올 테지. 아 그게 아니라 귀에 두 짝이 쑥 붉어집니다. 뭐 귀에 두 짝이 쑥 붉어져. 그래서 그 열고 보니 이게 쌀도 꽉 찼고 또 한 귀를 열고 보니 막금부와 돈과 꽉 차십니다. 아이고 박통 속에서 나온 귀에 두 짝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이 이놈을 그냥 떨고 붓고나무 도로 하나 같대. 떨고 붓고나무 도로 하나 같대. 이리 갖다 붓고 보고 도로 하나 같은 거고 저리 갖다 붓고 보고 도로 하나 같은 거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애착게 부서놨던지. 아이 그렇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망고 부자가 되었죠. 그래 또 한 대를 또 닦고 나니까 유형과 비단이 나왔는데 비단 무엉땅 나와서 비단으로 옷을 칭칭 감고 또 한 대를 타니까 그 속에서 대목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부자가 되었지. 제가 무슨 도둑질할 리가 있겠소. 야 흥보야 너 제비다리 하나 문제서 부자가 될 때 한테 개부지를 치면 천하 장자 되겠구나. 알아 나 거리 가서 제비다리 문질려 하다. 아이고 형님 아 지금 어느 다리가 제비가 온단 말이오. 응 9세월이나 돼야 제비가 오지. 알아 그러면 내가 축내 끝없이 네가 축내야지. 그런데 흥보야 저 운목에 저 벌그는 거 저건 무엇이지? 그 화초장올시다. 화차, 초차, 장차. 그 이름 한번 적구나.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부와 괴수장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하, 참, 그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야, 흥보야. 내가 너를 조그마할지게 얼마나 너를 예쁘게 키웠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두 형지간 단 둘밖에 더 있느냐? 내가 죽을 때가 있으면 네가 가서 대로 죽고 네가 죽을 때가 있으면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간에 서로 우애를 끊어서 식었느냐. 그럼 날 돌아. 아이고 형님 꼭 가져가시려면 내일 하에게 재벌하리다. 멋있어 이 도적놈 보소요. 이런 천하의 도적놈이 있는가. 나 건니가 뭐 그 속에 있는 은근부와 싹 빼앗부르고 빈껏똥만 보내려고 이런 도적놈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날다리의 도적놈이라고 한단 말이야. 야 이놈아 나 본년이 대빵 못이여? 서툭 대빵이여 이놈아. 꼭 가져가시라 이놈아 대빵어지요. 이놈의 헌헌님이라 화추장 노래를 부르면서 건니가는디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딱 하나로 걸려뛴다. 아차 잊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장화차 아니다 장화초 아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당장 천장 구둘장 아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지바지 따오들어 굴며 우르르 쫓아와 저

또 마누라 갔다 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보신 줄도 몰라서 내 잘못되었소. 이리고 쉬어 이리고 사벼 이리와. 딸 사람아, 그 실다기 없는 뭐 구성내지 말고 내 여친 뭐지 그 이거 무엇인가? 아이고 영감 묵은데 이리 니란 옷이오? 얼른 말 좀 이어. 이 내 짊어진 거 이름이 무엇이오 이것이? 아이고 지금 무거운데 이리 니란 옷이오? 놀부가 어찌 급히 났던지 무엇이 어쩌든 내 성질 알지? 내 주먹 막 좀 볼 판이오? 이때야 놀부가 주먹을 쥐어갖고 대급백이나 등짝이나 어디 뺨이나 때린 것이 아니라 딱 양 주먹을 쥐어서 양 간지통을 눌러 죽이는 뒤 놀부 마네가 그 통에 딱 적상을 해가지고 주먹만 주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떨궜다. 놀부가 양 주먹을 꽉 쥐고 어쌍물 마디 주먹만 좀 볼판이야? 주먹 좀 저리 치여! 그 얼른 말하냐 이 일이 뭐인가? 아이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 서울 안동장에 갔다 오면서 장롱 한불 사온 것이 화추장이라고 합니다. 놀부가 어찌 반가웠던지 아이고 내 딸이야 이런 것이 놀부 마누라 키가 강맥했고 야 여시오 마누라 보고 딸이 어디가 있단 말이오? 허허 이 사람아 급할적이네. 이래기도 오고 저래기도 오지. 흥부가 그 제비 헌달 말을 딱 듣고는 그 제비 집을 몽땅 맹글어 가서 그 놀부 집을 끄트리다가 쫙 노래 지어놓고는 아무리 제비를 지달라도 제비가 오지 않았다. 놀부가 기가 막혀 얘라 내 제비를 몰로 나가야지. 동네 역군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루는 그 제비를 몰로 나가는디 제비 몰로 나가는데는 다른 게 아니라 권삼덕씨 그 참 추천목으로 해서 한번 불러보겠다. 이때 준전상가 하다월 초파일날 연자나비를 파

들어 향하느냐. 담배로 자극한 심한 부안으로 제비인 가으신 황 주님은 황야 꾀꼴만 부안도 제비인 가으시오. 정가론 전제비야 천하된 제비로다. 군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대야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동편제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을 타는 대목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고요. 전체 연주 시간 50분 31초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동편제의 전통을 올곧게 이은 분이죠. 강도근 명창이 부르는 흥보가 세 번째 마지막 감상 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강도근 명창이 73살 때인 1993년에 녹음한 자료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철현금과 검은고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산조 음악 골랐습니다. 철현금과 검은고 이 두 악기는 사실 다른 악기지만 일정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철현금을 처음 만들 때에 기타와 검은고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오른손에 쥐는 것이 검은고의 술대와 유사해서

검거 연주자가 이 악기를 만다면 일단 친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선지 철연금을 연주하는 이들 또 배우고자 하는 이들 중에 검고 전공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철연금과 검은고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산조 준비했는데요. 철연금, 검은고 이중주, 대화라는 제목의 음악입니다. 유경화의 철연금, 허윤정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현금, 거문고 두 대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산조였죠. 철현금, 거문고 이중주 대화라는 이름의 곡이었는데요. 연주자 두 분의 우정이 음악에서도 들리네요. 유경화의 철현금, 허윤정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국문 뒤풀이 듣겠습니다. 한글의 잠옷순으로 여러 내용을 곁들여 풀어나가는 노래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잊었구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이 사재더니 언약이 지중치 못했구나 가갸 거겨 가이 없는 이내 몸이 그지없이도 되었구나 고교 구규 고생하던 우리 난군 구관하기가 짝이 없네 나냐 너녀 나귀 등에 솔질을 하고 순금 안장을 지어놓고 팔도 강산을 유람가자 노뇨 누뉴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다디야 더디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래를 풀어 나갑니다. 국문 뒤풀이 듣겠습니다. 곽동현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국문 뒤풀이 들으셨는데요. 곽동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도 지역의 민속놀이의 하나로 연행되는 음악 강강술래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강술래는 원래 음력 8월 한가위 무렵이 되면 그 지역 부녀자들이 달밤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원 모양으로 돌면서 노래하고 거기에 대해 여러 놀이를 더해서 연행하는 놀이 겸 음악을 말합니다. 여기에 함께 더해지는 놀이가 참 재미있는데요. 기와밟기, 덕성몰기, 청어엮기, 청어풀기, 고사리 꺾자 이런 놀인데요. 고사리 꺾자는 고사리 꺾자로 들리실 겁니다. 오늘 그런 소리가 두루 함께 연행되는 강강술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나보세 뛰어보세
1: 강강술래
0: 억신억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술래
0: 깊은 마당이 터지게
1: 강강술래
0: 억신억신 뛰어나보세

0: 내려온다. 정주드라 아랑주드라 설랑무초야 내댁그랑 나무접시가 우갱갱 개골이 개골청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덜덜 먹고 미나리 당주 어둠새 개골이 개골청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덜덜 먹고 미나리 당주 어둠새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청청청의 영자
0: 이도군산청의 영자
1: 청청청의 영자
0: 이도군산청의 영자
1: 청청청의 불자
0: 이도군산청의 불자
1: 청청청의 불자
0: 이도군산청의 불자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꼬사리 대사리 끊자 나무 대사리 끊자 유자 꽁꽁 채미난 음자 장장장 버리여
0: 고사리 대사리 끊자 나무 대사리 끊자 유자 꽁꽁 채미난 음자 장장장장 버리여
1: 고사리 대사리 끊자 만부 대사리 끊자 송구 끊고 우찜 연고 대산이 난 음자

0: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친다
0: 풀자 풀자 덕석 풀자
1: 해난다 덕석 풀자
0: 풀자 풀자 덕석 풀자
1: 해난다 덕석 풀자
0: 강강 술래
1: 강강 술래
0: 어디 꼴지 왕가
1: 장자 장자 꼴지 와세
0: 어디 꼴지 왕가
1: 장자 장자 꼴지 와세
0: 어디 꼴지 왕가
1: 장자 장자 꼴지 와세
0: 잡읍세
2: 하
0: 뽑자 뽑자 지화를 뽑자
1: 호.

0: 군지 새끼를 잡았네. 공 하나 보다 나 던졌더니 공차도 보차도 되었네.
1: 잡아.

가만히 듣기만 해도 마음 흥겨워지고 신나는 소리였고요. 또 한편 함께 손을 잡고 뛰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진도 강강술래 들으셨는데요.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구음 시나위 준비했습니다. 구음이 함께 얹어지는 시나위를 구음 시나위라고 하는데요. 오늘 구음 시나위는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음신하위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판소리 흥보가 들으면서 흥보가 박을 탈 때마다 나오는 온갖 물건을 보고 잠시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특히 괴짝 두 개에 하나는 쌀이 가득, 하나는 돈이 가득 나왔는데요. 그것이 또 다시 가득 차는 그런 괴짝이었죠. 언제나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 많아지면 좋겠네요.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늙은이 말은 그리 헐법으나 장부 일구위원 할 리 있나? 불충불효하기 전에 내 저발이지 아니할 것이니 허락하여 주게. 춘향무 간밤에 몽조가 있는디 용꿈을 꾸었는지라. 하늘이 내신 인연으로 생각하고 이면에 허락하였던 것이었다. 토련님, 6년은 못 이루나 혼서예장 사주단자 겸하야 증서나 한 장 써주시오. 글랑은 그리 허게. 필연 내

노은이 도련님이 일필휘지허시되 천장지구는 해고성난이요 천지신명은 공증차명이라 이몽룡 필서. 자, 이만하면 되었지. 춘향모 그 징서 간직하고 술 한 잔씩 나눈 후에 술 한 잔으로 도련님 춘향과 반분으로 나누었구나. 알심 있는 춘향모 그 자리 오래 있을 리 있겠느냐. 향단이 시켜 자리 보전 헌년 후 걷는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그날 밤 정담이야 섭을 지내요 은불 지내로다. 하루 이틀 오륙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려면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다 뿍 들어 사랑가로 논한디. 사랑!

감수? 빠져먹다얼 오다오 오동 속아 늠눈한듯 육곡 청향을 안추를 부르고 송백가나 늠눈한듯 북핵 흥룡을 해주를 부르고 재원가로 남도 오늘

치대대 벽도 홍삼 준화가 되고 나도 죽어 범나비 되야 춘삼월 후 시절은 고송이를 내가

이래서 그러면 죽어 들고 있다. 너는 죽어 종로인경이 되고 나도 죽어 인경마취가 되어 밤이면 28수 낮이면 33천 그저 댕치거들랑 네가 어린 줄 어려우나 인경특위도 내 사실 속 그러면 저가 될 거였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지따곤 그늘만 해쳐 계집 여자 글자가 되고 나도 글자가 되되 한알천 한알건 나릴 편양지에 비보 사나이남 아드자 자 글자가 되어 계집여변에 똑같이 붙여서서

소련님은 오늘같이 즐거운 날에 어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그럼 업고도 놀고 정담도 해보자. 이리 운

하느냐? 동굴동굴소박 우풍잎뜨뜨리고 강릉 백청어를 다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0: 아마도 내 사랑아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귤변사탕의와당을 주랴 아마도 내 사랑 지금 털털 개 살고 작은 이도령 서는 데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느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거라 건넌 태를 보자 뻥끄도 서라 예수를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1: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고 토련님은 나를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무거워서 어쩌보요 아 내가 널 다려 무겁게 업어달라는 말이냐 내 양팔을 네 어깨에다 얹고 징검징검 따라다니면 그 가운데 진진한 일이 많지야 춘향도 아주 파급이 되어 낭군자로 놀겄다 둥둥둥 내 낭군 호호 둥둥 내 낭군

호째아가절로 나 보유자 격무란화 담아 풍여비 졸시고 소스

전객정 탈교불상 송헌이 황수원암정 송군남 보불성장 보얀불결송하정 다령대수희우정 삼태역경백권주정 수리원정 초인정 내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원형이정 연인심력이 답정타가 만일 파정이 뜨거우면 폭통열

내라. 한 달 두 달 날이 갈수록 허물은 없어지고 정만 점점 깊어 들어갈 적에 호사 다마로 사또께서는 동부성질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니 허리를 없이 춘향과 이별이 되는구나. 토전님이 이별 자로 나오

오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오면서 구름 울리가 없지만은 닌 일을 생각하니

장사로 돼 소장부에 아니 울 수 있겠느냐 춘향을 어쩌고 갈고 두고 갈 수도 없고 다리고 갈 수도 없네 저를 다려 간다 하면 부모님이 그 말 돼요. 저를

신혼전을 당부하니 그 어때요 향단이 요염섬섬 억지가 풍선하다다 도련님 얼른 보고 깜짝 반겨다군요. 부주님 인자 오시니까 우리가 새가 기다리오. 전에는 오시려면

나는 유를 알겄더니 오나른 누구를 놀대 시려고 가만히 오시니까

세월을 장만하다 도련님 뭐를 반겨보고 손뼉 채고 일어서며 우리 사위원에 남도 사위가 이래 가지를 재지러요 뭔가 밤마다 혹은 만든 나지 보고 보아하니로세 사또자제가 형제분 만되면 대리를 싸우고 꼭 청하지 도련님 어대답 없이 방문제 얼굴 들어서

야가 병들었소. 나를 보면 탄기하시더니 오늘 일이 수심키는 이게 산다고 흠담불 들어 소사똑께서 꾸중하시더니까 답답하니 말 주무시오. 기한지도 못 오시오. 약주를 과금하여 정신의 혼미온가 입에다가 고를 대고 쌍긋쌍긋 맡아보며 술래도 안 하는 걸 저녁 예슬은 새벽 바람 실수를 과리하셨는가 이마하고 그보다 손을 얹고 잔듯이 눌러보며 머리도 안 더우네 곁들한 그 손을 넣어서 꼭꼭꼭 찔러봐도 종시대다 으라니 허니 춘향이가 무새

기울에 편지군대 짝사랑 외지르고 오직보기 싫어고소 소개 진정 자르고 하면 눈쪽 하원 차비지

보니까 아두름 넌 도물을 두고 차결은 못하겠소. 수공방 소주를 흐르다 너무 담고 당하고면 조중재 항서 삼전상을 정성대로 지내

들었니 수연대로 나갈 것을 첫배막은 모르시고 말하고 웃어서는 내기가 쉽잖다고 금부리요 석부리요 도통하려는 학자신가 저런 만솔 대답이 없으니

이었고 보기 싫어 허덕얼굴은 바보여 눕힌거드나니 나는 걷는 방 우리

옥새 거야

이 곧 누구냐? 아!

속물으면 말말라니 그 속이 웬 속이요? 잠속이요? 꿈속이요? 그속 몰라 답답하오.

한다. 아이고, 그럼 댁에는 경사 났어 그려? 양반의 댁에서는 그런 경사가 나면 한바탕씩 우는 전례가 있어? 오, 내가 서울 같이 아니 갈까 봐서. 토련님 먼저 올라가시면 나는 여기서 세간덕물 방매하야 노무와 걸어갈 수는 없고, 건장은 투패교군 밤낮도 없이 올라가서 남대문박 질패거리 유벽은 내 준정하고 토련

가서 우리 둘이 만나본년 후어 날 다리고 입성하야 일갓대 협실이

아주단 일 소는 없을 테니 한 달에 두 번씩만 다니시고 글 공부하고 힘써 가야 귀가 되고 장가들어 볕살지를 높이고요 유방 출입을 다니실지 나를 과음 끄고 다니시면 살이 썩고 뼈가

이게 더욱 답답해요. 네 말을 들어보니 세상이 모두 변타마는 그래도 모두지 네가 만일을 하고 있면 만나보지 좋지만은 너로로디 숨겨두고 남 모르게 광대할제 하나 얼굴 둘이라도 척주전 파얻으면 우 입장이 들이기 말고

0: 말라 무고를 붙들고 말을 하며 무입장의 서울법원 새로 구실 두는 기생 서방 한 번 내세우면 죽기란 쉽거니와 말한 말은 못하노 으구르바빈지 그런 말도 하지 마라.
1: 오, 그러면 나는 서울 같이 못 가고 이별하자는 말씀이오 그려? 춘향아, 양반의 법은 무슨 법인지 미장전에 외방 착첩하였다 하면 사당 차말도 못 오고 폐살질도 끊어지고 족보의 이름을 돌린다니 지금은 섭섭하나 아마도 훗기약을 툴 수밖에는 없다. 춘향이가 이별 말을 듣더니 사생 결단을 하기로 드는디 분가 든 고개는 저절

앵도같이 북든 입술 꽃같이 노그려지고 새별같은 두 눈은 동턴 듯이 뜨고

말 못하고 기절을 허니 도련님이 겁이 나서 준향목을 부여안고 준향아 정신 차려라. 내가 가면 아주 가는 게 아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지금 하신 그 말씀이 참말이요 농담이요 이별말이야 은발이요 답답한 얘기 말을 허우

보름날은 손자집을 찾아와겨 도련님은 저기 안고 춘향나른 여기 앉아 천체로 맹세하고 이럴도 징긴흐르담 상전이 표케가 되고 표케가 상전이 되도록 떠라사지 마자든지 알기온 그 가슴을 때나 똑 떼어 버리신지 이팔 청춘 젊은 년이 톡 공망 어찌 사으라고 못하지 못여 곤열한 사람을 사자사자 초로더니 평생 생세를 망쳐버려 향단아

도련님이 떠온다신다니 사생 결도를

그라. 준양 어머는 초진역 잠 실컷 자고 준양 방에서 아이고지고 울음소리가 나니 사랑쌈 난 줄 알고 쌈말 일어나오겄다. 준양.

방춘향 모 어든지 흘밀 떠리고 상추머리 행주추마 문양의 급쓰나군다 춘향 방정창 박그 가만히

나 준영 어머니 기감에 겨 어간 마루 손 뜯올라 두 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 가 별일 나 창문 열다리고 주먹 쥐어딸 저루며 너희 5년 썩 죽어라 너 죽은 시체라도 저냥버그니 지우가게 내가 일상 이루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느냐 후회되기가 습관기로 태워 금만 먹지 마르고 모여 몰히야리요 지치돈와 같고 인물돈도와 같은 실적을지 유대누라 푸스루누냐 내 생존을 두고 보았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박비나 먹어도 허주 남과 별도 다르더니 잘 되고 잘 되었다 딸꾸지 내어놓고 도련님 앞으로 달려오도록 여보 여보 도련님 나하고 말 좀 하여보세 내 딸은 춘재 안길을 퍼주고 간다니 무슨 일로 그러시오

난 어른짐은 모르시오. 내 딸 어린 춘향이가 도련짐 건직을 받은지 준이를 형언이 되었으되 얼굴이 맵든가 행실이 그르든가 아름보와서 그루어이 형언이 겨울에 그린지며 내딸 춘향 사랑하실 줄 안고 서고 눕고 자기에 1년 360일 100년 3만 6천일을 떠나서지 맞아 구주의 정처건 어르다 말에 향하실지 떼어버리신지 예홍주천만 산들 가라앉은 춘풍을 야봄에며 낙화호

진푸덕 장춘열 오들구고바 홍안이 백수들 시오시오 푸제네라

검든 못하느니 우두 지게 못이여 양반의 자시오고 몇 사람을 죽이려는가. 춘향이가 여자고 돼 아이고 엄마 우지 말고 그 눈방으로 가시오. 부류님대 이런 부득 오를 가실 테니

기가 막혀 못하지 못하리야 내 맘대로 너도 못하지야 전 양반 가신 후 니간자

지중하지 늘고 놈이는 쓸 데가 없으니 서방을 따로 가으라

달라. 춘향 업무 건너간 이후 춘향이가 새 룰룸을 내요. 아이고요.

이마라 오나라 정부라도 각분동성 님 그리워 교중심 천을 그고 있고 홍문안간 천리여 강산어리 높은 절행 주월강산이 청마언니 열을 캐며 상사오니 너구나구 깊은 정권 상봉을 날이 있을 테니 쇠끝같이 무지한 마음 홍무라도 돕지 말고 송죽같이 굳은 절에 하루 기원 기다려라 둘이 서로 꼭 붙들고 방성통곡 서울이 울지 동반기 희망이 벌코니 방자 충충 들었으며 아 여보시오 도련님 하여 야단났소 야단났소 아 벌써 내 행차는 우리정을 지나시고 사또께서 도련님 찾느라고 시방 동원이 팔칵 뒤집혔는디 아이 우째자고 이렇게 이별만 하고 계시는 기라오 어서 갑시다.

행정안 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1일 3시 5분 전남 영광 나골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 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8월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달력을 한 장 넘기기 전 문득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올여름 어디서 잠시 숨을 돌리셨나요? 아마 바다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산 그늘 아래 앉아보신 분도 계실 테죠. 아니면 아유 나는 그냥 일터와 집 오가면서 이 뜨거운 계절을 견뎌냈습니다. 휴가요? 아이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겐 잠시 일상에서 물러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풍경을 보고 다른 공기를 마시는 일,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 몸과 마음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요.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브람스도 여름이면 도시를 떠나서 호숫가와 숲길이 있는 휴양지로 향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진한 커피로 하루를 열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 시간 반쯤 산책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쉬고 걷고 바라보면서 얻은 힘으로 그는 다시 악보 앞에 앉았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듣는 아름다운 음악들 뒤엔 이처럼 예술가가 자신을 회복한 고요한 여름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단가 여객 같은

0: 하여튼입니다. 소리의 박송이, 북의 박근영입니다.
1: 여기 같은 천지간호 손님 같은 광은이라 천지가 객판대노 영웅호걸 문장제사 윤묘치나 다녀간노 이롤사나론 지금 어구호대 인물사업을 자체를 못 볼세라 고인이 그러거니 내 인생이 다를 순가 꿈같은 진세명에 혼신같이 다 버리고 차라리 명산소에

0: 멀지 강산을 찾아가니
1: 할시고
0: 동대유고 소신 형생 백두산에 초종이여 마루마루 덤난 걸음 상상봉에 타다르니
1: 할시고
0: 신임 하강 박달나무 천지만념 너울너울 금고적 쌓인 말저는 민족 퍼진 근본이요 백예조의 동앙담은 천파말랑 출렁출렁 남북 평야 삼말지요 강토 뻗은 현대이라 서북으로 바라보니 속진팔의 고국강도 떼결만 아득하며 허전장원유조입이랑 통나무로 바라보니 삼천리 굳은 산하 검구원 둘러서니 전복음탕이 이 아니냐 아니 돌고서 무엇을 할 거나 헐지를 하면 서치네 보세
2: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단가 여객 같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박송희, 북의 박근영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월요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음악가 브람스의 여름 산책 이야기 잠시 나눠봤는데요. 도시를 떠나 호숫가와 숲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새벽에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걸었다는 이야기. 브람스에게 그 여름의 휴가는 이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음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다음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품이 있는 준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거든요. 잠깐이라도 쉬고 난 뒤에야 에너지가 다시 충전됨을 느끼는데요. 이번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때 얻은 힘으로 다가오는 9월을 잘 맞이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출근길에 바람 한 줄기 또 좋은 음악 한 곡도 때론 우리에게 작은 휴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보시면요, 더 휴가보다도 좋은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서로 다른 세대가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잡가 달거리 전해드리죠. 소리의 묵개월이고요. 12분의 긴 호흡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집안에 흐르는 음악의 뿌리를 느껴볼 수 있는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14 새 음원 시리즈로 제작된 소림 소영석 일가 민속음악인데요. 대금과 아쟁의 명인이자 민속악의 거장이었던 소림 서영석 선생. 1940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서영석 명인은 대금 명인 한주환에게 배운 가락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일궈냈습니다. 특히 판소리의 성음과 가락을 악기의 선율로 풀어내는 데 뛰어났고요. 대금뿐 아니라 아쟁과 피리 등 여러 악기에 두루 능했기 때문에 그의 음악에는 민속악의 다양한 어법이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영석 명인의 음악적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흥미로운 가족사가 나옵니다. 명창 박처월 선생이 그의 친이모였고 모계 쪽으로는 호남 지역의 세습무가 전통이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민속음악이 삶 가까이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의 맥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연주에 참여한 아쟁의 서영호, 피리의 서영훈, 해금의 서영민이 모두 서영석 명인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 가족의 음악적 뿌리와도 잘 어울리는 신화위인데요. 신화위는 여러 악기가 저마다의 가락을 자유롭게 풀어가면서도 장단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듣고 주고받으며 어우러지는 음악입니다. 각자의 소리가 살아있으면서 어느 순간 한데 어우러지는 맛이 중요한 장르인데요. 오늘 연주에서는 서영석 명인에게서 전해진 가락과 짜임새 있는 장단의 흐름 속에서 아쟁과 피리, 해금, 대금, 가야금, 거문고가 어떻게 서로 말을 건네는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규형의 장단에 서영호의 아쟁, 서영훈의 피리, 서영민의 해금, 원한철의 대금, 김희진의 가야금, 최재희의 거문고가 함께합니다. 신아위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한시 반에서 이어져 내려온 민속악의 뿌리, 서영석 명인의 가락을 바탕으로 펼쳐진 시나위 듣고 오셨습니다. 한 명인의 음악이 그의 생애에서 멈추지 않고 가족과 동료 연주자들의 손을 거쳐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이 음반은 우리 민속음악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다음 곡은 경기제 관악 영산회상 대영산입니다. 피리 연주의 오노울입니다.

경기제 관악영산회상 대영산이었습니다. 피리 연주의 오노울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눈에 좋은 음식 하면 제일 먼저 당근이나 블루베리부터 떠올리시죠? 물론 그것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이보다 더 다채로운데요. 초록색 채소, 달걀, 생선, 귤이나 견과류까지 눈을 위해 챙길 수 있는 음식은 생각보다 꽤 다양합니다. 우리 눈은 하루 종일 빛에 노출돼 있고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항산화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막막, 그 중에서도 선명하게 보는 데 중요한 황반을 보호하는 일에 관여합니다. 만일 시금치가 썩 당기지 않는다면 브로콜리나 방울양배추처럼 다른 채소로 바꾸는 것

0: 좋습니다. 달걀도 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특히 노른자에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으니까요.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샐러드에 달걀 하나 정도면 부담 없이 챙기기 좋습니다. 생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그중 DHA가 망막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 고구마, 호박처럼 주황빛이 도는 음식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뀔 수 있는데요. 비타민 A는 특히 어두운 곳에서 빛을 감지하고 눈 표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에 귤이나 오렌지 이런 과일들은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눈의 수정체와 각막 건강을 돕습니다. 결국 눈 건강 식단의 핵심은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먹는 겁니다. 눈에 좋다는 영양제부터 찾기보다는 매일 먹는 식사부터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심청가 중 만좌맹인 눈뜨는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현수입니다.
1: 아니, 여기가 어디요? 신봉산 눈뜬 바람에 만좌맹인과 각처에 있는 천하맹인들이 모두 일시에 눈을 뜨는데 신봉산은 약이나 뿌려 눈을 떴지만 다른 맹인들은 어떻게 눈을 떴는고 하니 이 약은 약 냄새만 맡아도 눈을 뜨는 약이라 약 냄새 보다 눈을 떠버렸겠다. 또 그 당시에 있던 맹인들은 약 냄새나 맡고 눈을 떴지만은 각처에 있는 맹인들은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면 이 약은 용궁 조화가 붙은 약이라 약 기운이 별전 앞에서 쫙 퍼져놓은 것이 이 약 냄새가 꼭 맹인 있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눈을 모다 띄는디 만좌맹인이 눈을 뜬다. 만좌맹인이 눈을 뜰째 전라도 순창담양 새갈무 뛰는 소리라 쫙쫙쫙쫙 거두지만은 보다 눈을 떠버리는디 석달열흘 큰잔채우 와서 참여하고 내려간 맹인들은 저그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진도야 부득이 모든 맹인들은 또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쳤다 또 모든 맹인들은 도중에 오다 눈을 뜨고 천하 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데 두고 원아 두고 서서 두고 간다 두고 신 없이 두고 어이 없이 두고 회내다가 두고 성대다가 두고 웃다 두고 웃다 두고 인자 두고 해서 두고 더 모르라고 두고 치워지 두고 이러다가 두고 간다 놀다 두고 자다 깨다 두고 졸다 퍼뜩 두고 눈을 끔찍하려 보다가 또 두고 눈을 푸며 보다가 또 두고 제 앞에 주수라도 눈먼 김생은 일시에 눈을 떠서 광병천지가 되었는데 그 뒤부터는 심청전지 대문 소리하는 것만 들어도 미시백이 백태기고 달에 있게 석서는데 빗대 속은 눈꼽 끼고 원시 근시 고진 눈도 모두 다 시원 허게 단들하고 하더라. 심생원도 그제야 정신 차려 좌우를 살펴보니 칠모금관 황오로신 어떠하신 부인 한 분이 옆에가 앉았거늘 깜짝

본래 내외한다고 선뜻 돌아앉아 하는 말이 내가 이거 암만 해도 꿈을 꾸는 것 아닌가? 황후 부친을 붙들고 아버님, 지가 죽었던 천이옵니다. 살아서 황후가 되었나이다. 심상은 깜짝 놀래. 에이, 아이고 황후마마, 군신지의가 지중하온디 황송부비하옵니다. 어서 전상으로 납시옵소서. 심상원이 말소리 듣고 전후 모습을 잠깐 보더니만은 꼴채인제 얼겁구나. 내가 인제 얼겁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됐다 널 보지 못했으나 이제 보니 알겠구나. 갑자 4월 초8일 밤 수학은 퍼뜩 날고 안에 됐다리라. 죽었던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 하였는가. 내가 죽었다라고 왔나.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시냐. 생시 분별을 못하겠네. 현시구나 졸시고 절시구나 졸시고 아까까지 내가 맹인이라 집행인을 짓고 다녔으나 이제부터 새 세상이 되니 집행인도 작별하자. 또 날 만나 고생 많이 했다.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편으로 내던 지명 헐시구나 졸시구 헐시구나 숙시구 지와자 졸시고 걸시고 절시고 지와자 준대 얼시우다 졸시고 까뚝뚝한 눈을 뜨고 보니 황성궁궐이 장어먹고 궁안을 살펴보니 장에 말지 말만이 임당서 죽은 멀비 한시상 황후 등에 천천 만만 뚝박기라 얼씨구나 열심히 어둠 짐짐 대망 안으로 불 켰듯이 반갑고 사냥 속한 싸움은 자중 본듯이 반갑네. 흥진대라고 지 걷는 달로 두고 이둠이오 부중생 남중장녀 날로 두고 이래대로 오거나 얼씨구나 졸시고 저러 봉사들 또 눈을 뜨고 춤을 추며 송덕을 하는구나. 한시구나 절시구 지와자 주네 얼시구나 주시구 기도이기냐 황후폐하 성대이라 지로를 밟고 중앙후 여순 천지가 되었네. 대구와 약시절을 지내로 봉사 눈 떴단 말 처음 들었네. 얼씨구나 절씨구 덕계엄 삼왕의 공과 우제

0: 만만해. 태인 태상 같은 여중 여석이라 황후피라도 만만해. 천천만 만세 속수가 없어서 글씨구나 글씨. 심생활은 산신에 두어서 어떤 분을 다시 끊여놓아 죽겠듯까지 못 만나보신 것도 고금어 처음 난 일이오. 우리 맹인들도 잤지 왔다가 열전에 눈을 떴으니 춤출 못자가 장과지보다 얼씨보다 열씨고 얼씨고 절씨고 기와자 주네 이런 경사가 또 있나.
1: 심청가 중 만자맹인 눈뜨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김현수였습니다. 계속해서 1부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창부타령인데요. 연주의 한국민속음악연구회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창부 타령이었습니다. 연주의 한국 민속음악 연구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좁혀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공모전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한 2026년 해양안전콘텐츠 공모전이 10월 22일까지 열립니다. 이 공모전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이어져온 국민참여 공모전인데요. 해양안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더 많은 분에게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분야도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그림, AI 디자인물, 또 AI 쇼폼 영상 부문에 더해서 이모티콘과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분야가 추가됐는데요. 요즘은 시니어분들 가운데 동네 미디어센터나 복지관에서 라디오 제작이나 녹음 그리고 영상 편집 같은 것들을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그동안 쌓은 솜씨를 한번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 주제는요, 해양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인데요.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자는 이야기, 배를 운항할 때 음주는 절대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안전한 조업과 화재 사고 예방까지 바다를 지키는 다양한 생각을 콘텐츠로 담아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작품 접수는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갑니다. 은빛 파도 들려드리죠. 가야금의 홍주희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은빛 파도였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홍주희였습니다. 다음 곡은 정대석 작곡의 무영탑인데요. 이 곡은 신라 경덕왕 때 불국사 석가탑을 만든 석공 아사달과 아사녀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검은고 독주곡입니다. 석가탑에 깃든 아사달의 예술혼과 아사녀의 슬픈 이야기를 검은고의 괴를 두드리는 타악적 주법과 다양한 음향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오늘은 정대석의 검은고와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합니다.

무용탑이었습니다. 검은고의 정대석, 장구의 김정수였습니다. 다음 곡은 룡강 기날인데요. 장세납 연주의 최영덕입니다.

리용강 기나리 들으셨습니다. 장세납 연주의 최영덕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요즘 그 술 있잖아요. 그 술이 예전만큼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전 직장 생활 생각해 보면 회식 한번 했다 하면 고깃집에서 1차, 맥주집에서 2차, 누군가 야, 딱 한 잔만 더 하면 3차, 네. 그리고 날 새기까지. 잔이 비면 윗사람이 채워주고 아랫사람은 두 손으로 받고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술자리는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식을 하더라도 짧게 끝내고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또 잔을 얼마나 비웠느냐 보다 내일 아침 자신의 컨디션이 어떤지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실제로 통계에도 이런 변화가 조금씩 보입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국내 전체 주류 출고량은 2021년 약 310만 킬로리터에서 2025년

2015년 약 299만 킬로리터로 3.6%가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술은 덜 마시는데 어떤 술은 오히려 더 찾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 특산주입니다. 2021년에서 25년 사이 지역 특산주 출고량은 25%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 잔 부어라 소리의 전병훈이었습니다. 자, 좀 전에 그 전통주, 네, 어떤 술일까요? 바로 막걸리입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막걸리를 부르는 말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힙걸리라고 합니다. 힙하다와 막걸리를 합친 말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막걸리 하면 먼저 떠오르는 풍경이 있죠. 양은 주전자에 한 주전자 받아놓고 파전 한 장 붙여서 사발에 철철 따라 마시던 술. 농사일 끝나고 새참과 함께 마시는 노동주. 네, 이런 이미지도 강했죠. 그런데 요즘 막걸리는요, 사발이 아니라 와인잔에 담깁니다. 병도 달라졌어요. 투박한 플라스틱 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샴페인처럼 근사한 병에 담기고 라벨도 오, 정말 이게 막걸리 맞나? 이렇게 말끔하고 세련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맛도 다양해졌어요. 유자, 복숭아, 밤, 딸기에 말차나 리치처럼 예전 막걸리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새로운 맛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때 막걸리 마시던 분들이 들으시면 야, 세상에 막걸리가 출세했네, 출세했어 하실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전통주가 젊은 사람들에게 눈에 들어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와인을 고르려고 하면 괜히 포도 품종도 알아야 할 것 같고 산지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전통주는 이름부터 우리와 친근하죠. 쌀, 누룩, 배, 오미자, 복분자처럼 재료 또는 강릉, 안동, 문경, 제주처럼 지역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또 내가 아는 맛, 내가 가본 고장, 우리 집 밥상에서 만나던 재료가 한 병의 술이 된 거니까요. 오래된 것이 다른 옷을 입고 다시 우리 곁으로 오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자리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막걸리와 전통주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취향이 되어가는 모습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주인이 술 부은이 듣겠습니다. 노래의 문현입니다.

문현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주인이 술 분이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차이, 시각 차이를 알아보고 생각의 간격을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성금년의 흥을 주제로 한 가야금 협주곡인데요. 가야금의 명인 고 성금년 선생이 춤곡 겸 독주곡으로 만들어 놓은 흥을 주제로 하여 박범훈 명인이 가야금 협주곡으로 작곡한 음악입니다. 원곡 자체가 흥겨운 가락과 다양한 장단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원곡의 특징을 가야금 독주 부분에서 그대로 살리고 웅장한 관현악의 연주와 섬세한 가야금의 가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작품입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하네요. 가야금의 안옥선, 연주의 국립국악관현악단입니다.

행정안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1일 6시 40분 전남 신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물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성금년의 흥을 주제로 한 가야금 협주곡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안옥선, 연주의 국립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8월의 주문을 외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주문이 여러분 앞에 배달될 겁니다. 자, 8월 한 달 외치던 주문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연변에 있는 판소리를 조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변 예술대학이 있고 그 안에 판소리 전공이 있어요. 정말 못해요. 화축손도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수준도 이렇게 낮고 형편없는데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0: 면 조선족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9월 7일 월요일 밤 9시 84권의 책으로 소리를 붙들어온 판소리 한길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이 대리인의 쌀 이한철입니다. 음식을 끝까지 꼭꼭 씹기, 말끝을 흐리지 않기. 이 작은 습관에 시간이 쌓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못할 경우 위를 약하게 만들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오해받게 되니까 그런 건데요. 자, 힘차게 시작해놓고 마무리는 흐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뭔가를 끝까지 해내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대충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그만큼 무더위에 지쳤고 힘들었던 탓일 겁니다. 그래도 힘을 한번 내봐야죠. 끝을 잘 맺어야 다음 시작도 조금 가벼워지니까요. 2026년 8월의 마지막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의 쌀 시작하겠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의 드리네 쌀. 오늘 첫 곡은 장서윤의 노래였습니다. 찬비가 함께 들어봤어요. 자, 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매사에 모든 게 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8월의 마무리 오늘 잘 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8월 나의 빅 이슈, 8월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뭐였는지, 기쁜 일, 속상한 일, 큰 일, 작은 일, 뭐든지 좋습니다. 함께 나눠보죠. 여러분에게 있었던 8월의 가장 큰 일, 뭔지 사연 받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C9의 연주로 듣습니다. 호라이즌.

알시구의 연주로 호라이즌 들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비노래 김현식, 권이나, 강인원 세 사람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비오는 날의 수채화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저도 출근길에 비오는 거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떠세요? 비 많이 오나요? 아니면 뭐 이 정도면 적당하네 싶으시나요? 제주도만 오늘 하루 종일 흐릴 예정이고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출근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제는 8월에 있었던 가장 큰 일, 빅 이슈 살펴보는데요. 3395님, 저만의 8월의 빅 이슈, 체중이 2kg 빠진 겁니다. 더워서 입맛이 없었던 탓인데 혼자 조용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매일 만보 걷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 비가 그치면 그래도 여름 더위 한풀 꺾일 것 같긴 해요. 이번 주 예상되는 그런 기온을 살펴봐도 30도 많이 넘지는 않더라고요. 30도를 아예 안 넘거나 넘더라도 30도, 31도가 최고 기온인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만보 걷기도 열심히 하시고 체중 계속해서 쪽쪽쪽 아니 너무 또 빼셔가지고 어지러워요 이러시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되니까요. 건강하게 체중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9071님 휴가 갔다가 숙소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이 저의 8월의 빅 이슈입니다. 집 다 와서 알았고요. 다행히 숙소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택배가 저희 집에 도착하는 그 3일 동안 정말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뭐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3일이 뭡니까? 3시간만 없어도 진짜 답답해서 벌짝 뛸 지경이겠지요. 7524님, 제가 기계치라서 컴퓨터, 핸드폰, 필요한 것, 필요한 기능만 겨우 쓰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처음으로 키오스크 주문을 성공했답니다. 이거 얼마나 뿌듯하던지 이제 혼자 식당 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키오스크 은근히 힘듭니다.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 그냥 주문하고 결제 끝. 번호표 나오는 거 받고 이러면 되는데 키오스크의 어떤 내부 구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계속 뭘 묻잖아요. 햄버거를 시켰는데 혹시 세트 메뉴 안 할래? 물어봐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400원만 더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할래? 이거를 여러 번 물어보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아,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8월의 가장 큰 일, 빅 이슈 뭔지 사연으로 봤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해금 연주자 리다 씨가 새 앨범을 냈어요. 우락 진실로 바람은 노래는 구민지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리다의 피아노 연주, 이지희의 생황 연주, 구민지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우락 진실로 바람은이었습니다. 자, 남쪽 지방에 비가 많이 오나 봐요. 2026년 8월 31일 7시 20분 전남 영광, 나궐면은 제외하고 영광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해 주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해 주십시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를 행정안전부에서 알려 주셨습니다. 자, 비 피해 없도록 안전에 우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늘 하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이야기 주제에 다시 되돌아와 보면 8월에 나의 빅 이슈 얘기해 보겠는데요. 4902님, 매일 아침 같이 산책하던 반려견 두부가 아파서 병원 드나들고 있습니다. 올 8월에는 덥기도 하고 두부가 아프기도 해서 산책도 몇번못 나갔네요. 10년 넘게 저의 산책 메이트였는데 산책 없는 8월. 아하, 가장 큰 이슈는 무언가를 한게 아니라 못했다. 그게 참 아쉽다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4902님. 두부가 쾌차하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강수자님, 오, 지난 주말 엄청난 일이 있었네요. 어제 동생 환갑 생일 파티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동생분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와,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엄청난 음식량, 음식의 가짓수가 야, 사진으로 확인이 되는데 정말 군침 돕니다. 잡채도 있고 여러 전도 있고 돼지 편육. 아, 진짜 새벽부터 막 뭔가 막 먹고 싶어지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8월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일 뭐였는지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

지지대학의 아리랑에 이어서 역시 노래 제목이 아리랑입니다. SG 워너비와 박예리가 함께 부른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자, 8월의 빅 이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919님, 저에게 가장 기뻤던 일은 산에 가서 3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해서 3kg 체중 감량한 것입니다. 체중 감량이 힘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나 힘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친구 만나가지고 뱃살 이거 운동으로도 빼기 힘들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지 뭡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3077님, 8월 참 무더운 와중에도 무료 급식소 봉사활동 시작한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친구가 공짜로 밥 먹게 해주겠다고 꼬셔서 갔다가 시작하게 된 봉사활동인데요. 일 마치고 밥은 공짜로 먹었지만 사실 배부른 것보다 마음으로 먹고 느낀 게 더 많았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우게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4266님, 날마다 밭에서 일하면서 창호해드린 햇살 듣는데요. 오늘은 진도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연도 보내보네요. 광주 비가 오는

시경부터 비가 와요. 2시부터 한 6, 7시 까지 계속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이고 강수량도 제법 됩니다. 혹시 오후 시간에도 계속 광주에 계셔야 되는 거면 우산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9분 23초 지났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국립극장의 시즌 레파토리 2026 세계음악극 축제 가운데 한 작품인데요. 혜성컴퍼니의 음악극 백만사입니다. 세계음악극 축제는 창극을 중심으로 중국 경극, 태국 폰 등 다양한 음악극을 만나는 축제입니다. 오늘 티켓 선물로 드릴 백만사는 목포의 눈물, 아파트, 취중진담, 너의 의미, 백만송이 장미 등 시대별 히트곡과 함께 한국 현대사 100년 속 사랑과 이별을 풀어낸 작품이고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 다로름극장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들에게는 9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 공연에 초대하겠습니다. 공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지가 뒷다 좋아하는 장기 타령 가운데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0: 오호.
1: 노래 먼저 들어보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박상욱 명창이 부른 장기타령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가사의 봄은 말을 놓으면 용마가 되고 닭을 놓으면 봉황이 되고 소를 놓으면 약대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약대는 어떤 동물일까요?
1: 오.
0: 보기 드려요. 1번 코끼리, 2번 낙타, 3번 기린, 4번 하마. 좀 어려워요. 약대라는 말은 낯설어도 이 동물은 다들 아실 건데 등에 혹이 있고 사막에서도 아주 잘 다니는 동물이래요. 이제 아시겠죠?
1: 네, 힌트가 결정적이네요. 자, 오늘은 장기타령 가사에 나오는 옛말 약대가 뭔지 맞히시는 겁니다.

자, 좋은 터에 집을 짓고 정성껏 고사를 지냈더니 집안에 온갖 좋은 일이 생긴다는 내용인데요. 말을 낳으면 용마가 되고, 닭을 놓으면 봉황이 되고, 소를 놓으면 약대가 된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약대는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 옛말일까요? 우리 역사에도 등장하는 동물인데요. 고려 태조 때 거란이 이 동물을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코끼리, 2번 낙타, 3번 기린, 4번 하마입니다. 창호가 힌트를 줬죠. 등에 혹이 있고 사막도 건널 수 있는 동물이라고 말이지요. 밀림의 왕이 사자라면 사막의 왕은 바로 이 동물이지 싶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이승환의 이 노래 제목 속에 오늘 정답이 딱 들어 있습니다. 붉은 땡땡 듣습니다.

0: 이승환의 노래 붉은 땡땡 듣고 왔습니다. 이 땡땡이 창호의 퀴즈 오늘의 정답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등장한 동물인데요. 고려 태조 때 거란이 이 동물을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동물일까요? 1번 코끼리, 2번 낙타, 3번 기린, 4번 하마입니다. 자,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05님 낙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있죠 라고 하셨어요. 오늘 약대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네요. 7030님 정답 2번 낙타입니다. 낙타 얼굴은 참 선하게 생겼어요. 반면에 3515님은 정답 2번 낙타인데요. 동물원 가면 무섭다고 했던 추억이 있어요. 그러게요. 낙타 얼굴은 이렇게 보면 선하고 귀엽고 저렇게 보면 또 약간 험상궂은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7509님 오늘 첫 사연 주셨는데요. 2번 낙타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낙타 호관에 물이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대요. 먹이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도 쓴다고 하니 정말 신기방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 호관에 지방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십 킬로그램의 지방을 통해서 뭘 안 먹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수분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사막에 최적화되어 있는 동물이 바로 낙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소를 놓으면 약대가 된다고 소리했는데 진짜 약대가 그러면 낙타가 맞는 건지 어쩐 건지 그건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낙타였어요.
0: 우와 맞네.
1: 근데 한철이 삼촌 지는 가사를 듣다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0: 아 그래? 뭐가?
1: 소가 낙타가 되면 농사는 누가 지어요?
0: 맞네. 창호 말이 맞네. 사막에서는 낙타가 최고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역시 소가 최고인데 말이야.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0: 그러게.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언능 불러주세요.
0: 좋아요.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908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7509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8908 범장기지 떡, 7509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드립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프로젝트 앙상블 연애 소리와 연주로 아주 특별한 음악입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참가곡으로 이 노래를 들고 와서 무대에서 연주했을 때 저도 깜짝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우리 소리와 몽골 음악의 만남입니다. 얍치가이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이한철의 청오이들인의 쌀 오늘 2부 첫 곡은 이희환의 소리로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듣고 왔습니다. 저희 애청자 중에서 4266님이 1부에 신청해 주셨어요. 요즘 아쟁 배우고 있는데 연습곡이 곡인 한강수타령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들려드렸습니다. 잘했죠? 자, 청오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7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루즈벨트라는 뮤지션의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루즈벨트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 생각이 먼저 나는데요. 우와, 미국은 이름이 흔하고 성이 좀 특별하게 다 나뉘어지잖아요. 이름은 로버트 마이클 수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 집 가문 출신의 아티스트인가 찾아봤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독일의 싱어송라이터고요. 프로듀서이자 DJ로도 활동하는 마리우스 라우버라는 사람의 프로젝트명이 바로 루즈벨트였습니다.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개인 앨범과 여러 싱글들을 발표했고요. DJ로서 특히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라히 같은 팝 가수들의 노래를 리믹스하는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Under the Sun, 이 노래는요 말랑말랑한 신스팝 계열의 노래예요. 우리나라 밴드 중에서 글렌체크라는 팀이 있는데 글렌체크 노래 같다, 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전자음악인데 감성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음악. 자, 여름의 끝자락에 들어보면 시원할 것 같아요. Under the Sun, 루즈벨트의 연주와 노래로 듣습니다.

루즈벨트의 Under the Sun 함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듯하면서도 뿌하는 그 전자음 때문에 좀 몽환적인 느낌이 동시에 나는 음악이었는데요. 자, 몽환적이면서도 또렷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법에 있어서는 그냥 또렷하게 딱 꼬집어서 법상식 알려주는 코너죠. 그런 법이 어딨어? 넘어갑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알듯 모를 듯 모를 듯 알듯 알쏭달쏭한 법.

0: 이야기 이광수 변호사의 그런 법이 어딨어. 자, 오늘도 법인지 감수성 확 길어올려 보겠습니다. 이광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을지요?
1: 네, 지난 시간에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주제로 사회에 떨고 있는 풍문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0: 맞아, 지지난 시간에도 했고요. 오늘이 만약에 이 팩트체크를 이어가신다면 3주째가 되는 겁니다.
1: 네, 일단 복습 먼저 해볼까요?
0: 오, 복습, 복습. 네,
1: 네, 식당에서 신발 분실 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공지를 하였으면 식당 주인은 손님의 신발 분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는 풍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0: 맞아요, 맞아요. 그 식당 주인이 손님의 신발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뭐 CCTV도 설치하고 막 그랬다면 면책될 수 있지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글 하나 딱 써붙여놨다고 면책될 수는 없다.
1: 네, 맞습니다. 신발 분실 시 책임이 없다라는 식당 주인의 일방적인 공지글은 예. 손님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네. 식당에서 신발 분실에 대해서 식당 주인의 과실이 있으면 손님에게 신발 값을 변상해야 합니다.
0: 맞습니다.
1: 또한 상점에서 물건 구매 후 영수증 없으면 물건 환불 불가라고 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예. 카드 결제 내역이나 포인트 적립 내역 등 물건을 구매한 다른 증거가 있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영수증이 없더라도 구매한 내역이 어딘가로부터 무언가로부터 증명이 된다면 환불할 수 있다까지 지난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주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첫 번째 사례인데요. A씨는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대리기사님이 아파트 주차장 안까지는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0: 예.
1: 이후 A씨는 주차 공간에 주차하기 전에 대리기사님을 보내고 A씨가 직접 지하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에
0: 오호.
1: 아파트 주차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즉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사유지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로 운전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예. 진실일까요?
0: 이거 은근히 이런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하주차장으로부터 아파트 정문까지 너무 먼 거리면 미안하잖아요.
1: 네.
0: 기사님이 또 걸어서 나와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그런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할게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1: 네.
0: 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0: 오호.
1: 아파트 단지 안은 차단기에 설치되어 외부 차량이 쉽게 들어올 수 없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는 사유지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0: 예.
1: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 처벌이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통제된 개인의 사유지 마당이나 또는 예.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0: 아, 과거에는 그랬던 적도 있네요. 처벌이 안 된 적.
1: 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도로가 아닌 곳, 예를 들어 사유지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에도
0: 예.
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0: 하기사, 뭐 아파트 내에서도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1: 네, 그러므로 도로가 아닌 내 집 앞마당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단 1m라도 운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0: 네, 1m가 아니라 운전대 잡는 것 자체를 하시면 안 된다. 운전석에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해도 처벌받는다면 면허 취소 이런 것도 더불어 되는 건가요?
1: 네.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벌은 보통 받지 않습니다.
0: 와, 이게 되게... 의아하네요.
1: 네.
0: 그냥 뭐 면허 정지도 하고 뭐 취소도 하고 네. 벌금도 내고 뭐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대법원
0: 면허 취소는 아니라고요.
1: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0: 예.
1: 도로교통법상 외부인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된 전원주택 마당 등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0: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권의 발동인데 완전한 사유지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받고 그리고 면허 취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게 그 이유에서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므로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예.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벌은 일반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1: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하시면서 나 면허는 지켰으니까 아싸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죄의 형사처벌이 훨씬 무겁잖아요. 그죠?
0: 맞습니다.
1: 네, 면허는 괜찮대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운전 안 하셔야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가 안 다니는 아파트 지하니까 혹은 집에 다 왔으니까 하고 방심하는데요. 경찰의 음주 단속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종종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1: 우와, 그래요?
0: 네,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온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기사님께 주차까지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에서 조금 운전하는데 걸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요즘 주차장 내에 CCTV가 워낙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호. 음주운전은 대문 밖이든 대문 안이든 절대 금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기 바랍니다.
1: 네, 누가 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정적으로 그 아파트 정문까지 함께 운전하고 온 대리기사님이 보십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간혹 대리기사님이 신고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같이 와가지고 약간 이제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승객분이랑 이제 신랑이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 예. 대리기사님께서 신고하는 경우도 가끔 그러니까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건 뭐 반드시 운전하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죠.
0: 네, 두 번째 소음은 층간소음 문제인데요.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아래층 사람이 참다 못해서 위층 집에 계속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경우에 예. 오히려 아랫집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던데 이건 지시일까요?
1: 우와, 층간소음의 피해자인데 그 윗집으로 찾아갔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거 얼핏 들으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억울하지만 진실일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1: 그죠?
0: 네, 요즘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위층과 아랫집 사이에 민사 분쟁도 많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래층 사람이 위층 집에 계속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또는 전화 또는 문자로 계속해서 항의하는 경우에 아래층 사람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와, 이 범죄 명도 되게 극단적이네요. 스토킹을 한 거로 본다는 거죠, 법에서는.
0: 네, 맞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다가 예. 위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 이사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1: 와, 저도 최근에 좀 윗집에서 소리가 좀 들려요.
0: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특정 저녁 시간 되면 소음이 발생하니까
1: 둥둥둥둥 이렇게
0: 네, 그 시간만 되면 예.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아, 이제 소음이 들리겠다.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간소음이 나면 한 번 정도는 윗집을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1: 그럴 수는 있지만
0: 반복적으로 찾아가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발생 시 직접 위층을 찾아가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위층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가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되고
1: 스토킹 처벌법
0: 네 위층 집에 올라가서 문을 발로 차면 재물손괴죄로 네. 처벌되고
1: 우와.
0: 위층 집 안의 내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위층 집이 층간소음에 시달려서 아래층 사람이 고의로 천장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이거 많이 하죠. 네.
0: 조용해라 막 이러면서 이러는 경우에 아래층 사람이 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을 차면 재물손괴죄,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계속 찾아가면 스토킹 처벌법, 화난다고 직접 해결하려다가 죄목만 늘어날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층간소음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래요? 층간소음은 윗집과 직접 맞대응보다는 중간에 중재를 넣어라. 관리사무소 혹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쪽으로 신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하, 돌발 퀴즈 갑니다.

0: 자, 변호사님 문제 주세요.
1: 네. 술을 과하게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0: 예.
1: 대리기사를 보내고 내가 직접 주차하기 위해서 딱 5초간 핸들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0: 예.
1: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니까 여기서 운전한 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0: 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불러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대리기사님 보내고 한 5초, 4초라고 할까요? 3초도 괜찮고요. 핸들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니까 여기서 음주운전한 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주장.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이면 1번. 거짓이면 2번. 이야, 오늘은 진짜 OX 퀴즈가 돼버렸는데요. 정답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한 분 뽑아서 보조 배터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 샵 0302 덩덕궁 앱 또 카카오톡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와그리 화가 났노 들어보겠습니다.

0: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와글이 화가 난노 들어봤습니다. 자, 법인지 감수성을 쫙쫙 끌어올릴 수 있는 월요일 코너 이광수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법이 어딨어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음악 듣기 전에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대리운전 불러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왔어요. 그럴 때 대리기사님을 보내고 한 3초 정도 핸들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니까 여기서 운전하는 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진실이면 1번, 거짓이면 2번, 보기 두 개를 드렸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1612님 2번 처벌받는다, 거짓입니다. 거짓 쪽으로 투표를 하셨고요. 저 지금 지각 상황인데요. 보조 배터리에 눈이 멀어서 정답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고 7336님 거짓입니다. 2번으로 정답 보내주셨고 1530님 돌발 퀴즈 정답이요. 2번이잖아요. 그나저나 이광수 변호사님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스윗 하신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광수 변호사님 광대 승천. 이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되는데 얼굴도 지금 빨개지죠. 네. 우와 네. 그렇게 좋으세요?
1: 네. 1530님 감사합니다.
0: 자, 정답 발표와 함께 이 정답을 다들 맞추신 것 같은데요. 다 정답자 당첨자라고 하자면 보조배터리는 1530님한테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분위기상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자, 정답은요?
1: 네, 정답은 2번 거짓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됩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이광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보조배터리는 1530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0님 저희에게 50원 100원의 유료문자 샵0302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법이 어딨어? 오늘은 진실 혹은 거짓 3탄 알쏭달쏭한 법상식을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1: 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가방에 넣어도 매장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도로 가져다 놓으면 절도죄가 아니다 라는 소문이 있는데 진실일까요?
0: 와, 요거 좀 알쏭달쏭하네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1: 네,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
0: 제 가방에 넣었어요?
1: 네.
0: 근데 여기서 제 가방이 흔히들 장 볼 때 많이 쓰는 에코백
1: 네.
0: 일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저 뭐 장 보러 쇼핑 품목인데요? 이렇게 막 우길 수도 있는데 어쨌건 어떤 훔칠 목적을 가지고 가방에 넣었다.
1: 네.
0: 그리고 매장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물건을 아유 아니지 이건 하면서 갖다 놨다. 했을 때 절도죄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1: 네, 정답은 거짓입니다.
0: 오, 절도죄 성립되나요?
1: 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훔칠 의사로 내 가방에 넣었다가
0: 예.
1: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매장을 떠나기 전에 물건을 다시 원상태로 하였거나
0: 예.
1: 또는 매장을 나가기 전에 매장 직원에게 발각돼서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 모두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0: 우와, 저 이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져다니는 이 배낭이라고 해야 되나요? 쇠기 있잖아요.

0: 이거 들고 대형마트 갔어요. 근데 네 캔에 만 원짜리 맥주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에코백이 없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가방에 잠시 넣어서 네. 나중에 나갈 때 결제하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거는 자칫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1: 네, 거기는 네, 절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야. 여기서는 진짜 훔칠 의사로 내 가방에 넣는 게 문제되고
0: 우와.
1: 절도죄는 물건을 내 가방에 넣는 순간 예. 절도 행위가 종료되고 범죄가 완성됩니다.
0: 우와.
1: 그 이후에 매장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물건을 반환한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 영향이 없습니다.
0: 우와.
1: 다만 절도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물건을 되돌려 놓으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0: 예, 밖으로 안 나갔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출입문이 아니라 가방 안으로 슝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이 중요한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우와. 절도는 물건을 내 가방 또는 내 옷에 넣는 순간 즉 내 영역에 넣는 순간 그 즉시 절도죄가 기소에 이르기 때문에
0: 예.
1: 범죄가 완성됩니다.
0: 우와.
1: 그러므로 마트 또는 편의점에서 훔친 물건을 들고 빠져나갔냐 이 여부는 절도죄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0: 예.
1: 물건을 가방에 넣으면 그게 끝입니다. 절도죄를 성립하고 우와. 양심을 가책을 느껴서 다시 반환해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0: 네, 여러분 뭐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자, 한 가지 알았고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부부 사이에 상대 배우자의 물건을 훔쳐가도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진실일까요?
0: 네. 이거 부부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1: 네.
0: 만약에 괜찮죠, 이거는.
1: 이런 사례 생각해볼까요? 예. 부인이 저녁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서 남편의 지갑에서 말도 안 하고 10만 원을 꺼내갔어요.
0: 예.
1: 내 남편 돈인데 뭐 어때?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0: 괜찮죠, 그거는. 그 나중에 이제 사후에
1: 네.
0: 이제 장보고 와서 너 없는데? 아유, 이거 내가 샀지. 장 봤잖아.
1: 그럼 말하고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면요. 말도 안 하고
0: 우리
1: 가져가.
0: 사이에 무슨 소리야, 이렇게.
1: 네. 그런데 이게
0: 꽁트를 하게 돼요.
1: 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진실인데 응. 현재에는 거짓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다.
0: 진짜 말이 안 나오네. 그럼 부부끼리도 절도죄 성립이 되는 거예요?
1: 네.
0: 말 안 하고 가져가면?
1: 예전에는 절도죄가 처벌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처벌됩니다.
0: 우와.
1: 과거에는 배우자 간의 절도나 배우자 간의 사기 배우자 간의 횡령은
0: 예.
1: 무조건 처벌받을 수 없었는데 이건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평온을 지킨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그 유명한 친족 상도례라고 합니다.
0: 친족 상도례.
1: 네, 용어가 참 어려운데요.
0: 이게 예로 10만 원 얘기를 해서 그렇지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
1: 네. 와. 이러한 부부 간의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상도례 규정이 2024년 6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0: 예.
1: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무조건 처벌을 면제해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재는 법률상 부부를 하더라도 남편의 물건이든 아내의 물건이든 몰래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0: 아하.
1: 흔히 부부 공동재산인데 내가 예. 가져간 게 무슨 절도죄가 성립하냐라고 생각이 쉽지만
0: 그렇죠.
1: 부부라도 하더라도 개인 명의 특유 재산이거든요. 이런 특유 재산은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타인 재물 절취가 돼서 남편이든 부인의 물건을 가져가면 원칙적으로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0: 네, 부부는 일심동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지갑까지 일심동체는 아니군요. 상대방 물건은 가족끼리라도 허락부터 받고 가져가야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부부 사이를 하더라도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부부 사이는 신고는 하지 않잖아요.
0: 예.
1: 그런데 간혹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 사이의 경우에는 이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돈을 가져가는 경우에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겠다. 금팔찌 이런 거.
1: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절도죄로 신고해야지 나중에 이혼 소송에 또 유리하기 때문에
0: 아.
1: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 사이에는 절도죄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던 법 상식 가운데

의외의 대답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우리 어떤 거였죠? 아, 음주운전. 아파트 내에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했고요. 층간소음 문제. 아랫집이 피해자인데, 소음의 피해자인데 여러 번 찾아가면 스토킹 처벌법이 될 수 있다. 상대편 집 문을 발로

0: 나눠봤고요. 또 이런 거 있었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내 가방에 넣는 순간 그거는 절도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부부는 1심 동체이긴 하지만 경제 공동체는 아닐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도 음주운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0: 네.
1: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잔 술에 흔들린 정신, 평생을 흔듭니다.
0: 와, 이거는 진짜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한 잔 술에 흔들린 정신, 평생을 흔들 수 있다 입니다. 자, 오늘 선곡은 뭐로 하시나요?
1: 네, 부부간의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부 사이에 힘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연애 초기를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이원진의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를 선곡하였습니다.
0: 아, 초심으로 되돌아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저는 김광석의 노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광수 변호사님이 추천한 이원진의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죠.

이원진의 노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미 장재효의 여러분들의 연주로 무지개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수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수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려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0: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사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장을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가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름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가야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 제1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2012년에 창립된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는요, 국내 가야금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야금 음악을 널리 알리고 우리 음악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공연의 첫 무대, 영산회상 중 하연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으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30여 명의 연주자가 함께 들려줍니다. 여기에 25연 가야금 합주곡과 협주곡, 17연금 3중주곡 등 새로운 음색과 표현을 담은 창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자리에서 서로 다른 가야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연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특히 수십 대의 가야금이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는 한 대의 가야금에선 느끼기 어려운 풍성하고 색다른 울림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오는 9월 6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가야금이 들려주는 다양한 선율과 깊은 울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우리 전통 성악의 깊은 매력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설릉아트홀에서 제8회 전통 성악 기획 공연 좌창 깊은 사랑을 선보입니다. 공연 제목에 담긴 깊은 사랑은 조금 특별한 이름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무렵 농한기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움집의 소리꾼을 초대해 밤새 소리를 들으며 풍류를 즐겼던 공간을 가리키는데요. 이번 공연은 바로 그 깊은 사랑의 풍류를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설릉아트홀은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음향 전문 소극장이죠. 소리꾼의 목소리는 물론 숨소리와 섬세한 성음까지 가까이에서 느끼며 오롯이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을 시작으로 경기소리와 경기잡가, 서도소리, 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예인들이 함께합니다. 9월엔 경기잡가 이영은, 경기소리의 김민정과 박나연, 서도소리 사랑, 정가의 이슬기, 경기소리 이세은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평일 공연은 저녁 7시 30분, 주말 공연은 오후 4시에 열리고요. 전 공연 설릉아트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릉아트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문화와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두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선 한국과 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이 만나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 또 한쪽에선 우리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를 국악과 인문학으로 풀어내는데요. 먼저 2016 아프로 코리안 프로젝트 쿠아도가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쿠아도는 서아프리카 야쿠바 부족의 언어로 세상 모두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이어져온 프로젝트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예술가들이 음악과 춤으로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예술적 언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음악과 움직임이 만나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낼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이번엔 다음날 군포로 가보겠습니다. 세종국악관현악단의 한낮의 토크음악회 여음 세 번째 무대가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립니다. 이번엔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의 애달픈 삶을 주제로 역사와 영화, 국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데요. 방송인 출신 역사문화 콘텐츠 학자 정재환 교수가 단종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줄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은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